6월 29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조용필의 강원도 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주말을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아쉬움 속에서 지내느라 오늘 아침은 좀 더 피곤한데요.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 조금씩 회복하면서 다시 우리 일상의 균형을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강명희님께서는 축구 보고 울 아들은 울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화이팅 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경기 보고 졌다고 울 정도면 아이고, 네, 마음이 그만큼 순수한 거죠. 3678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오늘이 휴무 날이라 배쭉 깔고, 아, 시원하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뭐, 행복이 별건가요? 크크, 배 부르고, 시원하고, 음악 들으니 행복합니다. 흐흐, 아유, 좋아요. 아니, 이런 게 행복이죠, 그죠? 뭐,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좋습니다. 이런 행복함을 공유해 주셔서 고마워요. 강명희님, 3678님 두 분에게 시원한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러브레터에선 여러분의 소식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언제나 환영이고요. 다 같이 축하하고 싶은 소식도 좋고요. 방송으로 전국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 혼자 심심하고 외롭고 답답한 이야기도 좋아요. 뭐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 그리운 추억의 가요들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정미조의 사랑과 계절 9530님 신청곡 같이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신데요. 9797님께서요. 3박 4일 백두산 여행하고 왔습니다. 오, 서파, 북파 두 곳 보고 백두산 영산의 기운 받고 일상으로 돌아와 일하며 주현미님의 러브레터 들어요. 날이 좋아 기분도 좋습니다. 오, 백두산의 기운을 받고 오셨군요. 저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때가 1990몇 년이었을라나. 네, 그랬는데 천지를 봤거든요. 천지 보셨어요? 정말. 네. 그래요. 올 여름 잘 나실 것 같은데요. 기운 받고 오셔서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릴게요. 김경민님께서는요. 주말에 강진 수국길 축제 다녀왔네요. 더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나와 즐기는 모습 속에 저도 함께 했네요. 탐스러운 수국길이 참 이뻤습니다. 아, 수국. 김경민님, 그래요. 좀 덥더라도 이렇게 어디 좀, 응? 특별한 곳 다녀오면 특별하다고 해서 뭐 요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수국길 축제. 아유, 좋은데요? 잘 다녀오셨네요. 목이 진득이 깊이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4577님께서요. 현미님, 어제 아래층 분이 100일 떡을 놓고 가셨어요. 오, 오랜만에 받아보는 100일 떡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작은 담리에 선물 사러 아기용품 가게에 가려고요. 아유, 좋아라. 요즘 100일 떡, 그리고 또 100일이라고 또 주위 이웃에게 떡 돌리는 분. 아유, 참. 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뭐 이런 조그마한 그런 풍속 이런 것들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게 모든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이 다 아기한테 갈 것 같아서 좀 이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어쨌건 그런 마음들 또 답례품 사러 예쁜 마음으로 아기 용품점 들리시는 4577님 마음도 아주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예쁜 거 뭐 사실려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박정우님께서는요. 박우철의 우연히 정들었네 신청곡 주셨네요. 1432님 함중아의 어리석은 여자 정해 주셨어요. 우호, 네,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네, 신청곡 듣고 왔는데, 아이, 노래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세요? 일하시면서 그냥 귀로 들으시고, 또 내가 신청한 곡이 나오면 막 따라 부르기도 하세요? 저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렇게 들려드릴 때 따라 불러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들으신 함중아의 어리석은 여자는 예, 네, 익히지 않은 노래라서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좋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오인수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하고 서울 갑니다. 오, 가요 무대 녹화하는 날이라서 아산에서 기차 타려고 해요. 역에서 기차 기다리면서 현미 언니한테 자랑하려고 사연 보내요.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지 모릅니다. 제 나이 60대. 이젠 가요 무대가 너무 기다려지는 나이가 되었어요. 흐흐. 오, 오늘 여의도에 오시는군요. 오늘 출연하는 가수들은 누구일까? 그 중에 네, 오인수님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요 무대 네 녹화가 네 좀 잊어버렸는데 그렇군요. 관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터줏대감 김동건 아나운서님도 보시고 예, 좋습니다. 오인수님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0300님께서는요. 현민우님 허리가 아파서 인천에서 서울 금호동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차가 왜 이렇게 막힐까요? 9시 넘어서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막힐까요? 다들 차 몰고 가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일까요? 아님 지각해도 되는 직종일까요? 에휴, 거북이처럼 기어가야겠어요. 아이고, 지금 강변북로 저쪽도 좀 예, 화면으로 모니터로 보니까 차가 많은데 그러게요. 9시가 지났는데도 그죠? 0300님 아플 때는 더 짜증이 나는데 네, 속상한데요. 차가 빨리 좀 교통이 좀 약간 좀 잘 길이 뚫려서 얼른 병원에 도착하셨으면 좋겠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참 아프면 참 문제. 그 허리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화이팅.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천천히 제가 음악 좋은 노래들 들려드릴 테니까 가는 길 기다리는 길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화이팅. 6080님께서는요. 주말에 들깨 심었네요. 근데 300평을 5시간 동안 남편이랑 둘이서 심었더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한의원 가려고 버스 기다립니다. 들깨 심고 허리 치료하러 가시고, 아이고, 6080님. 참, 가서 좀 치료받고, 빨리 또 아플 때, 빨리 이렇게 또 치료하고 그러면 회복도 금방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아유, 300평이요? 5시간 동안? 치료 잘 받으세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에이크, 에이크. 농사 짓느라고 아유 몸 아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나저나 그쵸? 오지은님 1334님 장윤정의 이정표 정해 주셨어요. 신혜진님께서는 선우혜경의 당신은 나 죄송합니다. 당신은 나의 꿈이죠 정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성철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모처럼 여행을 다녀오는 길. 솔직히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하게 뒷좌석에 앉아 계시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늘 조수석에 앉으십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아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한데 아버지는 답답하다고 하시며 늘 조수석에 앉으시는데요. 그날도 돌아오는 길 도로가 정체되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4차선 비었다. 얼른 옮겨라. 솔직히 저의 운전 스타일은 차가 막혀도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막히는 것은 똑같으니 가던 길 쭉 가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4차선으로 옮기라고 하시니 저는 얌전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만일 제가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차선을 옮기지 않으면 아버지는 항상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봐라 봐라, 안 옮기니까 이 차선만 계속 막히는데 얼른 얼른 옮겨라. 어? 내가 뒷차 오나 안 오나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옮겨라. 차선을 옮길 때까지 옆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며 눈치를 주시니 저는 무조건 예 하고 대답하며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차선을 변경하면 또 그 차선도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도 아버지는 또 말씀하십니다. 야야, 이 3차선으로 옮겨라. 어? 이 빨간 차, 빨간색 차 지나가면 그때 옮기면 된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정체된 도로에서 저는 아버지가 옮기라고 할 때마다 묵묵히 차선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피곤하신지 하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말씀을 드렸죠. 아, 아버지 피곤하시면 한숨 좀 주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운전하는데 졸릴까봐 내가 잠이 와도 못 잔다. 내가 너 졸지 말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다. 하품을 몇 번씩이나 하시면서도 이렇게 저를 위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아버지께서 졸릴 때는 그냥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운전할 텐데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못 믿으신가 봅니다. 이래봬도 저의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만일 제가 100살이 넘어도 아버지한테는 저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인걸요. 인생 뭐 있나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운전해서 아버지가 마음 편해 하신다면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 차에 모시고 여행가는 효자, 효녀분들, 운전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드리세요. 그것도 효도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였습니다. 아, 박재민님께서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꼭 조수석에 앉으셔서 잔소리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운전 연습 배울 때도 똑같은 잔소리 하셔서 그때는 핸드폰에 아버지 애칭을 애비게이션 애비게이션이라고 적어놨었네요. 크크크 아버지들이 다 비슷비슷하신가 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너무 재치 있는데요. 애비게이션 김수정님께서는 크크크크 우리 아버지인 줄요. 제 동생이 이제는 아버지는 자기 차에 안 태우겠답니다. 너무 참견하신다고요. 크크크. 김영숙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지요. 흐흐. 아니 운전 사실 길에서 이건 참 사연자님이 엄청 효자이신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면 이 그 사고 위험도 있어요. 이 소형님께서는 우리 언니는 운전할 줄 모르면서 조수석에서 어어어 하면서 소리 질러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운전할 땐 그냥 놔두시는 게 더 안전하답니다. 아유, 네. 3998님께서는 어쩜 저를 보는 것 같아 씩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희 아버지도 옆에서 저 운전하는 거 보고 있다가 고속도로에서 80km 넘어가면 바로 스톱시킵니다. 속도 줄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아마 웃음 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걸요. 윤명선님께서는 잔소리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유 또 이런... 그렇죠. 또 네, 운전할 때 자꾸 참견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래서 이 차선 옮겨라, 저 차선으로 옮겨라. 아버지는 잔소리하고 자녀들은 알아서 할 거니까 맡겨달라고 하다가 옥신각신할 때도 있는데요. 김성철님, 아유, 근데 무조건 아버님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고, 정말 효도하시는데요. 지나고 보면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면서 부모님의 잔소리 듣는 때가 좋았다는 걸 우린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나치면은 이 잔소리 좀 네. 아이고. 아유, 네. 아무튼 그러게요. 잔소리는 잔소리니까 어쩌겠어요. 오늘 사연 주신 김성철님에게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이령경님 네 사연입니다. 주말에 우리 가족 4명 바닷 다녀왔어요. 호! 신혼 때는 남편과 둘이 가서 손잡고 바다 구경했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난 뒤론 저희 부부에겐 낭만은 없어졌네요. 비록 낭만은 없어도 이제는 아이들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찍어온 사진 한 장 한 장 보는데 남편과 저는 아이들만 바라보느라 바쁜 표정이에요. 그래요. 사진도 많이 찍어오셨어요? 잘 다녀오셨네요. 그렇게 또 아이들 크고 키우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4671님 정정아의 왕대포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2630님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신청곡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주현미의 러브레터. 0278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저는 오늘 엄마랑 함안 강주마을 해바라기 축제에 놀러가고 있어요. 해바라기 너무 예쁘겠죠? 환하게 웃는 엄마 사진 많이 담아오려고 합니다. 아, 함안 가시는군요. 아, 네. 0278님 엄마하고 외 여행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김호선님께서는요. 현미님, 한 주의 시작을 러브레터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귀호강하네요. 오늘은 제가 사는 곳에 전통시장 날입니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시장. 오늘도 손님분들 많이 오시길 바라봅니다. 화이팅 김호선님. 장날이군요. 경북 고령군 대가야시장.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김호선님,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한 주의 시작 화이팅! 강은하님께서는요, 할머니랑 통화하다 소화가 잘 안 되네 라고 했는데 이 더위에 전복죽 한 솥 끓여서 갖고 오셨어요. 괜히 말했나 봐요.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워요 하셨는데요. 아유, 은하님, 아마 할머니께서는, 아유, 우리 손녀, 응? 소화 안 된다는데, 내가 잘하는 전복죽 끓여다 줘야지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네, 전복죽 만드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은하님,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할머니께 좀 전해주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애녹의 오늘 밤에 1부 끝곡으로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는데요. 아직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입니다. 여의 하류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도 고장난 트럭이 멈춰서 있습니다.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올림픽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더 지나 한강대교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화랑대 사거리 부근으로는 화물차 간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직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어서 북부간선도로에서 화랑대 사거리 진출하는 쪽으로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양산 부근에선 조금 전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 전이라 지금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속도 줄여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임백천의 새로운 길 들었는데요. 권상훈님, 0904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네, 2부 첫 곡 새로운 길 참 너무너무 좋죠.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제가 명곡으로 꼽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5440님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어허? 웬 물음표를? 네, 궁금하세요?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신발 선물을 자주 했는데 엄마가 안 신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신으라고 짜증 냈는데 알고 보니 엄지발가락 내 성발톱 때문에 아파서 못 신는 거였네요. 엄마가 병원 가면 발톱 뽑는다고 겁나서 참았다는데요. 진작 말을 하지 꼭 참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발톱 관리해주는 곳에 같이 가서 안 아프고 서서히 펴지게 하는 거 해드렸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앞으로는 어디가 아프거나 이상하면 자식들에게 숨기지 말고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5440님 참, 네, 아주 달콤한 따님이네요. 엄마 이렇게 사랑하셔서 신발도 예쁜 신발 많이 사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문제가 내성발톱이었군요. 그래요. 잘 치료하셔서 따님이 사준 신발 신으시면 얼마나 또 밖에 나가서 자랑하시겠어요. 5440님 이쁜 마음. 도라지 홍어회 무침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 기다립니다. 오랜만에 들으면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많이 추천하고 신청해 주세요.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7: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유안진 시인의 계란을 생각하며 입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트려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트리면 병아리가 되지. 환골탈태는 그런 거겠지.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보성의 마음먹기 달렸더라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유안진 시인의 계란을 생각하며 함께 했는데요. 남들이 뭐라고 지적하고 또 시켜서 움직이는 거랑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내가 좋아서 하면 뭐든 신나지만 누가 억지로 시키는 순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남이 깨뜨리면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는 달걀. 계란 하나에 우리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네요. 2880님 사연 주셨네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남편과 강낭콩과 제비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많이 덥네요. 땀이 눈으로 들어가 너무 불편하네요. 그래도 수확 시기를 넘길 수 없어 노래를 친구 삼아 열심히 해봅니다. 모두가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하트 뿅뿅뿅 보내주셨어요. 아, 콩들 벌써 수확하네요. 그래요.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 화이팅. 네,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땀이 막 눈으로 들어간다니까 제가 가서 닦아주고 싶어요. 1840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부산 송도 오토 캠프장에서 돗자리 펼쳐놓고 편히 누워 하늘 바라보며 예쁜 방송 러브레터 애청하고 있어요. 캠프장에서요? 오, 송도? 아침 모닝커피는 드셨어요? 예, 그래요?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바닷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오는지 좋아요. 문창호님, 유열의 어느 날 문득 신청곡 주셨고요. 백은주님께서는 김상필의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오, 김상필의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청해 주셨어요. 0466님께서는 김희재의 오르막길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쭉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박태준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이 들려준 시를 듣고 나서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도 언젠가는 병아리가 될 수 있었겠구나 하고 혼자 감성에 젖었는데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찰은 그만하고 계란 프라이부터 해. 시적 감수성에 젖어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박태준님,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어휴, 감수성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황문진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제가 왼팔 장애가 있는데 두 번 도전 만에 대구에 가서 소형 트레일러 면허 100점 맞아 취득했어요. 제가 6월 5일에 응원해달라고 사연 보냈었는데요. 현미님 응원 덕분에 땄네요. 흐흐.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 데리고 제주도 가서 지내려고 취득했어요. 아, 황문진님 축하해요. 저 기억나요. 그때 경북 문경에 사는 28살이라고 하셨는데 맞죠? 진짜 축하합니다. 두 번 도전 만에 100점 만점으로 와우. 최고입니다. 축하해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 제가 그때 응원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김보숙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제가 실버 강사에 도전 중입니다. 실버 강사에 도전 중입니다. 시연을 보였는데 아직 결과 통보를 못 받았네요. 두근두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합격이라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현미 언니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하트를 쭉 보내주셨어요. 김보숙님, 실버 강사, 네, 좋아요. 좋은 마음이고 좋은 뜻이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도 있을 겁니다.

두근두근. 네. 나중에 결과 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김보숙님께 수면건강식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훈님께서는요. 현미님, 곧 결혼하는 딸이 김치냉장고를 사주었어요. 오, 오? 가면서 봐. 따님한테 사준 게 아니라 곧 결혼하는 따님이 김치냉장고를 사주셨다고요? 며칠 전부터 자꾸만 저한테 엄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더니 오래된 김치냉장고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알뜰히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혼수용품 준비하느라 빠듯할 텐데 엄마 걱정까지 하는 우리 딸 착하죠? 오, 아이 이런 착한 자제분들 자랑은 러브레터에 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곧 결혼한다면서 엄마 김치 냉장고까지 바꿔주는 그런 따님 세상에나. 결혼 축하드리고요. 아유 효녀 참. 네 따님 예쁜 따님 마음씨도 예쁜 따님 드셔서 정말 좋겠어요. 유영훈님 저는 선물 중에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박선미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최근에 파크 골프 시작한 부모님과 함께 치려고 골프채 사러 갑니다. 저와 부모님의 첫 취미 생활인데 떨리고 설레네요. 아, 어머니, 아 부모님하고 함께 파크 골프 하시는 거 저는 너무너무 네, 부럽네요. 가족이 함께 뭐 이런 운동 하는 거 좋죠. 아,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앞으로 부모님하고 함께 네, 필드에 가서 운동하실 박선미님 네, 기대됩니다. 좋아요. 김봉환님께서는 신청곡 주셨어요. 박구윤의 두 바퀴 청해 주셨고요. 박희정님의 신청곡은 은가은의 맛내 딸입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나훈아 씨의 명곡 반열에서 빠지지 않는 노래가 바로 머나먼 고향과 찻집의 고독이죠. 이 두 곡은 모두 작곡가 박정우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밀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걱정 상경했던 박정웅 씨는 25살 때 친구의 하숙집에서 추석을 맞게 되고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서글픔과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머나먼 고향이었습니다. 이후 오아시스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였던 박정웅 씨는 이 노래를 유지성 씨에게 주었지만 유지성 씨가 발표한 노래는 별 반응이 없었고요. 당시 24살이었던 나훈아 씨에게 머나먼 고향을 다시 부르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 노래는 엄청난 대히트를 기록합니다. 머나먼 고향으로 박정웅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다음 해에는 또다시 찻집의 고독이라는 명곡으로 나훈아 씨와 호흡을 맞춰서 큰 히트를 기록하고요. 1972년에는 박정웅 씨가 작곡했던 동양방송 드라마 어머니의 주제가였던 모정의 세월을 나훈아 씨가 부르기도 했죠. 그러다 나훈아 씨는 지구 레코드로 옮기면서 박정웅 씨는 재능 있는 새로운 가수를 발굴해서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한세일 씨입니다. 한세일 씨의 본명은 박진현인데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의미로 예명을 한세일로 지었고요. 1973년에 산비둘기로 데뷔했다가 나훈아 씨가 불렀던 드라마 주제가 모정의 세월을 다시 불러서 그야말로 초대박 히트를 기록하고 그해 여러 가요제에서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한세일 씨가 발표한 거의 모든 노래들은 박정웅 씨가 만든 곡들이었고요. 또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세일 씨를 제2의 나훈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나훈아 씨의 뒤를 이어서 작곡가 박정웅 씨와 호흡을 맞춰서 큰 사랑을 받았던 한세일 씨의 데뷔곡을 만나볼 건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73년 박정웅 씨가 작사 작곡하고 한세일 씨가 노래한 산비둘기.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하게 살았죠. 혼자 걷는

0: 도전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8876님께서요. 저요. 차 타고 듣고 있다가 주유소에 주유하러 왔는데 여기 사장님도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주유하면서 러브레터를 계속 쭉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신기해요. 여기는 전북 익산 영등동 산백제 주유소예요. 아, 주유소? 네. 산백제 주유소요. 아유, 산백제 주유소. 감사합니다, 사장님. 러브레터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8876님도 오늘 하루 월요일 잘 시작하시고요. 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김애희님께서는 현미씨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일이 바빠 쉬지 못하고 출근했네요. 아이고야, 다리가 부어올라서 조금 불편하지만 많이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현미씨도 조심하시고 다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김애희님 바빠도 꼭 병원에 가보세요. 점심시간 어떻게 이용해서 부어올랐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보셔야 합니다. 꼭요. 흑마늘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에구에구 저런. 권미희의 서풍.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출근길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고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만 더디늘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 송내 부근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계양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소래터널부터 계양 까지 9km 답답합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비룡 분기점에서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진출로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반대 방향 안성 분기점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5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남사진이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양산 부근에서도 앞선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쪽 1km 정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347님이 주셨는데요. 지팡 안녕하세요. 얼렁뚱땡입니다. 6월도 다이어트 실패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실게요. 얼렁뚱땡이 귀여운데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마인드가 다이어트를 방해하긴 합니다만 살 못 뺀다고 찡그리고 짜증내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얼렁뚱땅 지켜보시고요. 모레 7월부터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홍기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0: 자,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아, 6월도 6월이고, 이제 7월도, 아유, 이게 더워서, 어떻게들 좀 계획들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너무 막 뜨겁고 힘든데, 뛰면은 어지럽고 넘어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너무 더울 때는 뛰지 마시고, 진짜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좀 늦은 저녁에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이어트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 2,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지금 탁 쳐가지고 하면 수영장 가기 좀 그런데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진짜 저 덥고 그럴 때는 습할 때는 운동을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쇼에 출연한 적은 없어도 수없이 언급된 전설의 인물이죠. 크러쉬구나 이 유행어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대한 외국인 크리스티나 씨 함께 합니다. 예, 발음이 좀 안 되네요. 크리스티나 씨 모셨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지, 어떻게 지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음반을 또 내셨대요.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바로 전설의 고수 크리스티나 씨 모시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사실 이 자고로 코미디언 하면은 이분의 성대모사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쇼 성달찻 코너에서도 수많은 애청자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했던 성대모사 단골 손님입니다. 자, 오늘 원조의 품격 기대해보면서 이탈리아에서 오신 명예 한국인 크리스티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어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0: 알겠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요를 한번 예전 방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맞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오는 크리스티나예요.
0: 근데 다 사람들이 흉내 내는 거 들어보셨죠?
1: 많이 들어봤어요.
0: 흉내 내는 거 어떻게 하고 본인은 원래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1: 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흉내 낼 때 어떻게 해요?
1: 이렇게? 그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어때요?
0: 그건 그냥 본인 같은데요, 본인?
1: 아니, 본인이 저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0: 근데 남들이 할 때 좀 오버해서 하잖아요, 오버해서.
1: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재미있어요.
0: 어, 재밌어요?
1: 저는 너무 재밌어요. 예, 예. 저희 선대모사 잘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사랑해요.
0: 진짜.
1: 많이 선대모사 해주세요, 여러분.
0: 예,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쇼에는 첫 출연이시고, 제 방송은.
1: 맞아요.
0: 라디오에는 자주 안 나오셨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뵙기로는 꽤 한 10년 넘게 있다 뵙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때 우리 사우나에서 만났잖아요.
0: 맞아요. 예, 해피투게더.
1: 맞아요. 세상에.
0: 아이고, 그때 뵙고 지금 뵙는데 여러 가지 좀 뭐 많은 또 일들이 있었죠?
1: 그렇죠. 바빴어요. 맞아요.
0: 바빴어요?
1: 네, 바빴어요.
0: 어떻게 바빴어요?
1: 최근에 릴스 때문에 바빴어요. 인스타 그걸로.
0: 알았어. 아, SNS로 바쁘셨군요.
1: 그거 때문에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0: 그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이따가 차츰차츰 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아, 우리 진짜 너무 저는 10년 전에 진짜 사우나에서 같이 이렇게 저 방송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실 저희가 저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는 코너가 있는데 크리스티나는 매일 나와요, 매일.
1: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모아놨거든요.
1: 어머나, 기대돼요.
0: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크리스티나.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한국인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남편.
0: 네, 죄송합니다. 크리스티나, 내가. 아, 크리스티나는 남자가 가능합니까?
3: 네, 가능합니다.
0: 한번 두고 볼게요. 자.
2: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예요.
3: 크리스티나가 남편 자랑하는 소리.
2: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0: 자, 어때요?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1: 너무 재밌어요.
0: 예, 지금 저 실제 크리스티나 씨가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이 재밌긴 했지만, 예, 제가 땡을 쳤어요. 전 솔직하게 하거든요.
1: 아, 네. 예. 아주 땡땡땡 열심히 하셨거든요.
0: 예, 예. 저는 저 어설프게 비슷한 거를 용납을 못 해요. 예, 정확하게 정말 똑같이 한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예. 연예인들도 많이 따라하잖아요, 연예인들도.
1: 맞아요. 연예인들이 되게 잘 따라해요.
0: 누구 따르는지 기억나세요?
1: 아, 김숙 씨. 예.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0: 그 소녀시대 수영, 써니.
1: 뭐나, 소녀시대 옛날부터 잘 따라했어요. 예,
0: 그다음에 서련.
1: 맞아요. 서련 씨는.
0: 에이핑크의 오하영, 투바투의 수빈 등등이 크리스티나 씨 흉내를 진짜 많이 냈어요.
1: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나운서들도 예.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0: 그러면은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크리스티나를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톤 좀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로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알려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끊어서 알려주. 끊어서. 안녕하세요. 어, 네.
1: 일단.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어우, 좋아졌어요.
0: 안녕하세요. 그리고.
1: 그렇죠. 이게 이태리어 조금 올라갔다 와, 내려갔다 와. 이런 걸로 바웰 크게.
0: 예,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1: 크리스티나예요.
0: 크리스티나예요.
1: 그렇죠.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0: 근데 크리스티나는 왜 이렇게 항상 밝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요?
1: 저는 원래 조금 시끄러운 여자예요. 예. 집에서도 그랬고요.
0: 좀 이렇게, 이렇게 막 밖에서 떠들러 집에 가면 막 그냥 꿀잠 자죠, 힘들어서. 집에 가면 말 한마디는 안 하죠?
1: 아니요. 집에서도 시끄러워요.
0: 잠깐만요. 저 밖에 오신 분 잠깐 소개해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예, 예.
0: 남편분께서 오셨는데 집에서도 이래요? 똑같아요?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죠? 해요? 똑같아요? 와, 지치겠다. 지치겠어, 진짜.
1: 아니,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각자 나갈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 이게 제 원래 성격이에요.
0: 아, 네.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1: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여기서 잔소리 많이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 이런
0: 그러면 들었어요. 그러면 크리스티나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닮게 되잖아요.
1: 오, 저는 엄마 닮았어요.
0: 엄마가 그렇게 말씀이 많아요? 아빠가 말씀이 많아요?
1: 아니, 엄마 말 많았어요.
0: 엄마가 많아요? 크리스티나가 많아요?
1: 아, 둘 다 비슷해요. 많이 닮았어요, 많이.
0: 그럼 집에 가면은 정말 분위기는 집안 분위기는 좋겠다.
1: 어우, 정신이 없어요.
0: 그러면 가족들 중에서 성격이 다르니까 아,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어, 그렇죠. 우리 아빠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 기다려요. 예, 제가 말 끝날 때까지.
0: 아이고 웃겨 미치겠네. 아이고 웃겨 미치겠네. 아이고 웃겨 미치겠네. 이탈리아의 북부 밀라노 출신이죠.
1: 맞아요.
0: 예, 텐션 때문에 남부 저 시칠리아 출신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1: 완전 많아요. 오. 저는 그 밀라노랑 조금 패션 이미지 조금 맞긴 맞는데 에, 에. 성격으로 남쪽 그 시칠리아랑은 또 잘 맞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래요.
1: 이태리 사람들이도 저를 보면 밀라노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0: 아,
1: 않아요.
0: 진짜.
1: 왜냐면 밀라노 사람들이 약간 조금 눈이 높고 이렇게 조금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약간 잘난 척 하는 분위기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저는 수다쟁이고 시끄럽고 논담하고 아, 남쪽에서 오겠구나 그런 아~ 생각이 많아요.
0: 밀라노에 계실 때는 명품 많이 샀어요?
1: 아, 조금만 샀어요. 조금만. 조금만.
0: 아이고 왜요? 아이고, 거의 아울렛 있잖아, 아울렛.
1: 아울렛 가는 거 최고죠.
0: 많이 갔어요? 솔직히 많이 갔어요?
1: 어, 저는 옛날에? 자주 가요. 아니, 이태리 갈 때마다 우리 시어머니 위에 핸드백 싸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울렛 가요.
0: 본인이 언제 가면 싼 게 있는지 다 알죠?
1: 다 알죠.
0: 아,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 야, 참, 우리 저, 크리스티나는 미녀들의 수다 우리 KBS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죠?
1: 그렇죠. 맞아요.
0: 그때 기억들이 좀 나세요?
1: 세상에 20년 전 얘기예요. 시간이 훅 갔어요. 어머머머머. 그때 진짜 한국말 못했거든요.
0: 얼굴 그대로구먼.
1: 진짜요? 예. 에이, 주름차도 생겼어요. 아,
0: 그 정도야. 나이가 흘렀는데 20년 전 얘긴데요.
1: 진짜요? 예.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0: 예, 재밌었어요?
1: 그때 남희석 씨 MC 해봤거든요.
0: 예. 예,
1: 그거 너무 재밌게 잘 놀고.
0: 그렇죠. 김종서 씨가 축가 불러줬다면서요?
1: 맞아요. 그때 패널이었거든요. 김종석 씨 매주 나오면서 제가 그때 미소다 하면서 아, 저는 다음 달 결혼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바로 김종석 씨 그럼 나는 나가서 축가 불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 그거 반선 때문에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데 직접 나와서 진짜 불러줬어요.
0: 의리가 있잖아요.
1: 진짜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0: 예.
1: 아름다운 고속이었어요.
0: 아, 아름다운 고속이 아니고 구속.
1: 아, 구속. 아, 헷갈렸구나. 구속.
0: 아니, 괜찮아. 그런 게 크리스티나의 매력이에요. 근데 크리스티나 씨, 그 지금 한국하고요. 20년 전에 미스터 때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1: 완전 달라졌어요.
0: 이탈리아 안에서도 한국을 또 더 많이 인정해 준다면서요?
1: 진짜요? 그때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북한이란 한국이란 헷갈렸어요.
0: 그렇지.
1: 그때 20년 전에.
0: 예, 맞아요.
1: 그때 그 북한 미사일 보내는 시즌이었잖아요.
0: 예, 맞아.
1: 그래서 세상에 이태리 뉴스에서 너무 무섭게 나왔잖아요. 어,
0: 그럴 수 있지.
1: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 있었어요. 에, 에. 지금 완전 K-POP 때문에 에. 완전 달라졌어요.
0: 지금 난리 나요?
1: 난리 난리. 어. 다들 한국에 오고 싶다고.
0: 아, 진짜?
1: 그 K-뷰티도 인기 많잖아요. 어. 에, 그래서 진짜 저는 이태리 갈 때마다 항상 티슈 마스크 갖고 가요. 저 이태리 여자친구들이 미쳐버려요. 어머나 어머나 너무 고맙다. 진짜야, 진짜, 진짜.
0: 아, 진짜. 아, 고맙네요. 예, 아, 진짜. 아, 한국이 이렇게 더 잘 될지, 예.
1: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죠, 본인도.
1: 너무 자랑스럽죠.
0: 본인도 이제 거의 한국 사람 아니에요.
1: 어,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가서, 어, 맞지? 나는 20년 전에 갔다니까.
0: 미래를 알아보고.
1: 오, 저는 미래 알아버렸어요. 아. 항상 잘난 척해요.
0: 혹시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아직 없어요?
1: 네.
0: 한번 오셔서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1: 진짜요. 진짜 네. 보여줘야죠.
0: 그러니까.
1: 맞아요. 예.
0: 그러면은 저 밖에 오늘 같이 오신 남편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굉장히 좀 스마트하시고 제가 볼 때 벤처나 이런 뭐 테크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1: 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어떤 일 하세요?
1: 우리 남편이 뭐 할까요? 아, 성악가예요.
0: 성악가?
1: 네, 아, 그, 테너.
0: 그런 느낌도 나요. 그런 느낌도 나요.
1: 아, 그래요?
0: 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여쭤봐도 될까요?
1: 실례, 아, 그럼요.
0: 실례가 아니면? 예.
1: 아, 아니요. 저는 이런 얘기 100번 있어요. 20년 전 100번.
0: 아,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0: 이탈리아 만났구나.
1: 맞아요. 아. 남편이 유학생이었어요.
0: 예, 예, 예.
1: 저는 학원에서 예. 이태리어 선생님이었고. 오. 네, 딱 만나자마자 내 스타일이야.
0: 누가?
1: 제가 느꼈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학생 고실 수 없었죠. 네, 아무리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기다렸어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아, 크리스티나 씨가 아, 이태리에서 이제 그 이태리어 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아, 가르치는데 남편이 성악가인데 이태리 공부하러 오셨다가 이태리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왔군요.
1: 딘던댄은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때 네. 크리스티나가 내 스타일이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은 못하고.
1: 그렇죠.
0: 그런데 언제 말했어요?
1: 그래서 가만히 있고 기다렸고 어. 이 남학생 일부러 책 안 갖고 오고 선생님 옆에 앉으려고.
0: 아.
1: 그리고 수업 끝나고 아 선생님 자동차로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 집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그래서 딱 걸렸잖아요. 아하.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0: 그러면 크리스티나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을 얘기 많이 했겠네요?
1: 아니요. 그때 전혀 한국말 하나도 못했어요.
0: 아, 그때는?
1: 네, 그때는 진짜 가나라다 그거밖에
0: 아,
1: 못했거든요.
0: 진짜?
1: 네. 내 남편이 절 만나기 전에 이태리에서 아마 1년 정도 살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이태리어 조금 알고 있었어요.
0: 아, 참 근데 크리스티나 씨는 진짜 그 미래를 좀 내다보는 분인 것 같은 게 20년 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건 크리스티나가 한국하고 굉장히 큰 인연이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0: 잘 맞았어요.
1: 네.
0: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도 잘 맞아요 좀.
1: 비슷한 점 많죠.
0: 음식도 잘 맞고.
1: 맞아요.
0: 사람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고.
1: 그렇죠. 일단 둘 다 조금 가족적인이잖아요.
0: 맞아요.
1: 가족 대한도 관심이 많고 음식 대한 다들 둘 다 관심이 많고
0: 아.
1: 논담도 잘하잖아요.
0: 맞아요.
1: 친구끼리도 잘 모이고
0: 예.
1: 이렇게 뭐 술도 좋아하고
0: 명품 좋아하고
1: 맞아요. 비슷한 점 진짜 많아요. 진짜.
0: 야 진짜 아름답잖아. 이태리아 너무 아름답잖아. 저도 가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어요.
1: 그렇죠. 관광이 최고죠.
0: 진짜 예술이야 예술. 예, 뭐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뭐 시골까지 다 다녀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1: 아름답죠.
0: 기가 막혀요. 예. 거기 이탈리아의 아름다움하고 우리나라 아름다움이 또 달라 느낌이.
1: 느낌이 달라.
0: 느낌 완전 달라. 네. 예.
1: 한국에 와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연대적으로 나라 그런 사랑 푹 빠졌어요. 그런 매력 푹 빠졌어요. 연대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한국에서 새롭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새롭게 만들면서 역사도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콤비네이션 저는 너무 좋아요.
0: 아, 거의 한국 사람이네.
1: 그렇죠. 한국 아직 너무 맞잖아요.
0: 아직 귀환 안 하신 거죠?
1: 네, 저는 아직까지 이태리 여자예요. 예.
0: 어, 그래요? 귀환하실 생각도 있어요?
1: 아, 모르겠어요.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 비자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
0: 결혼을 했고 그러면 상관이 없네.
1: 그렇죠. 상관이 없죠.
0: 아, 맞네.
1: 특별한 어려운 건 없어서.
0: 그렇지. 그렇네. 네.

0: 아직까지.
1: 예, 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뭐 진짜 똑같군요. 예전에 지금이나.
0: 아우 그럼요. 마음 안에 예. 한국아 좀 맞아. 진짜 이들이 가면 답답해요.
1: 아, 진짜 왜?
0: 어, 너무 느리게 해주니까. 특히 뭐 은행, 우체국 가면 한국 직원들이 뜨르르 이렇게 일하잖아요.
1: 잠깐만 따르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따르르.
0: 이렇게 뜨르르 이렇게 일하잖아요. 어, 어. 예. 한국 직원들이 이태리 직원들이 딱 딱 아이고. 딱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요 세상에.
1: 그럼 얘기 좀 하지.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좀 해달라고.
0: 아 그렇게 하면 더 느리게 해줘요.
1: 되레 더 느리게 해줘?
0: 네 그렇죠. 아. 이런 걸로 포기해야 돼요. 포기 포기.
1: 어, 진짜 한국 빠른 게 좋죠.
0: 어, 빠른 거 최고죠. 어. 저는 성격이 급해서 네. 한국이랑 딱 잘 맞아요. 오, 너무 잘 맞아요. 이태리 가는 걸로 그냥 여행 가는 걸로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태리에서 살기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사실.
1: 아 진짜.
0: 모르겠어요.
1: 여기가 너무 편하죠.
0: 어 편해요.
1: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크리스찬 다 알아보죠 사람들이.
0: 알아보는 분들이 많죠.
1: 그러니까 너무 좋죠 기를 때마다.
0: 어 너무 좋아.
1: 사람들이 가다가 어 그 이렇게.
0: 어, 맞아요.
1: 크리스티나
0: 맞아요.
1: 이렇게 물어보죠.
0: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그런 걸로 재미있어요.
1: 재밌어요?
0: 어 재밌어요.
1: 어 사인도 해주고.
0: 어 사진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어,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미술사 네. 때부터 네. 그래도 저는 계속 재미있어요 이런 거요.
1: 예. 예. 어. 요새 저 SNS에서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궁금한데 왜 다시 크리스티나가 역주행을 하는지 지금도 잘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부 끝나고 2부에서 크리스티나가 왜 다시 제 주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유재필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0: 딘던댄 깜짝 놀랐죠?
1: 예.
0: 있습니다.
1: 지금 노래 제목이 뭐예요?
0: 그러시구나. 노래 제목이에요.
1: 이거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누나 나 요즘 고민 있어. 돈도 벌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모든 게 다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그러시구나.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자, 노래를 듣고 1부를 마감하는데 그러시구나. 이게 이 장안의 화제라면서요. 난리라면서요.
4: 어, 그렇죠.
3: 예, 예.
4: 예,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시구나. 그 저희 님부터 시작했거든요.
3: 예, 예.
4: 그때 거기에서 몸이구나, 따뜻하구나, 이쁘구나, 금방 또 오지겠구나 이런 릴스 밈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그러시구나 나름 밈도 인기 많아가지고
3: 예.
4: 우리가 노래까지 만들어줬어.
3: 아~
4: 사실 그 유재필님 뭐 그 개그맨이고 노래도 잘하시고 네, 그 네, MC도 네. 하시잖아요.
3: 네, 네, 네.
4: 예, 그래서 그분 아이디어였어요.
3: 아~
4: 절 보고 오 누나 노래하자. 그래서 저는 바로 오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3: 예, 지금 조회수가 918만 뷰래요.
4: 맞아요.
3: 천만 뷰 나왔어요. 천만 뷰.
4: 네.
3: 그리고 저 제 동생 GD도 좋아요를 눌렀어요.
4: 맞아요. G드래곤.
3: 네,
4: 맞아요.
3: 네.
4: 너무 예. 고맙죠.
3: G드래곤한테 음성 편지 한번 써주세요. 고맙다고 한 말씀 하세요.
4: 아이고 G드래곤님 감사구나. 최고구나.
3: 계속 밀고 계시네 이거를. 예, 계속 밀고 있어 지금. 이게 이제 아이돌들이 많이 따라합니다. 슈퍼주니어, 다비치, 에이핑크, 있지 등등 많이 따라하고 있고 길거리에 나가면은 어린 친구들이 그러시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본다면서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4: 맞아요. 얼마 전에 저는 성수동에서 갔거든요.
3: 성수동 사람 많잖아요 거기.
4: 완전 많아요. 다들 힙합 스타일 입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중학생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저를 보고 크리스티나 부르지 않고 봄이구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3: 아, 진짜?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4: 너무 신나고 같이 릴스 찍었어요.
3: 진짜로?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젊은 우리 젠지들이 알아보면 기분 좋거든요.
4: 너무 좋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젊어지는 같은 느낌이죠.
3: 그러니까. 지금 저 여기저기서 많이 좀 찾고 있습니까?
4: 여기저기 예,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이왕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4: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3: 음악 방송 했어요?
4: 막 했어요. 신기하죠. 저는 음지잖아요. 사실 음지 노래 잘 못 맞고.
3: 남편이 성악가 아니에요? 성악가.
4: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포기했어요.
3: 왜요?
4: 너무 못한다고.
3: 포기했어요?
4: 남편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그 음악 프로그램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하면서 뭐 춤도 추고 재밌게 놀고 다른 음악 프로그램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3: 다른 프로그램도?
4: 너무 재밌어요.
3: 매니저가 있어요?
4: 있어요. 매니저는 있어요. 맞아요.
3: 매니저가 일 많이 잡고 있어요?
4: 예,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3: 어떤 데 나가고 싶어요?
4: 어떤 데? 저는 다 좋아요. 음악 프로그램 다 좋아요. 연락만 오면 무조건 갑니다.
3: 진짜로? 연락만 가면? 그러면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음악 PD들 잘 알고 있거든요.
4: 진짜요?
3: 한번 노래 조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4: 그럴까요?
3: 예,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로.
4: 라이브로?
3: 제일 잘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제일 조금만.
4: 저는 완전 음지잖아요. 다른 노래 아무거나?
3: 원래 본인이 잘하는 애창곡 있을 거 아니에요?
4: 오케이.
3: 이태리 노래도 돼요. 예.
4: 이태리 노래 제일 못하고 어머나 할게요.
3: 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4: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깔때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전 음지라고 했잖아요.
3: 갈대랍니다. 예, 자기 본인이 끝냈어요. 갈대랍니다. 예, 끝냈어요. 야, 재밌다. 근데 그러시구나. 이 노래를 크리스티나가 작사 작곡도 참여했어요?
4: 그렇죠. 저랑 유주필님이랑 우리 남편이 더 도움이 줬어요. 맞아요.
3: 이 노래가 진짜 그 시즌송이 아니고 사계절 내내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4: 그렇죠. 이게 사실 나름 TV 프로그램 나가서 거기 이수근 씨 있었잖아요. 이수근 씨 저한테 아이디어 줬어요.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구나.
3: 그래서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너 누구구나, 난 나.

0: 구나 맛있구나 맛없구나 그렇죠. 최고구나 구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생일이구나 만들었어요.
0: 아, 생일이구나 그래요?
1: 에, 그때 우리 남편이 생일이었거든요.
0: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1: 아, 이게 노래 아니고 레이스로 아 생일이구나
0: 오.
1: 축하해야 되겠구나 한 살도 먹겠구나
0: 예.
1: 케이크 주는 거예요.
0: 예, 아 그러니까 좋아하셨어요 남편께서?
1: 별로 안 좋아했어요.
0: 왜요?
1: 아니, 깜짝 놀랐어요. 한 살도 먹겠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슬퍼하는 표정이었어요.
0: 그 남편분하고 나이는 어떤 몇 살 차이 나세요?
1: 세 살 오빠예요.
0: 남편이. 오빠예요. 네. 야, 그냥 되게 어려 보여요.
1: 너무 어려 보여요.
0: 예, 예, 예.
1: 그게 문제예요. 아니, 저보다 어려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에이,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고생이 안 시켜서 그래요.
0: 한국에 오신 지가 진짜 앞에도 잠깐 얘기 좀 20년이 됐단 말이에요. 아, 한국이 좋고 여기 계속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이, 어떤 이질적인 것보다는 너무 이탈리아와 좀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아, 너무 비슷하고 편하다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공통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
1: 공통점, 비슷한 점.
0: 비슷한 점.
1: 비슷한 점은 진짜 사람들이 성격이 비슷하고
0: 예.
1: 그걸로 그 가족적인이고
0: 그리고
1: 농담도 잘하고 술 잘 마시고 친구끼리 잘 만나고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0: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1: 이걸로 이태리 사람들이 조금 똑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0: 똑바로요?
1: 똑바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예, 싫고 예, 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돌리고
0: 아,
1: 말하거든요.
0: 맞아.
1: 예, 이런 거로 큰 문화 차이 같아요.
0: 그거는 내가 이태리 사람 같네.
1: 아니,
0: 저는 항상 똑바로 얘기하거든요.
1: 어, 그럼 이태리에서 딱 맞네요.
0: 예, 예. 예. 아, 내가 이태리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1: 어, 예, 그래야 예. 될 것 같아요.
0: 예, 예.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안 하죠. 잘 안 하죠.
1: 잘 안 해요, 사실.
0: 그냥 만약에 친구들끼리 만나면 누가 사요?
1: 그때 진짜 많은 친구들이 모이면 그때 알라 로마나 하거든요. 로마 시댁으로 그럼 딱 잘라서 그냥 같이 똑같은 가격 내는 걸로. 그런데 만약에 뭐 친구 2명, 3명, 5명까지 모으면 그걸로 아 오늘 내가 살게.
0: 우리랑 똑같아.
1: 아 그렇죠.
0: 맞네. 와. 네. 정이 있네, 정이 있어.
1: 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내야 된다. 아니,
0: 똑같아.
1: 나 오늘 내야 된다. 이런 거로.
0: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죠. 살게, 내가 살게. 와,
1: 맞아,
0: 똑같네.
1: 맞아. 어, 이런 거 진짜 비슷해요.
0: 이야, 비슷하다,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도 효를 중시한다면서, 효.
1: 아, 그렇죠. 예, 이태리 사람들이, 남자들이도 엄마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마마보이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0: 마마보이 싫어요?
1: 마마보이 싫죠. 싫죠.
0: 똑같네. 우리나라 똑같네. 똑같아. 완전 똑같아.
1: 그렇죠. 이게 되게 비슷해요.
0: 와, 똑같구나. 맞아. 진짜. 어떤 삶의 방식은 똑같네. 어른들 공경하고.
1: 비슷한 건 많아요.
0: 이탈리아 분들도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요?
1: 아마 아파트 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주택에서 잘 벗지 않아요. 사실. 이런 걸로 제가 옛날에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다들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시 이태리 가면 그걸로 신발 신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야 더럽다 느끼게 돼요. 사실. 옛날에 그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0: 아 진짜. 저는 이태리 갔을 때 휴게소에 갔는데 휴게소에 가고 로마 그쪽 뭐 피렌체에 다 가봤지만 시내에 아침에 갔더니 사람들이 서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희한한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1: 그렇죠. 맞아요.
0: 없고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서가지고 앉지도 않고 에스프레소를 딱 하더니 한 입 탁 틀어도 그냥 가버려요.
1: 그렇죠.
0: 왜 저렇게 마시지?
1: 아니, 원샷.
0: 왜 원샷을 해, 그거를?
1: 왜냐면 에스프레소.
0: 내가 이해가 안 갔어, 그게.
1: 아, 그렇죠. 왜냐면 에스프레소 양이 작잖아요. 작아요. 예, 그래서 그냥 뜨거울 때 마셔야지 맛있어요.
0: 아.
1: 그래서 딱 한샷 하는 거예요. 한샷 아니면 두샷.
0: 원샷 하나 둘 하면 확 털어놓고 그냥 딱 오고 가더라고.
1: 그렇죠.
0: 회전율이 빠르고. 그래서 왜 저렇게 커피를 마실까 했는데.
1: 이게 이태리 아침 문화예요.
0: 아.
1: 이런 걸로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회사 도착하기 전에 작은 바를 가서 거기서 서 있으면서 잠깐 에스프레소 하고 그때 힘이 생기잖아요. 에스프레소 마시면.
0: 맞아.
1: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컵에다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더라고.
1: 없죠.
0: 지금도 없나?
1: 지금 아마
0: 지금 좀 생겼을 거야. 지금
1: 조금 광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생겼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잘 안 마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워낙 또 이 커피에 대한 또 저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잘생기지 않았나요?
1: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0: 왜요?
1: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대학교 친구들 중에 못생기는 남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0: 저도 이태리 가면 좀 어느 정도 급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1: 이태리 가면 그냥 성격 좋아서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0: 얼굴은
1: 머리 조금 올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상태 가면 좀 어렵죠.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0: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대로 이탈리아에 가면 외모는 너무 어렵다.
1: 지금 머리 조금 우회하고.
0: 이렇게 하면 나요?
1: 이렇게 아니야.
0: 안 한 게 낫죠? 예, 알겠어요. 예. 그러면 본인 남편은 이태리 가면 어느 정도입니까? 밖에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 아니, 우리 이태리 가면 남편이 이태리 가면 인기 어느 정도 있어요.
0: 그래요?
1: 네, 있어요.
0: 잘생긴 편이에요?
1: 잘생기는 편이에요. 키가 좀 작아서 그랬지. 네. 그거 빼고 너무 좋아요.
0: 키 작으면 어때?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지.
1: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키 완전 꼬졌어요.
0: 왜 이렇게 크대 진짜?
1: 느끼지 않았어요?
0: 맞아요.
1: 젊은 20대 분들이 세상에 완전 키고요.
0: 아, 그렇구나. 야, 이태리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 것 같아요. 진짜로. 이태리 사람들은 손을 묶어놓으면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동작이 제2의 언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1: 맞아요.
0: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손을 어떻게 하길래?
1: 손으로 얘기하면서 힘이 의미가 더 전달되는 것 같아요.
0: 어떤 그 손동작들이 있을까요?
1: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0: 손가락을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던질 때.
1: 이게 영화에서 많이 나갔잖아요.
0: 이게 뭔 뜻이에요?
1: 이게예요. 이게 뭐야?
0: 이게 뭐야?
1: 이런 뜻이에요.
0: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1: 이게 뭐야? 맞아요.
0: 그다음에 손가락을 모아서 위아래를 흔드는 게 이게 뭐야? 맞죠?
1: 그렇죠. 이게 뭐야?
0: 양손을 오므리고 그 손에 키스하는 건 뭐예요?
1: 아이고, 뭐?
0: 이렇게
1: 이게 좋다.
0: 좋다.
1: 이게 키스 주는 거야.
0: 이게.
1: 예를 들면 뭐가 먹었어요. 맛있다.
0: 아, 그럼 이거 어때? 이렇게 해도 돼요?
1: 이거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약간 키스.
0: 이렇게.
1: 이렇게 맞아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런 걸로 있거든요. 이거 돌리는 걸로.
0: 손가락을 돌려.
1: 손가락 돌리는 걸로 있다가.
0: 예,
1: 다음에. 이런 걸로도 있고.
0: 그리고 손가락으로 턱을 쓸기.
1: 이걸로 이거예요.
0: 이거 뭐예요?
1: 관심이 없다.
0: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죄송한데 저 마음에 드는 제 스타일인데 혹시 전화번호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1: 아, 이거 완전 예의 없죠.
0: 아,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1: 턱 치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목이 안 좋아요.
0: 그렇게 안 하고.
1: 예, 그런데 친구끼리 만하면
0: 장난으로.
1: 이거 나는
0: 관심 없어.
1: 관심이 없어. 듣기도 싫고.
0: 아, 그런 게 있구나.
1: 네, 맞아요.
0: 이태리 분들이 이제 손으로 이런 그 의미가 많이 손가락이나 이런 거 의미가 꽤 많네.
1: 의미가 많아요.
0: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 직접적으로 말 해버리잖아요. 그죠? 옆구리 쿡쿡찌기, 옆구리 치는 건.
1: 아, 이게 배고프다.
0: 배고프다.
1: 배고프다. 여기에서 하면.
0: 예, 어떻게 쳐?
1: 배고프다.
0: 아, 이건 똑같네.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배를 문지르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이런 걸로 있어요. 이런 걸 여기서 치는 걸로.
0: 가슴 박아 치는 거.
1: 네, 가슴 박아 치는 걸로. 이 사람. 너무 안 좋아서 속이 안 된다. 이분 보면 속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0: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면 딱 소개팅을 하는데 별로야 그러면은 이 사람 별로야 말 못하니까 가슴박을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1: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0: 야, 재밌다. 이탈리아 재밌네. 이 손동작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네요. 아, 재밌습니다.
1: 맞아요.
0: 예. 자, 그 간단하게 손동작으로 하는 이탈리아 어떤 인사법이나 뭐 어떤 소통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1: 세상에 시간이 훅 갔어요.
0: 예. 그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좀 어떠세요? 예,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오, 많이 비슷해요. 아, 많이 다행이에요? 비슷해요. 그렇죠.
0: 많이 늙진 않았어요?
1: 아니요, 많이 안 늙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네, 늦게 늙어요.
0: 예. 아무튼 제 얼굴은 이탈리아에서는 뭐 속담으로 먹어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예.
1: 예, 조금 어렵지만 조금 명품 입고 여기 머리 조금 수주하면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한국에서 안 맥히는 스타일은 이탈리아에서도 전혀 안 맥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애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 여러분 우리 그리시구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네, 감사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크리스티나와 함께한 시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크리스티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크리스티나 보내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화이트의 노래입니다. 네모의 꿈. 잘 가세요.
1: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0: 크리스티나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트의 노래입니다. 네모의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기저귀
1: 금비.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5: I love coffee, I love tea.
6: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끝곡은요. SG 워너비의 노래입니다. 라라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 뵐게요.

0: 안녕하세요.
1: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망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계양 부근입니다. 판교 쪽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5, 6차로에 걸쳐 처리 중인데요. 이후 송내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방향은 장수에서 송내까지 짧게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인제터널 부근이고요. 앞 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반대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는 1차로 따라 안전 점검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나들목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 아직 일대로 주춤합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방향 서포항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뒤쪽 1km 정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 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천입니다. 그 막 쪘을 때 하얀 김과 함께 풍기는 그 달콤한 냄새부터 벌써 행복해지는 거. 옥수수죠. 이제 슬슬 옥수수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매일 먹는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옥수수나 단호박처럼 색이 노란 식재료가 장마철에 좋다고 하죠. 습해서 식욕도 소화력도 떨어졌을 때 이 기운 없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봄에는 초록색 식재료나 음식이 좋고요. 가을에는 무나 배처럼 흰색,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빨간색이 좋다네요. 뭐 수박, 토마토, 자두 같은 거죠. 여름엔 햇볕 뜨겁죠, 덥죠, 땀 많이 흘리죠. 그럴 때 얘네들이 에어컨, 뭐 선크림, 충전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절의 리듬에 따라 그때그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우리 삶의 박자도 이 자연의 시간표에 맞출 때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함께 만난 첫 곡은 영국의 리버풀 출신 가수입니다. 소니아가 노래한 You'll Never Stop Me From Loving You라는 노래였어요. 너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절대 멈추게 할 수 없어. 그런 노래입니다. 리버풀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요. 리버풀 출신 가수가 꽤 많죠. 그중에 아마 비틀즈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틀즈가 결성이 되고 29년 후에 소니아가 나온 겁니다. 박예진 씨, 월요일 하트 하트 여름이 시작된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우, 대구 덥겠군요. 김수정 씨, 저도 옥수수 20개 주문해놨어요. 홍정화 씨도 일요일에 옥수수 주문했어요.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엄마께도 보내드리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청계산 다녀왔는데 청계산 입구에 그 밭에 옥수수가 이렇게 사람 키보다 크게 엄청 커 있더라고요. 이거 조그만할 때 봤는데, 예, 이제 수확이 다가오는군요. 박재호 씨,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인백션의 백뮤직이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호 씨. 한유나 씨군요. 오늘 재택교육이라 여유롭게 산책한 뒤에 충실히 교육받는데 화상교육이에요. 근데 카메라에 비친 제 얼굴이 이모냥인 줄 몰랐네요. 그에 비해 백디는 진정한 연예인 슈퍼스타 꽃미남이에요. 어머나, 이를 어쩔. 슈퍼스타 꽃미남이요? 이야, 오늘도 너무 예쁘시네요, 유나 씨.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안과에 다녀오세요. 월요일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죠. 의지로만 버티기 그거 안 됩니다. 이 카페인과 당분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든 시원한 커피든 뭐 달달한 거든 맛있게 드시고 제가 좀 보조하겠습니다. 좋은 음악 열심히 배달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생각나는 대로 저한테 던지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 코너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장대소할 일은 많지 않지만 뭐 소소하게 웃었던 일 아니면 웃을 일 아니지만 에이, 웃고 넘기자 했던 일 다 좋습니다. 사연 좀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더 많이 웃으시라고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세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노래 두 곡 듣고 왔네요. 애덤 르바인의 Lost Stars. 영화 Begin Again의 OST죠. 예. 김원관 씨가 애덤 르바인. 캬, 맨날 비기는 비긴 이계인님 하시나. 애덤 르바인은 그 미국의 요즘에도 뭐 실세 밴드죠. 마룬5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나는 길 잃은 별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라는 노래인데요. 그 여주인공이 그레타라는 역이었는데 키라 나이틀리 영국 배우죠. 거기 그 애덤 르바인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함께 음악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 역으로 나왔었죠. 이 노래가 사랑받으면서 본인들 앨범에도 이 노래를 나중에 실게 되죠. 이어서 영국 밴드 제네시스의 Invisible Touch였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매력을 가졌어요 라는 노래인데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노래한 사람은 드럼을 치는 필 콜린스입니다. 원래는 피터 가브리엘이 보컬리스트였는데 탈퇴한 다음에 내가 부를게 해가지고 네,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했죠.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입니다. 2258님.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저 멀리 잠실의 123층 빌딩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백디 청계산만 가지 말고요. 문형산도 오세요. 여기 좋아요 하면서 사진을 주셨네요. 어우 좋네요. 사진 두 장을 주셨는데 내려오셔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서정 씨가 어제 옛날 드라마를 보는데 백디가 의사 선생님으로 나오시던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2002년에 방영된 건데 백디 그대로시네요 하셨어요. 소정 씨도 얼른 가까운 안과에 가세요. 이게 아마 결혼 이야기라는 KBS 드라마였을 거예요. 제가 한 1년을 진행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랬어요. 별력을 다 했을 겁니다. 1239님 주말에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개장은 안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고 몸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몸매가 안 되는지 백디 하셨어요. 대부분 몸이 그렇잖아요. 좋은 분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뭐 1239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말 이 몸 이렇게 저 몸짱 되려면 엄청난 뭐 시간, 노력, 또 뭐

그죠? 드려야 됩니다. 그죠? 여름에 이제 많이들 노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신경을 쓰는데 지금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가리고 대충 사세요. 아, 미국의 소프트락 밴드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미래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라는 노래고요. 네덜란드 영예예요. 퀴라소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베리가 노래하는 Morning Sun, 아침 햇살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라는 노래입니다.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크리스 베리의 Morning Sun.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1637님, 저는 수원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에 콜을 받고 도착했는데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3분이 지나고 5분, 10분이 지나서야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택시에 타자마자 하시는 말씀. 저 늦었거든요. 빨리 가시죠. 아유, 우리 승객님 나빠요. 출근 시간대는 저도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근데 늦게 나오셔서 적반하장이네요. 그냥 웃죠 뭐. 10분 정도면 대기요금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호출 취소가 되든가. 아무튼 서로 시간은 꼭 지켜야죠. 일테면 미안합니다 정도는 하셔야죠. 전옥자 씨, 저희 지역에서는 저녁 8시가 되면 개천가 야외 공터에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각 동네에서 모이다 보니 매일 120명 넘게 함께 운동해요. 어제는 운동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우리 라인에서 제일 잘 추기로 유명한 분이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늘 멀리서만 봤던 분이라 오늘은 인사도 하고 친해져야지 하는 마음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 화장실에서 와요. 저는 어느 동네에서 오세요? 이런 의미였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저 웃죠. 글쎄, 그분이 춤은 제일 잘 추시는지는 몰라도 이해력은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네요. 염현수 씨, 저희 외할머니가 우유를 드시면 배탈이 나서 우유를 안 드시는데요. 카페에서 카페라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우유 드시면 안 되잖아요. 카페라떼 우유 들어가는데 하니까 저희 할머니 쿨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우유 빼라고 해. 할머니 덕분에 웃습니다. 어우, 쿨하신데요. 우유 뺀 카페라떼 출시 개봉 빡드네요. 4187님, 조카 결혼식 있어서 한껏 멋을 부리고 갔어요. 그리고 준 명품쯤 되는 가방을 들었거든요. 근데 조카가 오, 우리 이모 비싼 가방 들었네? 하며 알아보더라고요. 역시 좋은 걸 알아보네 싶어서 어깨가 으쓱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딸이, 저거 내 전전 남친한테 받은 건데 걔랑 헤어져서 엄마 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킥킥거리며 웃더라고요. 좀 창피하긴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들고 다닐 거예요. 가방은 죄가 없죠.

싶잖아요. 딸의 전 남친도 아니고 전전 남친아 아무튼 고맙다. 잘 살고 있지. 아니 딸은 왜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래요. 정신 차리라고 우유 뺀 카페라테 한잔 보내야겠네요.

미국 가수예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싱어송라이터 스테이시 오리코가 노래한 스탁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스탁. 당신을 미워하지만 여전히 생각나고 내 마음이 당신한테 꽉 묶여 있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우유뺀 카페라떼는 김치전에 김치 뺀 거. 신순용 씨. 적절한 비유네요. 이은경 씨는 오징어 뺀 오징어 덮밥 시키는 고딩이도 봤어요. 그래요. 그냥 웃죠 여사연 여러분들 공감하시고 재밌어하세요. 그냥 웃죠 여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0071님이 어제 피식 웃겼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 그냥 웃죠에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한 기억을 떠올려봐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그냥 웃을 일 아니죠? 좀 심각한 거죠? 아니요, 심각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가만 있어봐, 내가 왜 왔지? 이건 뭐 기본이죠. 냉장고로 가가지고 문 열고 가만 있어, 뭘 가지고 왔지? 다 기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유리 씨, 잡채를 했는데 깨가 없네요. 백천님, 잡채 좋아하세요? 네. 기분 잡채는 나는 항상 잡채를 먹으려고. 이 얘기 들으면 참 기분 잡채시겠네요. 잡채는 한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하죠. 그죠? 왜냐면 명절 음식이고 그래서. 네. 8821님이 백디 옥수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추억 소환됐어요. 저희가 7남매였는데요. 어릴 때 옆집에서 주신 옥수수를 먹는데 우리 셋째 오빠가 제일 크고 이가 고르게 생긴 옥수수를 골라 도망가더니 어디에 숨기고 온 거예요. 며칠 뒤에 엄마가 재봉틀 쓰시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옥수수인지 솜사탕인지가 있더래요. 옥수수에 곰팡이가 하얗게 핀 거죠. 까먹은 거죠. 그 생각하면 그 시절이 그립고 웃음이 납니다. 대개 그 다람쥐나 뭐 걔네들이 그런다면서요. 어느 굴에다가 숨겨놓고 어디다 뒀지? 그 덕분에 이제 그 도토리나무, 밤나무가 열리는 거죠. 네. 걔네들의 그 잊어버리는 그거에 이제 힘입어서.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이군요. 이윤경 씨. 그래요. 맞아요. 우리 저 임피디 소중한 딸도 지금. 근데 아는 언니가 맘카페를 하루 종일 본대요. 맘카페 자식들 공부 안 해서 속 터지는 사연이 많이 올라온다고 위안을 받는데요. 언니 참 소박하죠. 아유, 누구나 그렇죠. 아이들도 근데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제 기말고사 잘 봐야 되니까. 요즘에 뭐 기말고사 같은 거 망치면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다면서요. 내신 때문에. 참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백디 방송 들으면서 광명 전통시장 갑니다 하셨어요. 아, 5488님 좋은 데 가시네요. 그 오래된 시장이죠. 광명 전통시장 거기. 전통시장 가면은 저는 항상 그 먹는 게 있는데 빈대떡, 칼국수, 뭐 순대 이런 거요. 떡볶이, 그죠? 닭강정도 그, 아, 맛있죠. 꽈배기 뭐 이런 거. 그죠? 어묵도 맛있고 김밥, 아유, 다 맛있죠. 이희원 씨가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너티 청하셨죠? 백디, 저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평화롭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갔군요. 그래요. 몇 시간만이라도 넉넉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미로콰이는 그 영국의 재즈 펑크 밴드죠. 자미로콰이, 버추얼 인세너티. 뭐 가상의 광기,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광기를 얘기하는데 내용은요,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는데 인간다운 삶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 뭐 자연, 생명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잊고 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떨 할인 훈라면.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임백천의 백뮤직 안경욱 씨가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청하셨죠. 이유원 씨가 청하신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 이어서 들었죠. 뭐 이 노래는 다 좋아하죠. 네,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오스트리아 밴드입니다. 만찢남들이죠. 그야말로 멤버 3명이 꽃미남들입니다. 터치 바이 터치 당신의 손길과 눈빛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라는 노래고 노래 들으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손은호 씨가 콜드플레이의 비발라 비다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올려요. 아들이 공시 도전 3년 만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하셨어요. 어우 공시 어렵기로 소문났는데 잘하셨네요. 그야말로 이제 시민들을 위한 네, 일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스페인어죠. 비발라 비다. 인생 만세란 얘기인데 이지선 씨가 프리다 칼로 인생이여 만세 하셨는데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죠. 근데 평생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렸죠. 몸이 엄청 불편했는데 마지막 작품입니다. 비발라 비다라는 작품이 수박을 그렸는데 수박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비발라 비다 그렇게 네, 제목을 새겨놨었죠. 그 아픈 상황에서도 네, 마지막 작품이죠. 김영숙 씨가 월미도의 추억이 몽글몽글 잠시 그때로 돌아가 예쁜 미소 지어봅니다. 조이 노래 들으면서요. 터치 바이 터치 들으면 광주 신동아 로라장 홍영미 씨 심신 오빠 닮았던 DJ 오빠 생각난다고 이현주 씨 로라장 기분 내시나 봐요. 내 허리 잡아. 아 허리가 없다. 여러분들 재밌어요. 자 1부 끝곡.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시 후에 1부 마무리하고 이제 2부에서 만날 텐데요. 청계산 날다람쥐 버전으로 2부도 역시 달겠습니다. 미국의 펑크락에 대비해요. 이기 팝이 노래하는 Lust for Life라는 노래입니다. 삶에 대한 열망이죠. 답답한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어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도 구리 방향입니다. 한남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요. 4차로 막혀 있어서 동작대교부터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한차로 좁아져 있어서 인제 나들목 일대 2km 정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8탄분기점 부근으로 납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8탄분기점 일대 1km 정도 더디느름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반월터널 부근에서도 조금 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둔대 분기점부터 2km 정도 밀리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영동 1터널에서 금강 쪽으로는 2차로에서 작업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엄혜영 씨가 백디 이 노래 뭐예요? 다음에 신청하게요. 에, 마음에 드셨군요. 최유리 씨는 알고 계셨나 봐요. 원래 드러머 아니었나요? 이분 하셨는데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 제프리 오스본 원래 드러머였습니다. 잘하시네요. On the Wings of Love.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한다면 사랑의 날개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강순아 씨가 저 백디 이 노래 2부 로고송이죠. 이거 나올 때 백디님이 철없는 오빠 같아서 친근하게 느껴져요. 와 진짜요? 재밌게 들어주시라고요. 네, 저 철없어요. 그리고 철 있으면 철들면 무거워. 해놓고 항상 나만 웃어요. 김미숙 씨, 백디 낮 기온이 많이 뜨겁네요. 그래도 유럽에 비하면 우린 가을이죠. 긍정 파워로 한 주도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그럼요. 우리도 요 며칠 낮 기온이 많이 올랐죠. 더워지고 있습니다만 뉴스 보셨을 거예요. 유럽이 엄청 덥습니다. 그 서유럽이죠.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뭐 체코 이런 나라. 뭐 낮 최고 기온이 벌써 44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대요. 섭씨. 이게 오메가 열도움 현상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그 제트 기류가 그리스 문자죠. 그 오메가시잖아요. 위로 동그란 거. 아래는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윗부분이 풍선처럼 볼록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유럽 하늘 위에 오메가 모양의 큰 뚜껑이 덮여 있는 셈인 거예요. 이 오메가 열도움이라는 현상이 납니다. 뜨거운 공기가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예전에도 뚜껑은 있었습니다만 더 뜨거워졌다는 게 걱정이죠. 올해가 가장 덥다. 이 말이 지금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우시죠? 시원한 노래로 열을 좀 식혀보죠.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그리고 콩 가입하시면 네,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요.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또 좋은 노래 두 곡 이어듣고 만나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죠.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영국의 오디션 프로 출신이죠. Gareth Gates. Listen to my heart. 4931님이 이 노래 청하셨죠. 내 심장의 소리를 들어봐. 내 진심과 사랑을 느낄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노래는 이승철 느낌이 좀 나죠. 이승철이 소리쳐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그 전 노래는 미국 가수 메리 맥그리거의 노래 Torn Between Two Lovers.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 생겼어요. 날 이해해주고 곁에 남아주세요. 이런 아주 이기적인 가사의 노래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 사람은 뭐예요? 또 한 사람은 뭐고, 그죠? 김미애 씨, 어우 어째 이런 일이, 너무 더운데 아파트에서 수요일 목요일 약품 친다고 4시간 동안 창문 닫으래요. 에어컨 리모컨 찾고 있어요. 아니 벌써 찾아놓으셨어야죠. 예, 창문 활짝 열고 리모컨 켜놓고서 한번 환기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안 쓰다가 쓰면 그렇잖아요. 이제 진짜 이 에어컨의 시기가 왔는데 올여름은 또 전력 수급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 안 나왔으면 좋은데, 그죠? 얼마나 더울까요? 또 올여름 지금도 더운데. 7700님 처음 놀러 왔어요.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세상에 소박하고 소소한 웃음 너무 좋네요. 그래요? 저는 뭐 제가 가진 재주가 이렇게 저 기원전 천만 관객이 등을로니는 개그는 하고 여러분들 사연 열심히 소개하고 이것뿐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연지곤지 찍듯 양벌에 모기 물린 어린이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그냥 웃었어요. 모기들도 귀여운 아이 볼이 탐났나 봐요. 아유 그랬군요. 아이는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예. 모기가 해충이죠, 사실. 근데 이제 모기 입장에서 보면 교미를 하고 걔들도 이제 종족 본능이 있는 거니까 교미를 하고 그 암컷이 이제 애를 키우려니까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이게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7612님 백디, 오늘 저희 부부는 백뮤직을 크게 켜놓고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벽보다 얼굴 온몸에 더 많이 칠하고 서로 쳐다보고 그냥 웃죠. 느낌이 확 옵니다. 제가 시원한 아를 두 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이우사님은 야 이타적인 분이네요. 백디, 저 주말마다 캠핑장 가거든요. 캠핑장 주변에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무성합니다. 주말마다 뜯어서 아는 사람들 나눠줬죠. 이제 줄 사람

틈이 없어서 깨끗이 씻어서 봉지봉지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 가져다 드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벽에 덕지덕지 쪽지를 붙여놓았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나눠 먹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수박주스 우리 공유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미라 씨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다 말고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아무리 봐도 당신 송혜교보다 더 이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한 말 그거 진심 뻥이야. 정말 유치해서 못 살아요. 괜히 본인 혼자 지금 낯간지럽고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청 용기를 냈을 거예요. 당신 송혜교보다 더 이뻐. 이거 백만 년 만에 하느라고 정말 해 말어. 그랬을 거예요, 윤미라 씨. 남편의 말은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아, 네덜란드에서 나와서 독일에서 활동한 디스코 가수 CC 캐치가 노래하는 Soul Survivor. 떠나지 말고 내 곁에 남아달라는 얘기고요. 네버엔딩 스토리, 동명의 영화 주제가입니다. 영국 가수 리 말이 노래하는데요. 꿈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라는 얘기고, 이 리 말의 목소리 외에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미국의 가수고 성우입니다. 베스 앤더슨이라는 네, 여가수입니다. 그리고 6531님이 청하신 노래는 Fire Inc.의 Nowhere Fest예요. 그러니까 영화 Street of Fire West인데요. 현실은 답답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자는 얘기입니다. Fire Inc.는 영화를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CC Catch, Soul Survivor, 리말의 Never Ending Story, Fire Inc., Nowhere Fest.

곽현 씨가 지금 송도 고신대병원에서 남항대교 타고 북항대교 타고 광안대교 타고 야 대교는 대교는 다 타시네요. 그쪽에 문 열고 바닷바람 맞으며 뻥뻥 뚫리는 도로길을 달리며 듣는 백뮤직 좋다고요. Fire Incorporated의 Nowhere Fest 이 노래는 진짜 달릴 때 좋은 노래죠. 리말의 Neverending Story, CC Catch, Soul Survivor 세 곡이어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또 끝나고 이렇게 노래 가수 또 노래 제목 소개를 하는데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시면 언제든지 청하세요. 꼭 뭐 영어 스펠링 맞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보내셔도 돼요. 신승민 씨가 임백천님께서 생일 축하 부를 때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별게 다 멋있네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성대 아직 괜찮죠? DJ 천이도 주말에는 생일송을 쉬잖아요. 푹신 성대로 기분 좋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야말로 기타 소리도 또 목소리도 삑사리가 안 나야 될 텐데요. 9078님, 백천님, 부산의 양순모예요. 오늘은 저의 마눌님, 나의 에너지, 문명자님의 생일입니다. 매일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고 방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우, 좋네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0481님, 동생 차희선 생일입니다. 93세 친정어머니를 모시다가 병원에 모셨는데요. 수시로 찾아뵙고 엄마한테 정말 잘하는 동생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아유, 정말 효녀시겠습니다. 우리 0481님 차혜선 씨한테 잘해 주세요. 4187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손은이에요. 3년 후면 저도 6학년이 되네요. 잘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는 그죠? 김정화 씨, 오늘 제 생일입니다. 딸들이랑 점심 먹다 문자예요. 백디 생일송 듣고 파요 하셨는데 우리 정화 씨 많은 콩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딸들이랑 같이 지금 식사하시는군요. 축하합니다. 6111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친구 영심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고요. 신순영 씨는 우리 딸 홍다현의 생일입니다. 수수 팥떡 해서 옆집 윗집 슈퍼 이모 아는 동생 나눠 먹었어요. 어우 잘하셨네요. 황금숙 씨가 어제 남편 생일이었다고 강희준 사랑한다 하셨고 5015님은 오늘 본인 생일인데 자축하셨는데 성함이 없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노래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청아씨, 용심씨, 다현씨 생일 축하합니다. 5878님이 신청곡 보내셨네요. 형님, 어쩌다가 오랜만에 카멜의 Long Goodbye를 들었는데요. 기타 솔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타 솔로가 아주 유명하죠. 서정적인 느낌의 기타. 그 밴드의 중심이죠. 앤드류 레이티몰 겁니다. 그 사람이 기타 아주 서정적으로 잘 치죠. 아, 그래서 먼지 폴폴 쌓인 기타를 꺼내서 카피 중인데, 오, 실력자신데요. 듣기로는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허허. 석 달째 카피 중입니다. 한번 틀어주이소. Long goodbye 하셨네요. 그렇게 저 악보를 따실 정도의 실력이면 대단하십니다. 근데 세 달을 하신다는 거는, 아, 글쎄요. 계속 하시는 건 아닌 모양이죠. 네. 카멜은 영국 밴드죠. 카멜의 Long Goodbyes. 우리 이제 긴 이별을 할 텐데요. 날 용서해줘요. 당신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5878님이 카멜의 Long Goodbyes 청하셔서 같이 들었고요. 이어서 들은 음악은 이정숙 씨가 청하신 음악이었어요. 원래는 Don Gibson이라는 컨츄리 가수가 불렀는데요. 포커가 리메이크한 겁니다. Sea of Heartbreak 듣고 왔어요.

이게 컨트리 락 밴드죠. 나를 이 상심의 바다에서 구해줘요.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3551님. 백디 여기 일본 요코하마인데요. 문자가 가나요? 예, 잘 와 있습니다. 엊그제 후지산 쪽에서 지진이 났다고 여기도 흔들했는데 무서웠어요. 7월에 귀국인데 건강히 잘 있다 갈게요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였던가요? 그쪽에 진도 5.6의 지진이 났었죠. 일본은 그 TV에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KBS 같은 데죠. NHK의 그 늘 그 하단에 어디가 몇 도 어디가 몇 도 계속 지진 그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신병모 씨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항상 편하고 좋은 음악 너무 좋아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녀 대전 상대 초등학교 4학년 김서우 항상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길 응원합니다 하셨고 8520님이 명곡은 언제 들어도 좋네요. 학창시절부터 잠잘 때도 테이프로 듣던 Sea of Heartbreak 언제나 사랑하는 곡입니다. 좋은 노래 같이 들었네요. 노준희 씨는 백뮤직 더운 날씨에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음악이 기분을 즐겁게 합니다. 백천님도 월요일 지치기 쉬운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시원하게 방송하거든요. 오늘 아주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외출하실 분들은요. 김명희 씨가 언제 한번 백디 라이브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다음 주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8796님인가요? 그분이 듣고 싶다고 하셔서 약속했었죠. 하겠습니다. 송은경 씨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났다니 너무 빨라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7월이 이번 주에 6월과 7월이 함께 공존하는 주잖아요. 7월 맞이해야죠 뭐. 자 오늘 끝곡은 네덜란드의 여성 트리오입니다. 트릭스가 노래하는 셀라비예요. 그게 인생이야 라는 불어죠. 사랑도 인생도 뜻대로 되지 않아. 그게 인생이야 라는 얘기예요.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인제 나들목 일대로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평창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짧게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터널에서 오창 부근 1차로에서 이동하면서 중앙분리대 청소 작업 이어지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3km 밀리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북창원에서 산인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차선 도색 작업으로 4km 정체입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은 남천터널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나면서 전 차로가 차단됐습니다. 청도 나들목으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8745님께서요. 응디, 저는 딸 쌍둥이를 둔 엄마예요. 세탁기 3번, 건조기 3번씩 돌리고 났더니 개어야 되는 빨래가 산처럼 쌓였네요. 누가 빨래 개주는 기계 개발 안 하나요? 제가 1등으로 구매할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도요. 제가 2등으로 구매할게요. 빨래 개주는 기계도 필요하지만요. 건조대 빨래 널어주는 기계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밥 차려주는 기계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먹고 나면 치워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다가는 DJ도 기계가 대신할 것 같아서 너무 많은 거는 바라지 않을게요. 대체 불가능.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 시간. 우리 오후 2시에 반지의 분들 텐션 높일 때는 은디 목소리가 꼭 필요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박성현의 사랑의 세탁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김경수님께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는 그런 기계 주부 없나요? 밥 해주는 기계 있으면 너무 좋고. 아, 저는 근데 진짜 뭐 그 빨래를 해주는 기계라 그래서 세탁기가 나왔고 설거지를 대신 해주는 기계라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빨래 해주고 개주는 기계는 없냐 이거야. 그리고 왜 밥을 설거지만 해주고 상에서 그 식기세척기로 담아주는 상 치워주 상 닦아주는 그 기계는 왜 없냐 이거예요. 나올 법도 한데. 그럴 거면 사람이 할 일이 없겠죠. 16110님께서 응디 모든 걸 기계가 다 해주면 사람이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아유, 기계의 노예가 돼도 좋겠네요. 정말. 아, 6818님께서 그럼요 그럼요. 이 시간은 응디 아니면 안 돼요. 상큼한 목소리 들어야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요. 그쵸? 아, 여러분들 지금 딱 점심 먹고 졸릴 시간입니다. 어, 특히나 또 졸릴 시간인데 거기다가 월요일이야. 너무 일하기 싫은 날 출근하셨죠. 그리고 또 일하고 계시고 또 밖에서도 또 일하고 계시고 응디 목소리 잠 깨워드릴게요.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 드립니다.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응디한테 듣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여러분들 사연에 이어서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오늘 빛나는 초대석 마련돼 있어요. 노래 잘하고 매력 많은 여자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윤서령 씨 그리고 장혜리 씨 모시고요. 라이브도 듣고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은비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해.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오답!
1: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김수찬의 간다 간다였어요. 0947님께서 친구 집에서 점심 얻어먹고 콩 깔아줬어요. 빛나는 트로트 들어보라고요. 마늘 까고 있는 연순아 오늘 점심 잘 먹었다 고마워. 콩 잘 깔아주셨어요. 듣고 계십니까 연수님? 아유 좋은 친구 되셨네요. 한유나님께서 오늘은 응디 재택교육이에요. 인터넷 접속해서 카메라로 출석 인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 보고 얼마나 경악했는지 몰라요. 진정한 미녀는 카메라 앞에서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응디다. 저도 한 번씩 우리 애기 이뻐가지고 아우 이뻐라 이러면서 막 찍다가 카메라 갑자기 반대로 돌려질 때 있거든요. 그때 경악해요 저도. 어마,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애기는 왜 좋아해 주는 걸까. 아유 정말 갑자기 그 갑자기 이렇게 막 들이대면은 좀 에, 준비하고 눈 크게 뜨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하고 막 그래야지 이쁘지. 그냥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최유리님께서 응디 저는 눈썹 예쁘게 그리는 방법 좀 배우고 싶어요. 꽝순이라서 왼쪽 오른쪽 짝 맞춰서 그리기도 힘드네요. 만족스럽게 그린 날은 은근 기분 좋아요. 눈썹 문신도 생각 중인데 너무 진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요즘 눈썹 문신은 그렇게 막 두껍게 하는 것 말고 그 반영구잖아요. 근데 그게 뭐 6개월 이상 간다 그러는데 3개월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워지고 우리가 근육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 그런 거 팔던데 종이 모양 해갖고 내가 갖고 싶은 눈썹 모양을 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요 종이를 눈에. 눈썹에 대면은 그대로 그냥 거기다가 그리기만 하면 되던데요. 근데 눈썹 그리는 거 저도 항상 힘들어요. 웬만해서 그리기 힘들면 무조건 일자로 깎아서 무조건 일자로 그리면 성공입니다. 무조건 일자로. 이렇게 산으로 그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3888님께서 응디 여긴 휴게소예요. 라디오에서 흐르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정말 덥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깜빡 잊고 지금 생각난 거 있죠? 조금 속상하지만 응디께 꼭 축하받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888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케이크 부세요. 아유 정말 이런 날 진짜 그 진짜 까먹을 수 있어요. 어, 내 생일이야? 이런 때 있거든요. 근데 깜빡 잊고 지나가려다가 한 오후쯤 한 이때쯤에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 내가 내 생일도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내가 뭐 못 한다고 내 생일도 이렇게 까먹고 지나가고 그죠?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888님 너무 더워하지 마시고요. 2672님께서 강한씨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오전에 작업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은강한씨 노래 들으면서 혼잣말로 가은이는 예나 지금이나 예쁘네 그 한마디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는 안 예뻐? 라고 묻길래 대답 안 했더니 왜 대답 안 하시 혼자 뭐라 하더니 오전에 나가서 점심이 되도록 안 들어오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나저나 저녁 때는 와서 밥 해줘야 되는데 아 밥 줘야 하는데 강은씨가 이제 좀 들어오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어디서든 강은씨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애청자거든요. 질투에 화신 우리 아내 저기 성함을 말씀 안 해주죠. 2672님의 아내분 저기 기분 푸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일 예뻐. 남편분이 잘못했네.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제일 예쁘니까 결혼했죠. 그렇게 예쁜 사람 옆에서 끼고 살라고 결혼했죠. 얼마나 예쁜데. 기분 푸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기다리고 계시나 이렇게 또 안 보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또 방송에까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달라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에이 정말. 자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장민호의 남자 대 남자, 강민주의 욕심 없는 여자.

장민호의 남자 대 남자, 강민주의 욕심 없는 여자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예요. 고정해주시고 고정해서 들으세요. 1528님께서 응디 전 지난주까지 일하고 이번주 수요일부터는 음식 장사해요. 너무 긴장되고 두렵네요. 오늘은 직원 면접 보는데요. 면접은 보러 다니기만 했지 제가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그 물어볼 거 리스트를 미리 질문을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주말에 어떻게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다 필요한 거를 딱딱딱딱 해놔야 되는데 근데 음식 장사를 처음 해보시는 건가? 그러면은 나부터도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해갖고 면접 그쵸? 면접을 잘 물어볼 걸 잘 물어봐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음식 장사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그죠? 노재용님께서 이런 시간 병원 갔다가 집에 오니 푹 익어버린 파김치가 된 것 같아요. 아우 병원 갔다 오면 힘들어요. 병원 갔다 오면 이상한 알 수 없는 그 힘듦이 있어. 몸이 그 땅으로 푹 꺼지는 듯한 그런 피곤함. 고생 많으셨어요. 아프지 말아요. 정희수님께서 응디 점심 먹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잘 것 같아서 숲속 기찻길로 산책 나왔어요. 맨발로 황토길 걷는데 수국이 너무 이쁘게 많이 폈네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나도 맨발로 황토길 걷고 싶어요. 진짜 그 흙 밟는 것만큼 사람한테 좋은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더라고요. 그게 진짜 온몸에 에너지를 돌게 해주는 게흙 밟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왜 놀러 막 많이 가고 뭐 바닷가도 많이 가고 막 이렇게 흙 밟을 일이 많았는데 전 등산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씩 이제 엄마랑 맨발로 양발이랑 신발 벗고 이렇게 걷고 막 이랬었는데 사람 없으면. 근데 요즘은 흙 밟을 일이 진짜 없잖아요. 다 어디 가나 대리석에 무슨 심지어 놀이터만 가도 요즘은 흙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황토길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저도 너무 걷고 싶어요. 건강해지는 느낌. 서동심 님께서 응디 어제까지 사흘 동안 실컷 놀고 아침부터 손수레 끌고 열무사 와서 김치 담갔어요. 이제 완성.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잘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열무가 있는데 저그 뭐야 그 고추장 넣고 열무 비빔밥 해 먹었거든요. 시원하대요. 여름은 역시 열무국수, 열무 비빔밥 뭐 이런 거 아주 맛있습니다. 별미예요, 별미.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토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정혜린의 프리지아 꽃처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진짜 참다 참다 속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자기한테 연락하는 거야. 아니 오늘 회사 점심시간에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기로 했거든? 메뉴가 뭐였냐고? 소고기였어! 무려 소고기!

0: 날씨가 좋군요. 원래는 신입사원 환영회를 오늘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내가 급한 약속이 생겨서 점심 식사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소고기를 먹자고. 소고기 괜찮죠 여러분? 특히 이 자리의 주인공 신입사원 괜찮죠?
1: 네 괜찮습니다. 그럼요, 점심이 더 좋습니다.
0: 그런가? 하긴 요즘 직원들은 뭐 회식보다 칼퇴근을 더 좋아한다면서. 그래요, 일단 맛있게 먹읍시다. 저기 사장님, 여기 안심이랑 등심, 안심이랑 등심 능득하게 주세요. 단단단따라 단단단단단 단단단따라 단단단. 아이고 아이고, 여기 나랑 똑같은 벨소리가 울려 퍼지. 어? 아니 이건 내 벨소리네. 아,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0: 예 사장님.
2: 예.
0: 아 그런가요?
2: 아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0: 아이고 거래처 김 사장님이신데 이거 오전에 일처리 이거 누가 했나? 이대리, 이대리 자네가 했나?
3: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지은 씨가 처리했는데요.
0: 아 이거 급한 일인데 저기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 되겠다 이대리, 자네가 지금 좀 다녀오지 빨리.
3: 어? 에? 아니 그거 제가 처리한 일도 아니고 저는 상황을 모르는데요. 지은 씨나 부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지은 씨가 갔다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어? 그리고 이럴 때는 일 잘하는 이대리가 다녀와야지. 내가 이대리 아니면 누굴 믿어? 지금 빨리 일할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빨리 다녀오라고. 빨리 빨리 빨리.
3: 아, 나 소고기 한 점도 못 먹었는데 진짜 배고픈데. 거의 다 익었는데 진짜 몇 점만 먹고 가라고 하지. 이럴 때만 일 잘하는 이대리 이대리 칭찬해주는 척하고. 나는 칭찬보다 소고기 먹고 싶다고. 아, 내 안심.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송가인의 왜 나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반제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 그리고 선프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유 정말 회식이 오후에서 점심으로 바뀌었는데 일하는 도중에 점심시간에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게 된 거죠. 소고기, 무려 안심 등심 그걸 먹고 있었는데 뭔가 일 처리가 잘못돼서 갑자기 사연자분 보고 갔다 오래요. 내가 일 처리한 게 아닌데 지은 씨 간 건데 지은 씨 데리고 가! 지은 씨 같이 가! 난 몰라! 나 그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지은 씨는 왜 먹고 있어요? 지은 씨 혹시 먹고 있었나요? 지은 씨? 지은 씨 김두래님께서 소고기 묵을 때 왜 그래요? 너무해 너무해. 그러니까요. 딴 것도 아니고 소고기인데. 이윤자님께서 이대리 소고기도 못 먹고 속상하겠다. 진짜요. 이럴 때만 꼭 일을 잘한다고 너가 가야 믿지. 어? 내가 누구를 믿어? 하면서 김선정님께서 부장님 나빠요. 고혜경님께서 부장님 나빠요. 이대리는 소고기 먹고 싶다 하네요. 부장님이 좀 다녀오세요. 아유 정말 부장님, 그 전국에 계신 부장님들이 사실 좋으신 부장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 은비트에 오시는 부장님들은 왜 이렇게 전에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참 다 부장님 나빠. 미소가은님께서 부장님 소고기 포장 3인분에서 일 잘하는 이들이 가져다 주세요. 좋은 부장님 되시려면요. 맞아. 소고기 근데 소고기 구워서 가져다 주면은 또 식잖아요. 식으면 맛없으면 소고기는 칙칙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겉만 이렇게 익혀가지고는 그 약간 빨간 거 이렇게 질겅질겅 할 때 겉에 확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먹겠으니까 포장해서 집에 가서 구워 먹으라고 조금이라도 갖다 주셔야죠. 6110님께서 응대 진짜 부장님인 줄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 이대리! 이대리가 빨리 갔다 와! 성령원님께서 얄미운 부장님 등심값 주세요. 진짜 김혜선님께서 내 소고기 내놔 진짜 가혹하네요. 진짜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진짜 소고기야. 우리 소고기 먹기 힘들어요. 평소에 소고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요즘 이런 날 먹는 거지. 아 정말 그러면은 점심을 굶으신 걸까요? 일 처리하는 동안 다 먹었을 거 아니야. 다시 갔다 왔을 때도 없겠지. 그러면은 왔어 수고했어 뭐 이러면서 어떡하 이 된장찌개랑 김치 뭐 냉면이라도 하나 먹을래 이렇게 되겠지. 소고기를 새로 시켜주겠냐고요. 아유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고혜경님께서 노래가 찰떡이네요. 그러니까 왜 나를 지은씨 앞으로 지은씨 일도 똑바로 처리해야겠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일 처리 잘못한 사람이 같이 가야지 혼자만 가는 게 어딨어. 이건 진짜 너무 합리화하지 못해요. 불합리해. 절대로 같이 가야죠. 일을 못한 사람이 참 정말 힘내세요. 네. 아유 우리 라디오 선물에 소고기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보내줄 텐데 어떻게 커피 쿠폰밖에 어성초 샴푸밖에 못 들어서 내가 너무 속상하네.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금잔디의 어쩔사, 임영웅의 내 마음 별과 같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하루에 잘 지내요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빛나는 초대석 윤서령 장혜리 씨와 함께 할게요. 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 1차로에서 단독 사고 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초정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 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6km 정체, 이후 기흥에서 수원, 더진아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부산 쪽은 한간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진주 부근 3, 4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쪽 남천터널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사고 여파로 전차로 차단 중에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남진의 오로라 연인이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 콩으로 이동을 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윤서령 장혜리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자, 반짝이분들 이 시간이 왔습니다. 귀가 호강하는 라이브도 듣고요. 신나게 수다를 떨다 보면은 어머, 한 시간이 언제 흘러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는 이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빛나는 트로트에는요, 공식이 하나 존재하거든요. 여자 가수 두 분을 모시면 대박이 난다. 오늘 그 대박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리따운 미녀 가수 장혜리, 윤서령 씨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

0: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입고
0: 그러니까, 누가 하시면 사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저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2: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혜리입니다.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짝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라피토미 가수 윤서령입니다.

0: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빨리 말해서 뭐라고요? 트로피돌이요?
1: 트로피타민이요.
0: 아, 비타민. 비돌이라고 하는 줄 알고. 비돌이가 뭐지?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반가워 해주고 계세요. 지금 제 입으로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싫었는데 오늘따라 스튜디오가 참 환하죠, 여러분?
1: 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미니어 삼총사가 함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령 씨는 1년 만에 빛나는 네. 초대석 나와주셔서 잘 지냈어요?
1: 아, 네. 너무 잘 지냈죠.
0: 더 상큼해지셨네요.
1: 아, 그런가요? 제가 좀 살이 응. 이제 올랐다가 빠졌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0: 빠진 거예요? 지금 찐
1: 네,
0: 거예요?
1: 네, 지금 살짝 빠진 거예요.
0: 어, 진짜?
1: 네, 근데 오늘 좀 부은 것 같긴 한데
0: 예뻐요. 아니, 예뻐요.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왜 살이 왜 쪘다가 빠졌다 그랬어요?
1: 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 먹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0: 맞아. 오히려 네. 활동할 때 찌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계속 밖에 나가서 자극적인 음식을 네. 막 먹으니까 네. 사 먹으니까
1: 제가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아,
1: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0: 항상 이런 줄 알았어요.
1: 아, 정말요?
0: 보기에는 항상 이래서
1: 네, 빼고 있습니다. 이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0: 그리고 장혜리 씨는 오늘 처음 은비트 나와주셨어요.
2: 네, 오늘 처음이에요. 너무 좋네요, 여기.
0: 여기는 또 그 미남 미녀분들만 모시는 큰 스튜디오. 1부에서는 그니까. 따로 하고 2부에서 우리 두 분 또 이렇게 소중히 모시려고
1: 그러면 제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0: 낄 자리가? 일정으로 여기 와야죠.
1: 이렇게 이쁘신 두 분 옆에서 제가.
0: 아유, 왜 이러는 거예요. 제일 예쁜데.
2: 너무 좋고 네. 자주 오고 싶네요.
0: 자주 네. 오주세요. 김선정님께서 서령님과 혜리님 때문에 스튜디오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이민지님께서 혜리 언니 첫 은비트에 오신 거 환영해요.
3: 감사합니다.
0: 사이오오님께서 서령님 오랜만에 만나요. 더 이뻐졌네요.
1: 감사합니다. 저 진짜 예뻐졌다는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지금.
0: 그럼요. 네. 예쁘다는 말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
1: 그럼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
2: 예뻐, 좋아. 예뻐
0: 예뻐 예뻐 예뻐. 왜 주눅이 들었어요. 못 본 사이에.
1: 감사합니다.
0: 두 분 네. 미스트로 4를 함께한 사이에.
3: 맞아요.
0: 근데 뭐 사실 경연 프로그램을 저도 뭐 했었지만 출연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뭐 마주치기만 하고 친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3: 네.
0: 아니면 뭐 아예 저는 얘기 한 번도 말도 안 섞어본 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두 분은 어떻게?
2: 저희는 그냥 원래 친분이 좀 있었고요.
0: 네. 아, 그랬구나.
2: 그리고 또 같은 현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확실히 뭔가 그 돈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응원하게 되고.
0: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요?
2: 몇 살이니?
0: 친한 거 맞아요? 난 이랬어.
2: 아니 그냥 죄송한데 이게 점점 네.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언니 동생이지
0: 맞아요.
2: 몇 살까지 그렇게 그치, 신경 그치. 쓰지 않아요.
0: 맞아. 어쨌든 윤서령 씨 몇 살이에요? 그래서 몇 살이야?
1: 저 03년생.
0: 0?
2: 잠시만요.
0: 04년생?
1: 03.
0: 03년생. 네. 그러면 몇 살이에요? 나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
1: 24살이요.
0: 24살. 그러면 장혜리 씨는요?
2: 저는 92년생 35입니다.
0: 아, 저희 아니. 신랑이랑 똑같은 나이네. 원숭이 띠세요?
2: 네, 원숭이 띠.
0: 그렇구나. 아, 나이 차이 많이 나네. 언니 동생. 그치.
2: 많이 언니네.
0: 언니네, 언니.
2: 네네네.
0: 자, 아무튼 뭐 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장혜리 씨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2: 네.
0: 아, 신곡 제목이 너무 귀여워요. 안아주세요.
2: 네, 제가 네. 제목을 지었어요.
0: 노래도 혹시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2: 아, 네, 작사를 제가 직접 했고요. 어허. 제가 지금 회사가 없어서 혼자 이제 다 했어요. 이번 처음으로.
0: 그러시구나.
2: 근데 또 혼자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작년에 네. 3월에 발표한 약속합니다. 제가 혼자 했거든요. 회사 없었어요.
2: 네. 다 네. 되죠?
0: 다 되긴 돼요.
2: 네네.
0: 어떻게든 뭐.
2: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팬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0: 안아주세요.
2: 네. 노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떤 감사할 노래? 따름입니다.
0: 어떤 노래인가요?
2: 이제 여름이라서 네. 이제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EDM 트로 준비했고
0: 안아주세요랑 너무 다른데 약간 안아주세요만 들었을 때는 약간 그 금잔디 선배님의 오라버니처럼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EDM이에요?
2: 근데 EDM인데 네. 이제 막 너무 막 방방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귀엽고 애교 있는 안아주세요가 됩니다. 궁금하시죠?
0: 평소에 좀 애교가 좀 많은 스타일?
2: 네,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제가. 아, 그런 거는 내가
0: 제가 이런 거를 왜 씨? 윤서령 씨.
2: 죄송합니다. 20대만 하는 거, 20대만 하는 거. 30대 땐 그거 못해요.
0: 03년생의 이 젊음을 밀다니, 밀다니.
2: 아, 네. 네.
0: 윤서령 씨도 작년 4월에 발표한 슬픔 가야금 네. 꾸준히 밀고 계시죠?
3: 네, 계속 새로운 곡도 받아보고 있고.
0: 오, 네,
3: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신곡은 그냥 계속 곡 받아보고 있고, 뭐 작업 예정인 거나 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3: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건 없고, 계속 곡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저에게 맞는 그런 곡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일단은 슬픈 가야금으로 계속.
0: 이게

0: 처음에는 막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막 내다가 나중엔 이제 조금 되면은 아 이 곡도 아닌 것 같고 저 곡도 아닌 것 같고 그때가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곡을 좋아하실까 저 곡을 좋아하실까 그리고 나한테 맞는 착 붙는 곡을 찾으려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윤서랑 씨가 이제 탁 이거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음악인으로서 더 좋은 곡을 탁 내비치기 위해서. 안상우님께서 장혜리님 반가워요. 미스트롯에서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에 팬 됐어요.
2: 아 그때 진짜 멋있었어. 사실.
1: 정말 멋있었어.
0: 감사합니다.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기 진짜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박자기 때문에 반대로 가거든요. 박자가.
1: 네.
0: 이민지님께서 서령 언니는 여전히 웃기네요. 어 우리 서령 씨 웃긴 스타일 아닌데?
1: 감사합니다.
2: 웃겨 웃겨.
1: 약간 허당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자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즐겁게 수다 떨면서 알차게 채워볼게요. 그 전에 이 네. 코너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1: 아~
0: 일단 외쳐볼게요. 30초 네. 셰프 홍보 타임. 30초를 드리면 두 분 뭐 신곡 소개하셔도 되고 장점 단점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진짜 할 얘기 없으면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자 누구 먼저 하실래요?
1: 그래도 경력자인 서령이가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0: 간을 좀 보겠다. 언니가 한번 보겠다.
2: 이 언니가 한번 볼게.
1: 제가 안 그래도 그때 해봤는데 아,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0: 네. 어려워요. 네. 아, 자 준비됐습니까?
1: 네.
0: 시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30초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피타민 가수 인서령이라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우이고요. 한우가 몸에도 좋고 이제 기력이 딸릴 때 좋잖아. 아니 기력이 안 좋을 때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무대에 설 때마다 진심으로 다하는 가수가 있고 아니, 가수고요. 내려오고 나면은 허덕미가 넘치는 매력이 있습니다. 강 선배님 야호 해리 선배님 야호 야호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그 왜 저
0: 슬픈 갈금 얘기라도 해요.
3: 네, 아, 네 슬픈 갈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0: 진짜 왜 이러는 거야?
2: 끝난 거예요?
0: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윤서영님. 아,
1: 근데 저 무슨 얘기했어요, 저?
2: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1: 나 무슨 얘기했지? 무슨 얘기했지?
0: 그냥 장혜리 씨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2: 제가 지금 서령 씨 얘기 들어봤을 네. 때는 한우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그리고 난 자꾸 트롯 빗돌이로 들려.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왜 자꾸 그 말을 할 때 왜 자꾸 그렇게 빨리 말하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마음이 성급해져서.
0: 트롯 비타민 이렇게 좀 이렇게 애교 있게 하면. 정지영님께서 윤서령님 너무 귀여워.
2: 귀여워.
0: 근데 갑자기 야호는 왜 나온 거예요?
1: 아 그거 유행인 거 이게 요즘
2: 요새 엄청 유행이잖아.
0: 진짜? 야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네.
2: 근데 그 콧소리 섞어서 하는 거래요.
0: 우리 반제분들 유행 또 따라하는 거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2: 야호.
0: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1: 네.
2: 야호.
0: 틈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1: 그냥 이제
2: 저도 안 해봤어요. 안 하고 싶어요.
0: 제가 죄송해요. 요즘 집에서 애만 키워가지고 요즘 유행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1: 근데 선배님 저도 실은 오늘 알았어요.
0: 나 한 번씩 서령 씨한테 전화해야겠다 일라 했는데 안 되겠네.
1: 네, 오늘 알았어요.
0: 이희숙 님께서 허당미 귀여운 뿜뿜. 우미숙 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가슴. 이희숙 님께서 장혜리 님 기대해 봅니다. 자, 한결 편해졌다는 장혜리 님. 네. 30초 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가수 장혜리입니다. 저는 20년도에 서방님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고요.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하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라틴 댄스를 또 주력 무기로 또 굉장한 다양한 장기가 있고요. 뭐 퍼포먼스, 노래, 뭐 MC도 보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무대에서는 조금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무대에 내려오면은 집에서는 이제 강아지 3마리와 육아하고 있는 네, 따뜻한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0: 오! 딱 맞았어.
2: 야호! 어때? 어때? 언니랑 같지?
1: 아니 그냥 언니께서 먼저 보내주셨으면
0: 딱 맞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딱 맞지?
2: 아 그게 아니라 서령이가 하는 걸 먼저 보니까 말을 빨리 한다고 뭐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차분히 해야겠다.
0: 아 평소에
2: 30초가 좀 길잖아요.
0: 이렇게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
1: 그러니까.
0: 우리 윤서령 씨 맨날 당하는 스타일이고.
2: 야호 그거야 야호 한번 더.
0: 야호. 네이크로바님께서 역시 두 번째는 다르네요. 항상 두 분이서 나오면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2: 아,
0: 눈치를 보고 잘 하시더라고요.
1: 네. 좀 아쉽네요.
0: 아니 강아지를 키우세요?
2: 네 제가 세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0: 네.
2: 사실 어제도 강아지 네. 유치원에서 야유회를 갔다 와가지고.
1: 강아지도 야유회
0: 강아지 유치원이 있대요. 나 유치원 있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2: 네. 제가 스케줄로 바쁘니까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데 거기 이제 강아지들이랑 보호자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야유회를 가서 체육대회식으로 이제 게임도 하고.
0: 우와 진짜 육아다.

0: 그래서 저 저희 강아지 중에 아주 한 마리가 1등을 해가지고
1: 어머머머, 유치원에
0: 한 달 이제 3회 무료 이용권 한 달 이제 공짜.
1: 아, 아 그런 무료. 게 있구나 무료로. 아, 네,
2: 저희도 못 가는 야외를 강아지 개들이 가.
1: 요즘 뭐 네. 네. 상팔자예요.
0: 아, 네.
1: 너무
0: 그, 아유, 그럼요.
1: 그럼요.
2: 너무 부럽다.
1: 너무 이쁘잖아요 네. 아가들. 아 그러시구나.
2: 나중에는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시면
0: 너랑 너네 강아지랑 같이.
2: 네, 아, 저 소미를 또 키우고 있어요. 좀 비숑을.
1: 아, 그렇구나.
2: 네, 키우고 있어가지고.
1: 아 근데 요즘은 뭐 다 함께 하더라고요. 거의 뭐 가족이니까.
2: 그렇죠, 네. 그렇죠.
1: 지아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너무 궁금해요. 안아주세요라는 아~ 곡이 어떨지 우리 장혜리님 벌써 좀 많은 분들이 안아주세요 불러주세요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0: 좋습니다.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반지이분들께서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주제 살면서 눈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님께서 내가 커피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혼자 그럼 저는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요 라고 외치는 순간 차가워지는 분위기. 아 나는 눈치를 챙겨야 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런 사연 좋고요. 엄마가 이번 생일 내 생일에 아무것도 안 챙겨도 돼 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겼는데 생일에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아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구나 눈치를 챙겼어야 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와우.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장혜리씨가 직접 참여한 EDM의 노래래요. 안아주세요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누가 드네요 정말.
1: 장희리 씨의 안아주세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봐요.
2: 아 네. 홍정환님께서 어쩜 얼굴만큼 노래도 그리 예쁘게 잘 부르시나요? 정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1: 김은경님께서 라이브가 살랑살랑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2: 네, 그리고 네이크로바님께서 떨지 않고 즐기시네요. 여유 넘치는 무대 짝짝짝.
1: 아니 누가 이렇게 귀엽게 그래요?
0: 짝짝짝.
1: 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 그리고 그 안아주세요 하는데 진짜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아유, 정말 안 안아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2: 아유, 감사합니다. 아,
1: 가사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일단 외치고 시작할게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장일이 윤서령의 공통점 톡! 자, 첫 번째 공통점.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건 가족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맞나요?
3: 맞습니다.
1: 혜리 씨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
3: 네, 맞아요.
1: 와, 근데 친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혜리 씨를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데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아, 사실 네. 저는 연예인이 꿈이 아니었고요. 네. 저희 언니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대리만족.
3: 근데 언니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예쁜 동생을 자꾸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있으면 신청도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좀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형 기획사에 네. 엄청 큰 오디션에서 1등을 했어요.
1: 네.
3: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언니 덕에 정말 저는 연예인이 됐죠. 제가 14살에 데뷔를 했으니까요.
1: 와, 그러면 언니가 오디션 다 알아봐서 우리 동생이에요 하고 네. 또 접수해주고
3: 네, 맞아요.
1: 넣어주고 오디션 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3: 그리고 언니가 화장도 다 해주고 옷도 와. 입혀주고
1: 와. 언니 아니었으면 진짜 연애는 못한 게 많네요.
3: 그래서 가끔 지금도 네. 너 진짜 나 아니었으면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1: 언니가 네. 맞지 고맙게 해야죠.
3: 그쵸,
1: 고맙게
3: 맞아요.
1: 생각해야지.
3: 고맙죠. 아직.
1: 그러면 지금 언니분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3: 엄청 좋아하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뿌듯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네. 가족이 또 되게 최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희 언니랑 저랑 둘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고민이 있거나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언니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1: 맞아요.
3: 해요.
1: 이 자매들이 네. 어렸을 때는 치고받고 많이 싸우지만
3: 머리 너무 듣고, 많이 싸우죠.
1: 싸우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그만큼 좋은 친구가 없거든요.
3: 맞아요.
1: 그럼 언니한테 뭐 행사비 받고 뭐 이제 좀 정산 좀 내고 이러면은 뭐 선물 같은 거 좀 드리고 하십니까?
3: 아우, 충분히 뭐 너무 많이 줬고
1: 이미
3: 그리고 언니가
1: 아,
3: 네. 지금 애 셋을 낳아서 그 조카들한테 드린 돈만으로 제가 안 사줄 수 없잖아. 너무 예쁘니까.
1: 그럼요.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도 되는 나이인데 지금 활동을 하느라 결혼을 못하니까 언니가 이제 대신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아
1: 서로 대신해줬네. 서로. 서로 윈윈하는. 네,
3: 그래서 조카들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뿌듯하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네네. 우리 서령 씨는 일단 아버님께서 노래를 하고 계시니까.
2: 네네.
1: 근데 언니분도 얼마 전에 트롯길을 걷기 시작하셨죠?
4: 아, 네. 저희 언니랑 같이 미스트롯4에 아쉽게도 1라운드에서 탈락은 했지만. 네. 근데 언니가 지금 보컬 트레이너를 일단 하고 있고 이제 경력을 좀 쌓으려고 많이 네.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1: 이 뭐 유전자의 힘은 속일 수가 없다고.
4: 맞죠.
1: 그러면은 온 가족이 모이면 뭐 거의 파티겠네요.
4: 사실 명절 되면은 네. 이제 저희 본가 가면은 네. 엘프 기계가 있어요.
1: 무슨 기계일 때?
4: 엘프 그 노래 트는 그 기계가
1: 반죽이,
4: 있는데
1: 반죽이죠.
4: 반죽이. 네, 반죽이요. 반죽이요. 네, 근데 그 반죽을 틀면서 저희 아빠께서 노래를 막 저도 솔직히 싫어 이제 본가를 가는 거잖아요.
1: 네.
4: 근데 계속 이제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1: 아, 쉴 수가 없구나.
4: 네, 계속 배띄어라 네. 노래라 뭐 언니도 마이크 잡고 난리 나고 막 저희 할머니도 막 신나셔가지고 제가 우리 진짜 쉴 때만큼은 좀 쉬자.
1: 쉴 수가 없지.
4: 네.
1: 아빠가 일단 너무 텐션이 높으시구나.
4: 네, 굉장히 높으십니다.
1: 아, 그러면은 뭐 서로 마이크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고 싶어 하는 거네요.
4: 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쉬고 싶은데 네. 네, 이렇게 마이크를 다들 잡으시려고 싸우시더라고요.
1: 자, 다음 공통점.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철이 일찍

0: 들었다.
1: 두 분 인정하시나요?
2: 네, 인정합니다. 네.
1: 근데 전 철 안 들었어요. 이렇게도 좀 그런. 네, 혜리 씨는 14살에 활동을 시작하셔서.
2: 네.
1: 그러면은 서령 씨는 몇 살 때부터?
3: 저는 18살 때부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1: 와, 두 분 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했구나.
3: 네.
1: 그 14살 때 그걸 뭐라
2: 저는 이제 게임 방송 MC로 최연소 MC로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가수 데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방송을 같이 하니까 사실 그 학창 시절에 대한 별로 그런 추억은 없고 이제 막 사회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항상 막 열몇 살 차이 나는 언니 오빠들이랑 이렇게 놀고 하다 보니까
1: 대화 수준이 다르겠다.
2: 저는 사춘기가 이렇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언니랑 굉장히
1: 비슷해요.
3: 똑같아요.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 우리 서령 씨도
2: 그랬죠요.
1: 그랬죠요.
2: 그랬어요.
1: 그래서 두 분 다 그냥 제 본인 생각하기에도 좀 약간 그 나이 때 즐기지 못했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3: 네.
2: 그래서 전 항상 네. 얘기해요. 전 다음 생 있다면 정말 막 살고 싶다.
3: 아, 그럴 수 있죠.
2: 아니, 그 막 살고 싶다의 기준이 뭐 다 다르겠지만,
1: 네. 맞아요.
2: 너무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방송한 사람이니까 교복도 줄이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살았으니까, 교복도 좀 이렇게 빡 줄여보고 좀 이렇게 막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1: 막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수업시간 낮잠도 잘 꼬고 막 이런 모범적으로 살았구나. 나는 이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3: 교복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복을 제가 빨아서 입었거든요. 이제 교복을 세탁기에 놓으면 이렇게 망가져요.
1: 맞아요.
3: 그래서 손빨래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철이 일찍 들었다. 너무 대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마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 이거 엄청 대단한 거라며 나 칭찬 받아야 되는 거라며 엄마 나 칭찬 좀 해줘. 내가 옛날에 교복도 빨아 입었는데 엄마께서 네 교복인데 네가 빨아 입어야지. 그게 왜 칭찬할까요? 저희 어머니 드셔가지고
2: 너무 티.
3: 네, 또 굉장히 드셔가지고
1: 어머니께서 철을 들게 하셨네.
3: 굉장히 강하게 키우셔가지고. 네, 저는 엄마한테 칭찬이란 걸 듣고 싶네요.
1: 와, 어머니. 저 어린애 우리 서령이 그래서 지금까지 인형하고 장난감 모으는 취미가 있대잖아요.
3: 진짜 그것도 말하자면 사연이 긴데
1: 네.
3: 저희 엄마 아빠께서 이거 다 크면은 쓸모없어 괜찮아 사면 안돼 돈만 낭비야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1: 아직도 인형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야 돼요.
3: 좋아요.
1: 아직도 그러면 인형이랑 이런 거 막 많이 모았어요?
3: 집에 지금? 가면은 인형들만 있어요.
1: 지금 혼자 사세요?
3: 네.
1: 혼자
3: 인형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팬분들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인형을 사셔가지고
1: 좋지.
3: 네, 인형이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1: 인형 속에 파묻혀서 잘 것 같아요. 그렇죠?
3: 네.
1: 좋아요. 그래서
3: 뭐 안 안고 자면 큰일 나요.
1: 안아주세요. 틀고 자면 되겠네.
3: 그래.
1: 좋다. 자, 그러면 4012님께서 질문해 주시네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고 싶어요?
2: 진짜 돌아가고 싶네요. 네.
1: 장혜리 씨.
2: 저는 뭘 하고 놀고 싶다기보다 그냥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끝나고 그냥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이렇게 다 하고
1: 그 나이 때 맞는 걸 하고 싶다.
2: 그냥 정말 그때 그 시절이 정말 그리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1: 맞는
2: 저는
1: 말이에요.
2: 저는 아니지만 근데 그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1: 맞아요.
2: 살다 보니.
1: 맞아요. 진짜. 서령 씨는요?
4: 저도 이제 예전에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1: 그치, 우리 다 그렇죠.
4: 그랬는데 지금 뭐 4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지만
1: 잠깐만. 네? 그러네.
3: 그러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은 정말 언니 말씀대로 정말 친구들이 노는 것처럼 제가 그때 집순이었거든요 또.
1: 집에만 있었군요.
3: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많이 놀아볼 걸. 네, 많이 못 놀아보고.
1: 지금도 충분히 놀 수 있어요.
2: 그런가요? 이 나이 너 나이만 돼도 좋겠다.
1: 그럼요.
3: 아니
1: 전 서른 살만 됐어도 좋겠어요. 진짜.
3: 제가
1: 엄청
3: 근데
1: 엄청 신나게 놀 수 있는데.
3: 그 보드 게임 카페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1: 언제요?
3: 있는 건 알았는데 가본 적은 없었는데 그런 데가 있냐고 뭐 하는 데냐 이제 보드 게임 하면서 노는 곳이라고 했는데
1: 그걸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3: 못 가봐 안 가봤어.
1: 하긴 친구들이랑 몰라가지고.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3: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친하니까 재수없다. 얘 재수없다 그랬어.
1: 근데 언제적 보드 게임 저는 지금 우리 때 유행하던 건데 약간 요즘 다시 유행이 돌아왔나 보다.
3: 그건 아니고요.
1: 그래요?
3: 안 가봐가지고 내

0: 소영아 아, 집에서 좀 나와.
1: 네. 그러니까요. 자, 다음 공통점 갈게요. 네. 나이가 들수록 담대해지고 이제는 내가 맞다는 고집이 점점 세지고 있다. 어? 이거 인정하시나요?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이죠. 서령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렸을 때는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예. 컸는데 이제는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도전하자라는 생각이 커졌다.
2: 아, 네. 그 예전에는 막 막 되게 불안했거든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활동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경력을 많이 쌓아가면서 이제 보고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나 자신을 믿고 하는 게 되게 속 편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나답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혜린 씨는요?
3: 저도 이 질문에 대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더 불안해지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 제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지 않으면 이게 더 흔들리니까 저는 맞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내가 맞아요. 정답이다라고 가져가야 그래야 제가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여기는 너무 주변에서 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 믿으면 정말 많이 흔들리는 거죠.
3: 전 귀가 또 얇거든요. 아주 미쳐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는 게 맞다.
1: 맞아요. 네. 믿으면서 가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 윤서령 씨 라이브 한 곡 들려주세요.
4: 네네.
1: 어떤 곡 불러주실 건가요?
4: 아, 저의 데뷔곡 척하면 척이지라는 곡입니다.
1: 데뷔곡이군요, 이 곡이.
4: 네. 네,
1: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살면서 눈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질문 기다리면서요. 윤세령 씨의 노래 척하면 척이지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척하면 척이지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혜리 씨 저랑 같이 반응 사연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설점식님께서요.
1: 아유 귀여운 인형이 노래하네요.
0: 진짜
1: 진짜 너무 귀여웠잖아요.
0: 김태우님께서 윤세령님 라이브가 척하면 척이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1: 박상현님께서 역시 비타민 트롯 서령님. 와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0: 진짜 비타민이네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반짜이분들 보내주신 주제사연 만나보기 전에 우리 빛나는 트롯의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십니까?
1: 아, 진짜 나 이거 말할 때마다 미안해서 눈을 못 맞추잖아. 그러게요. 이쪽을 안 보시네요.
0: 그러니까요. 네. 혹시 있으세요? 이따가 하면 돌아봐야지.
1: 저희는 이제 그 둘이 팀으로 해가지고 네. 그
0: 둘이 같이 준비하셨어요?
1: 막내 서령이가 네. 대표로 애교 3종 세트
2: 보여드릴까요? 얘기가 된 거예요, 언니? 얘기가 된 거예요.
1: 언니가 원래 하라고 하는 거야.
0: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윤서로 씨 근데 가능하세요?
1: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서령아, 귀엽게
0: 근데 따로
1: 해봐.
0: 개인기가 있으신 거예요?
1: 없어요.
2: 해볼게요.
0: 그래요? 네, 애교 3종 세트?
1: 애교 3종 세트.
2: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1: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0: 시작합니다.
3: 반짝이 분들 야호 다음 선배님 야호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야호.
0: 아니 근데
2: 감독님도
0: 아니, 진짜
2: 표정이.
0: 아까부터 나 너무 감독님도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2: 숨고 싶다 진짜.
0: 그 하는데 목소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 이게 그 갸루 있죠.
0: 아 일본의
1: 그 컨셉으로 그걸로 하는 게 유행이야.
2: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
0: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귀여웠어요.
2: 네, 네 다행이다.
0: 그 장혜린 씨도 네. 이거 똑같이 한번 야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반짝이분들 야호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1: 진짜.
0: 음악도 깔아주시는 장혜린
1: 씨. 한 번만 해봐.
0: 반짝이분들
1: 반짝이분들 야호. 잠시만요.
0: 아니, 평소에 약간 이런 애교는 못 하시나 봐요. 되게, 그래서 밖에 팬분들이 엄청 웃으시네요.
2: 그러니까요.
1: 진짜. 자. 아, 한번 하셔야죠.
0: 누가요?
1: 저는 오늘 배웠잖아요.
0: 저는 우리 반짝이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거 민망하지 않고 잘합니다.
3: 우리 반짝이분들 야호.
0: 졌다.
2: 졌다. 역시.
0: 죄송해요. 저는 이런 거 안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2: 대박.
0: 자, 이제 우리 반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살면서 눈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태성님께서, 아, 귀여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김민정님께서, 오빠가 여자친구와 부모님 몰래 여행 갔다 왔는데, 가족과 밥 먹을 때 저도 모르게 여친이랑 여행 어땠어? 라고 말한 나.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나. 오빠 미안. 아 부모님 몰래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동생이. 근데 아니 동생이랑 많이 친한가 보다. 원래 오빠랑 여동생은 이런 거 말 안 하지.
1: 얘기 잘 안 할 텐데.
0: 그러니까요. 괜찮아. 이건 진짜 눈치가 좀 많이 없었겠는데.
1: 없었 인정.
0: 2600님께서요.
4: 네. 엄마가 생일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해서 생일 케이크를 보내드렸는데 엄마가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계좌번호 올리셨어요. 어머니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요.
0: 나 지금 이해 못했어. 잠깐만. 아. 생일 선물 필요 없다고 해서 생일 케이크.
4: 보내는데 단체 채팅방 계좌번호를. 그러니까.
2: 근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똑똑하게.
0: 아니 이거
2: 네, 그게 최고죠.
0: 엄마들의 제일 좋은 선물은 머니라는 거.
1: 그죠.
0: 계좌번호.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계좌번호를 올렸겠어요. 그 전에 그냥 눈치껏. 왜요?
2: 오늘 저희 아빠 생신이.
0: 어? 잠깐만 지금 비상이에요. 지금 윤서령 씨 아버님 오늘 생일이 진짜로?
2: 네 6월, 진짜
0: 6월
2: 29일
0: 20,
2: 맞죠?
0: 29일이에요.
2: 진짜 아빠 생일.
0: 어머 큰일 났네.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2: 아니 생신이라고 하니까
0: 저 빨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세요.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아빠 생일 축하해. 너무 미안해 내가.
0: 생일 축하

0: 네, 어머 세상에. 아 어. 오늘 끝나고 빨리 케이크 사두고 가야겠네.
1: 어, 연락 드려야겠네요.
2: 계좌번호 어, 알아요?
0: 에? 계좌번호 계좌번호 알겠죠.
1: 아, 아빠 전화번호는 알아요. 전화번호는 알고. 아 근데 아빠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온다 선배님 빛나는
0: 아,
1: 트로트에서.
0: 선배님 새해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네요.
1: 감사합니다.
0: 6월 29일 잘 챙겨. 어 진짜 눈치 좀 챙겨요 진짜.
2: 눈치 좀 챙기자. 네.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0: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네. 자 윤지연님께서요.
2: 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친구가 자기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기념일도 잘 챙겨준다고 칭찬하길래 와 좋겠다 완전 부럽다고 했더니 남편 표정이 무섭더라고요. 너무 눈치 보였어요.
0: 그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가 눈치가 없는 거다.
2: 아
0: 자기 남편 자랑은 적당히 어 나한테 하는 소리.
1: 어 그럴 수 있겠다.
0: 아 이런 느낌이구나. 남편 자랑 적당히 하라고. 아 좋겠다. 아. 완전 부럽다. 아,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 남편분께서 평소에 잘 도와주지 않는 거를 약간 들으라고 한 것도 있잖아요. 살짝 눈치로. 아 좋겠다. 막 이러고 어, 있잖아요. 그쵸. 약간 우리 남편 안 그런데 약간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남편분 그러게 평소에 잘 좀 챙기세요.
2: 이건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이 좀 더 잘하면 되겠다.
0: 남편분이 잘하셔야죠. 3082님께서 부장님이 오늘 커피 사주신다면서 가장 비싼 거 골라라 하시길래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 8번 했습니다. 사직서는 품에 안고 다닙니다. 아, 어, 아 근데 샷 추가하면 돈이 많이 추가가 돼요?
1: 한 4,000원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비싸요?
3: 샷 추가가 뭐
2: 500원 네. 뭐 이렇지 않나?
0: 어, 아, 샷 하나 추가에 500원?
1: 네.
0: 그 오, 그러면 오, 그러면 하루 사실 4,000원이네. 어, 많이 좀 비싸긴 했네요. 그렇지. 아, 그 기본 커피값이 있을 텐데 또.
2: 네. 어. 커피값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자, 뽀롱뽀롱 님께서요.
4: 네. 연봉 협상 때 편하게 말하라고 해서 원하는 액수를 말했더니 정색하는 사장님, 아니 말하라면서요. 협상인의 눈치만 보고 나왔네요.
0: 뽀롱뽀롱 님 눈치 없었어? 이거는 먼저 물어봐야 돼. 얼마 생각하시는데요? 약간
1: 어, 힘드는구나.
0: 어, 아. 액수 원하는 액수가 어떻게 되고 아 저야 뭐 많이 주시면 좋죠. 얼마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약간 아. 뭐 떠봤어야죠 먼저. 이거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도 참 그러네. 말하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이게. 말하라 그래서 말했더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말하는 고지 곧대로 듣는 사람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아유, 괜찮아요. 우리 반째분들.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지아, 라이브 들어야죠.
2: 네.
0: 혜리님, 뭐 네. 불러주실 거예요?
2: 아, 제 데뷔곡입니다. 트로트 오. 가수 데뷔곡 서방님이라는
0: 이 곡도 굉장히 애교가 있을 것 같은 어,
2: 맞아요.
0: 느낌인데
2: 맞아요.
0: 자 기대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오늘 서령님도 그렇고 혜리님도 그렇고 데뷔곡을 또 이렇게 여기서 불러주시네요. 이 가수에게 데뷔곡은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가수로서의 길을 열어준 곡이니까요. 자 서방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혜리 씨가 부릅니다. 서방님.

0: 장혜리 씨의 서방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김은님께서 애교가 그냥 철철 넘치네요. 8707님께서 노래방에서 부르기 딱 좋은 노래예요. 오늘부터 연습 시작. 그러니까요. 홍정은님께서 노래 너무 좋네요. 대박나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우 노래가 너무 애교있고 좋아서 잘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윤서룡 씨 라이브 한 곡 더 들을게요.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2: 아, 네. 제가 미스트로3에서 선을 차지했던 한이바람이라는 곡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노래도 불러주셔야죠. 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한이바람이라고 한대요. 서룡 씨가 불러준 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버님, 딸이 네, 오늘 생일인 거 조금 잠깐 깜빡했대요. 잠깐 사는 게 바빠서요. 네, 이 노래로 대신 애교 있게 불러주세요. 윤서룡 씨가 부릅니다. 한이바람.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KBS
5: 장혜리 씨, 윤서령 씨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6: 우와, 네. 너무 빠르다.
5: 오늘 어떠셨습니까?
6: 아, 너무 즐거웠고요. 또 서령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정신이 조금 없었지만 에너지, 그 젊은 에너지를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 또 반짝이 분들과 오늘 또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5: 네, 윤서령 씨도요.
7: 아, 제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이 자리에 거의 1년 만에 네. 오늘만에 선배님 뵈서 너무나 좋았고 또 이쁘신 혜리 언니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네. 또 한번 불러주신다면 아유. 비가 오든 우박이든 달려가겠습니다.
5: 자주 오세요. 네, 반짝이 분들 열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6: 예,
5: 네.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 야호 이러시네요. 우리 인사를 오늘 야호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끝곡으로요 태진아의 진진자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반짝이들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인천 방향은 진부에서 진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이 터널 내 작업으로 뒤쪽으로 6km 어렵습니다. 이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또 월곡분기점 부근으로 각각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6km 정체입니다. 이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은 남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제 조금씩 이동량 풀려가고 있어서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쉬어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캠핑장에는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온 사람들이 줄지어 산에 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대요. 바다로, 계곡으로, 또 숲으로, 여러분은 어디서 지난 주말을 보내셨을까요? 누군가는 여름을 찾아서 밖으로 떠나고, 누군가는 여름이 싫어서 집에 꽁꽁 숨기도 했을 거예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든 그 시간 덕에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6월 29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어요. 월요일에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은 집콕이 취향이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 걸 즐기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집콕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날씨가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셨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우리 또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8240님 어제 6살 아들이랑 신랑이랑 부산 외양포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셨고 시원하셨겠다. 근데 아직은 조금 춥지 않을까 싶은데 장영수님 맞아요. 부산 바닷가에 피서객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집에서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며 피서객 구경했습니다. 조망하셨구나. 조망. 그리고 7916님 저는 주말에 남편이랑 야구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엄청나게 열이 나도록 응원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야구장도 다녀오셨네요. 김미정님 주말에 집콕했어요. 몸살이 났어. 몸살 났어. 애들 학원 피고

0: 픽업 계속 해주고 잠만 잤습니다 하시면서 김미정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여어여 몸살하고 이별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여의도는 아주 화창합니다. 나무들이 너무나 근사하게 풍성풍성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등등등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이소연님, 뽀니 언니 너무 더워요. 계란 프라이도 익을 햇볕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 너무 더워. 그렇게 더워. 그리고 구문서님, 오늘 첫 곡 DJ DOC의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어깨춤을 조금 쳤더니 우리 구문서님 바로 콩디 어깨춤과 목 운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신나 신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바로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는 양산입니다. 월요일부터 햇볕이 쉽지 않네요. 저녁에는 시원한 도토리 묵밥을 해 먹어야겠습니다. 사마나 치로님 보내주셨고, 콩디 가수로서 컴백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2525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문자에 오늘 1등 하셨어. 1등 주인공이 되셔갖고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다 읽어버렸네. 아, 뭐 가수로 컴백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아, 내일 기사가 났어야 되는데 오늘 났어 벌써. 내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깜짝 선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요즘 힘들다는 사연들도 너무 많고 또 실제로도 머리가 복잡하고 또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1주년이 딱 되는 날 그냥 들으면 기분 좋아지시라고 노래 두 곡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작사를 하고 그동안 녹음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내일 발매가 되는 날이에요. 난 12시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컴백 뭐 이렇게 거창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모님도 뽀니 누나 내일 가수 컴백 축하드려요. 뭐야. 그리고 1주년 라라랜드도 축하한다고 해주셨고요.

천은경님도 언니 내일 컴백이요? 하시면서 별거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589님 여기는 성남이에요.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시원한 땀 흘리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운동하며 흘리는 땀은 정말 시원합니다. 그쵸 그쵸.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0589님 또 이렇게 더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기차 카페 다녀왔습니다. 실제 폐기차로 만든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분당에도 있는데. 분당은 배구나. 내부도 기차 느낌이 났고요. 덕분에 여행 다녀온 기분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이클 탈 때 기차 카페를 가본 듯한데 0022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요 김원준 씨의 언제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4275님, 뽀너니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영심님은 주말에 대딩 작은 딸이랑 속초 가서요. 모둠 물회랑 회덮밥 먹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장도 보고 오셨다고 우리 영심님 문자 주셨고 김수진님 사랑하는 콩디 언니 오늘 잠깐만 조퇴할게요. 그 대신에 되는 대로 듣기 모두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우 감사해요. 오늘도 이쁘요 김수진님 보내셨습니다. 이쁜 문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살고 계시는 조혜심님 여기는 봉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 털옷이라 너무 덥네요. 문자만 봐도 더워. 아, 얼마나 더울까요? 먼지가 얼굴에 묻고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스크 같은 거 그래도 착용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더 더울까? 그리고 김우님, 콩디 밖에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안 쓰러졌네요. 그렇죠? 문자 보내신 거 보니까. 시원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시원한 커피 오네 우리 김우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혜경님 콩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최은정님 콩디 1주년 미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668님 1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영웅님 이보님 노래 기대할게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백상민님도 컴백 축하드린다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임혜정님 노래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냥 기대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빼고 그냥 내일 그냥 만나보시면 어떨까. 부담스럽다. 그리고 9587님 저는 어제도 오늘도 감자를 캤습니다. 감자 캤소. 수확량이 많아야 하는데 썩어서 얼마 안 돼 속상합니다. 저 아침마다 요즘 감자를 먹거든요. 이렇게 쪄줘서.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감자밭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아들과 신랑 모두 고생하네요. 힘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9587님에게도 시원한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2님 저는 아주 허탈한 기분입니다. 허탈해. 왜 그러실까요? 납품 하나 하려고 2시간 달려왔는데 현장 사정 때문에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다시 2시간을... 진짜 허탈하다. 허무하다. 다시 2시간을 돌아가야 합니다. 준비하고 이동한 시간까지 생각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 셈이라 너무 허탈합니다. 그러겠네요. 준비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반나절이 훅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32님에게도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잡을 뛰어요. 콩디 투잡 뛰어. 0223님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1시간 반 뒤에 퇴근하고 다시 카페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가 시원한 커피 좀 주세요로 보이는 걸까요?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111번 버스 아니에요. 라라랜드가 나와서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동생 생일이라 가는 중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2317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남동생분 생일 저 이번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111번 버스 기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다가 얻어 걸렸나? 106.1이? anyway, 그래도 뭐가 됐든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객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나는 일 말고 부자 되는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해수욕장 다녀온 사람 저요! 하시면서 진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1239님도 주셨고, 그리고 좀 내려볼까요? 콩디, 아버지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간병하는 게 꽤 힘드네요 하시면서 오성님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거 아우 내가 할게 라고 정말 쉽게 달려들만한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죠. 또 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실 텐데 어여어여 좋아지셔서 빠른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오래 아프셨잖아요. 뭐 아픈 티는 전혀 안 했지만 근데 확실히 그 엄마 옆에 있으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 옛말이 아, 무슨 말이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고 오늘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2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맞아보고 싶습니다. 룰라가 노래합니다. 3, 4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디바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딱이야.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is magic. 뮤직 매지.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말이죠. 언타이틀의 책임져가 되겠습니다. 책임져. 이 노래 참 좋은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 어떠세요? 더위로 짜증 만땅인 나를 열받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있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지. 화나는 월요일. 콩디와 부셔버려.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뭐 때문에 속이 타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깨부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장창창.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면 어떡하지?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언타이틀의 책임져,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네, 언타이틀의 책임져 듣고 왔습니다. 어우, 속이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그렇죠. 시작 전부터 속이 아주 시원하죠. 강은옥님 보내주셨고, 임혜정님 지금 크크크크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웃으셨으면 좋겠어. 와하하하 하시면서 한유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웃음소리 너무 시원하네요. 황은희님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아우 모냥 뒤처리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들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네요. 어우 시원하다. 우리 수선아님 오늘 소개팅이 있어서 풀메했어. 풀메이크업했어. 그리고 샤랄라 원피스 입고 출근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창문 더럽다고 닦으래요. 콩디 우리 박정술 사장님 혼내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패션 점수가 아주 100점이었었네요. 근데 사장님, 아유, 우리 박 사장님. 샤랄라 원피스 입고 출근했는데, 아, 또 이렇게 더러운 창문을 닦으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 그래서 우리 수선아님이 조금은 섭섭해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깨지는 소리도, 대중소 있어요? 아니면 한 가지인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 수선아님의 사연은 그냥 대충 아니야 대충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다희님 우리 부장님 자꾸 트집을 잡아요. 저는 똑바로 했단 말이에요. 임 부장님 제발 트집은 그만이요. 그만!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트집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 우리 고다희님 이 시원한 소리를 왜 들려드렸냐면 오늘 새싹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더 기분 좋아지시라고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피까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오늘 커피 대신에 컵빙수 싸드릴게요. 컵빙수 그리고 이거 올려드려야 됩니다. 귀엽지만 바로 문자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보라님, 7살 저희 딸이요. 아침에 등원시켜야 해서 밥 먹는데 김으로 조각 만들고 양치하러 들어가서 치약 보고 놀고 거울 보고 놀고 빨리 가야 한다고 해도 놀고 느릿느릿 아주 그냥 제 속이 아닙니다. 아 진짜 귀여우니까 봐주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그리고 최은정님 그쵸 이런 사람들 꼴보기 싫지. 콩디 저는 진짜 매너 없는 사람 에티켓 없는 사람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 안 만나면 되지. 대중교통에서 지킬 건 좀 지킵시다. 세상 혼자 삽니까? 그러니까요.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면 이거는 얌체인 거예요. 얌체. 조오김님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볼일 보고 카페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냉동실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재료 상해서 속상합니다. 혼내주세요. 이거는 뭐 우리 남편분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오김님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 소개해드렸고 9784님 여기는 칼국수 집인데요. 겉절이 배추김치 담는데 소금 넣으라고 했더니 설탕 넣은 남의 편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배추가 어쩐지 달더라고요.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남자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소금하고 설탕 다 하야니까, 새하야니까. 아, 그리고 3735님, 콩디, 중2 둘째 아들한테 일주일 용돈 3만 5천 원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홀랑 다 써놓고 저보고 또 돈을 달라고 하네요. 내가 네 용돈 주는 기계냐? 확 하시면서 3735님 어머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타샤니의 노래까지 듣겠습니다. 경고!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 오늘은 화나는 월요일 콩디와 부셔버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은영님 콩디 언니 부서지는 거 아니죠? 사연 듣는데 재밌네요. 깜짝 놀랬지만요 하시면서 놀랬어 놀랬어 우리 이은영님 문자 주셨어요. 원혜진님 콩디

0: 저는 저의 사춘기 아들 때문에 열받아요. 아, 뭐 말하면 하기 싫다는 듯이 아들을 부르면 왜 맨날 이래요.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이러다가 화병 생겨 죽겠습니다. 아, 사춘기 아들이니까. 아, 왕이잖아, 왕 집안에. 아, 우리 혜진님 속이 좀 편안해지셔야 되는데, 고아지셔야 되는데, 제가 컵빙수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채연님, 친구가요, 주식이 올랐다면서 자꾸 자랑만 하고 밥을 안 사요! 아, 그럴 거면 자랑을 하지 말라고. 놀리냐? 하시면서 김채연님 문자 주셨습니다. 갱년기인지 사소한 거에도 열받아요. 신랑이 말만 걸어도 왕짜증이에요. 내 남편, 확시! 하시면서 박규희님이 보내주셨는데 갱년기신가? 진짜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아니면 축구 져서? 사소한 거에도 열받는다고 하시면서 박규희님 문자 주셨고 9033님 아 이분 열 날만 합니다. 스포츠 용품 도매 하고 있습니다. 축구 때문에 화가 나요. 아, 월드컵 특수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절망이에요. 머리에서 스팀 나요. 아, 진짜. 아, 이놈의 정말 축구 진짜. 아우, 이거. 아, 이게 얼마나 가야지 이 화가 그쵸 가라앉을까요? 김옥주님, 군산에서 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밭에서 가꾼 배추를 뽑아 동생들한테 김치를 담가주니 누나 김치가 짜네 하네요. 야 이제 올케한테 담가달라 그래. 확. 그러니까요. 올케분이 이제부터는 김치 담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요. 오늘 덥다고 본인은 절대 안 움직이고 다 저한테 시켜요. 근처 거래처에서 샘플 받아올 게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다 제가 가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음료까지 부탁하고 너무해요 부장님. 나도 덥다고요 하시면서 꼬르륵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화나는 월요일입니다. 콩디와 뿌셔 월요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50분 벌써 50분이 흘렀어. 0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해도
14: 우리 김미정님 콩디에 저희 신랑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아니 어떻게 살지 그러면? 그리고 정현모님 1주년 전날 다 부셔주는 뽀니 누나 시원하지 현모야. 그리고

조혜경님, 축구 생각하면 좀 화나요. 아휴, 날만하죠. 윤지연님,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을 하네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우, 나 힘들게 비행기 타야 되잖아. 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야. 안 궁금하거든? 그리고 화가 나요. 장사 안 된다고 사장님이 저에게 짜증을 내요. 저도 장사 안 돼서 신경 쓰이는데 사장님이 자꾸 화를 내니 덥고 짜증나요 하시면서 손문호님 보내주셨습니다. 짜증날 만하네요. 그리고 이수우님, 진짜로 축구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하셨고, 오늘 진짜 많이 부셔버리는 우당탕탕 라라랜드네요. 박민경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203님, 소리 좋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회식 장소 정하는데 아무거나 해놓고선 나 이거 못 먹는데, 나 저거 알러지 있어. 뭐 어쩌라고요, 그쵸? 7203님이 보내셨고, 오늘 낮에 친구 집에서 점심 먹고 콩 깔아줬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진수야, 원래 라디오에서 부서지는 소리 진수야 원래 라디오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맞아? 나 어떡해. 아니 오늘만 그런 거예요. 우리 0947님, 어우, 우리 컵빙수 제가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시죠? 오늘 뮤직매직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10분 뽑아서 컵핑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쪽은 청계터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4km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남동부근

4차로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웅진대교 부근 2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배나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김해에 사는 아들 둘맘 미니 엄마예요. 지금 라라랜드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처럼 라라랜드 애청자이자 콩지의 팬이거든요. 지금도 자취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20살이 되었답니다. 생일이에요. 2006년 이맘때에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되었다는 설렘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큰아들 이경민,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할 거라고 보니 언니가 꼭 좀 전해주세요. 저희의 재밌는 얘기거리가 되어주는 라라랜드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잘 들을게요. 콩지 화이팅!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VOS의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저 이번도 아까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아드님 이경미님 지금 20살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님이 깜짝 이벤트를 하셨는데 우리 이경미님 때 맞춰서 들으시고 어? 우리 엄마? 나? 이렇게 놀라셨으면 좋겠네요. 이경미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배나리님에게 어머님 이름 너무 예쁘시다. 배나리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택님은요. 같은 김해 시민으로 너무 반갑네요. 우리 딸도 20살이에요. 어? 이쪽은 아드님, 이쪽은 따님. 둘이 친구 되면 그것도 좋겠고. 설지원님. 저도 그럴 날이 올까요? 지금은 변성기 사춘기 중1 아들인데 20살이 될 날이 말입니다. 아유 오죠. 라라랜드 애청자라면 분명 사랑스러운 엄마와 사랑스러운 아들일 것 같아요. 설지원님 보내주셨고 우리 아들도 20살이고 혼자 자취하는데 모두 내 자식 같고 예쁘네요. 백상민님. 그리고 햇살바람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둘째도 06년생 아들이에요. 8월 말 입대 예정이고 지금 친구들과 일본 여행 중이랍니다. 범준아 오겐키 데스까 하시면서 어머님이 또 이렇게 햇살바람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0: 친구들하고 생일 잘 보내고 있겠네요. 무사히 즐겁게 일본 여행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범준님도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아님, 콩디 오늘 라라랜드 애청자 김정환님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우리 정환님이 이름이 두 분이 같습니다. 또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서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홍정아님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김정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생일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희 분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봄플리 주제를 또 내드려야죠. 이번에는 열 내리는 노래 시원한 해열플리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을 식혀야죠. 그쵸? 화가 났으니까 이제 식혀야 합니다. 해열해야죠.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박 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 황은희님 오늘 방송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요, 열내리는 노래, 시원한 노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풀리로 찾아갈게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하소연님, 유엔의 파도, 파도 치는 바다 가고 싶어요. 안수미님, 파도 소리 들으면 속이 뻥 뚫려서 좋아요. 박태천님,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유엔의 파도 신청해 봅니다. 그 외에도 안일호님, 그리고 이하나 이이님, 강하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유엔이 노래합니다.

냉면이란 단어만 들어도 입맛이 살아납니다. 요즘에 냉면 딱이에요. 먹고 싶네요. 4283님.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 먹고 싶어요. 여름 끝이에요 하시면서. 9082님. 열내린데 최고죠. 최수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원하고 계십니다.

망고라떼니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7916님 콩디의 포지션의 썸머타임 시청합니다. 최슬기님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 바로 이거죠. 그리고 938 하나님도 썸머타임 포지션의 노래 듣고 싶어요. 오늘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시원한 곡 나갑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오늘 봄풀리 열 내리는 노래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내려갔어요. 열 좀 시원한 해열풀리로 함께했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유엔의 파도,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포지션의 썸머타임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재옥님 콩디와 같이 흔들흔들 노재옥님이 노래는 님들이 주문이야. 그리고 양우성님 미스터2의 오, 이 노래도 좋았겠다. 하얀 겨울 생각만 해도 추워서 가슴이 오싹해집니다. 황지인님 김해에서 주셨습니다. 제가 작은 분식집을 하는데요. 늘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보라를 켜봤습니다. 크크크. 언니 이 시간은 춤추고 계시는군요 하셨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3287님 냉면 먹고 후식인 거 아시죠? 바로 팥빙수. 그쵸, 팥빙수. 여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러시면서 윤종신의 팥빙수 신청해 주셨고, 백상민님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 확 시원해진다 하셨어요. 5902님 시원해지는 여름 노래하면 이 곡이 아닐까요? DJ DOC의 여름 이야기. 구혜원님은 현아의 아이스크림, 시원한 디저트 생각이 났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윤종신의 수목원에서도 상상만으로 시원하다고 하셨고, 미숙님 3521님 레드벨벳의 빨간 맛, 열날 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 먹으면 금방 내려가쥬. 그리고 3737님 저는 열을 식힐 때면 이 노래를 듣습니다. 시스타의 So Cool. 그리고 정경희님 저는 G-Dragon의 삐딱하게 내 안의 반항심을 합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노래여서 듣고 있으면 열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오늘 봄풀리 끝곡으로 선택이 되셨습니다. 우리 정경희님 오늘 GD의 삐딱하게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지난 주말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했다. 말이 좋아 여행이지. 집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급 떠나게 된 거다. 아,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새로 사자고 했잖아. 고칠 수 있다며. 어려운 거 아니라며. 아유, 설치까지 며칠 걸린다는데 너 다음 주에 어쩔래? 여행 시작부터 싸움의 연속이었다. 너는 그냥 시댁 가고 나도 우리 집 가서 좀 쉬자 라는 내 제안에 굳이 여행을 고집한 것도 내가 아닌 남편이었다. 아이,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근처 바닷가라도 갔다 오자. 우리 연애 때 급으로 여행 많이 했잖아. 아직 휴가철 아니라 호텔방도 빈방이 있을 거야. 내가 운전할 테니까 자기네 옆에서 그냥 자, 알았지? 대학생 아들 내미도 방학과 동시에 친구랑 놀러가고 집에 없었다. 그래, 아유, 더운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노는 게 낫겠다 싶어 꾸역꾸역 남편을 따라 여행을 나섰다. 어때? 나오니까 좋지? 우리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비빔밥 한 그릇 먹을까? 어? 우리 연애 때 가끔 먹었잖아. 우리가? 비빔밥을? 어디서? 휴게소에서? 언제? 핸들을 잡고 신나서 얘기를 하던 남편이 급! 말수가 적어졌다. 남편의 추억 속 여자가 내가 아닌 걸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 비빔밥 아닌가? 아니네. 내가 착각했네. 칼국수 맞지? 아닌가? 수제비인가? 그래, 수제비다, 수제비. 자기가 수제비에 감자 둔 거 참 좋아하잖아. 내가 내 거 막 퍼주고 그랬잖아. 기억하지? 아우, 내가 요즘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아우. 안 그래도 불편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나 만나기 전에 딴 여자랑 비빔밥도 먹고 했겠지. 됐다, 그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밖을 구경하는데 남편이 또다시 혼자 주절대는 소리가 들렸다. 와, 여기 많이 변했네. 우리 연애할 때 이 근처에서 순두부 사 먹었잖아. 기억하지? 어? 자기가 아닌가? 그럼 그 바닷가에서 핫도그에 설탕 안 발랐다고 화낸 건 그건 자기 맞지? 그것도 아닌가? 아, 수영하다가 바닷물에 선글라스 빠뜨린 건 자기 맞지? 그래, 그건 나 맞다. 뭐? 그건 나 아니고 딴 여자고. 아니 근데 자기야, 어우, 추억이 되게 많다. 재밌네. 더 얘기해봐.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또 얼마나 나누게 될까 하고 생각한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쿨의 맥주와 땅콩이었습니다. 맥주와 땅콩 두 분의 얘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고요. 선물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먼저 보내드릴게요. 박민경님 띠로리 그냥 조용 하셨고 신유숙님은 아이고 어쩌나 크크크. 또 장천용님은 이별 여행 간듯 점점점 에이 설마요. 그리고 윤정희님 추억이 정말 많으신가 보네요 크크크. 그리고 태천님은 더위 먹으신 듯. 그리고 4190님 비빔밥까지는 참을만 하네요. 또 순두부는 어떤 분인가요? 핫도그는요? 도대체 몇 번의 연애를 하신 거예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남편분이. 심은영님 인기짱 남편이었네요. 그런 남편을 결국 사연자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지영님이 위너입니다. 위너.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야 근데 추억이 되게 많다. 재밌네. 더 얘기해봐. 라고 우리 이지영님이 받아치신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우리 지영님이 이미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다 지난 얘기고, 그쵸? 굳이 뭐 연애, 결혼하기 전에 연애 안 해본 사람 뭐 있겠습니까? 거의 드물잖아요, 그쵸? 뭐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첫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 그런 거 뭐 다 지나갔는데 그거 하나하나 캐서 얘기를 나눠봐야 뭐 좋을 게 있겠어요. 아주 우리 이지영님이 유머러스하게 아주 통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뒤에 선곡하셨나 봐요. 맥주와 땅콩. 정말 최고의 궁합 아닙니까? 맥주에는 땅콩. 그쵸? 이분 오늘 사연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와 요거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6064님 오늘의 라방에 마이크 빌려간 엄마 아들입니다. 우리 이경민님이 진짜 방송을 들으신 거야. 평소에 듣기만 했던 엄마라 목소리 나올 때 놀람과 동시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어머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맙고 좋은 아들이 될게 사랑해 엄마 하시면서 와 감동이다 감동. 진짜 아드님이 들으셨나 봐요. 배나리님. 그리고 라라랜드도 더 열심히 들을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20살이라고 하셨는데 콩디 누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말이네요. 아 농담이에요. 우리 배나리님도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라방 듣고 이제서야 아들하고 통화했습니다. 아드님하고 통화하셨어. 이벤트 대성공입니다 하시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라라랜드 식구들 모두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두루두루 인사를 두루두루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용님 새싹이신데 근데요 왜 그렇게 뒤집어 쓰고 계세요? 안 더워요 하셨는데 여기 추워요. 저 여기 팔도 좀 추워서 계속 이렇게 하고 비비고 있고 목 뒤는 추운 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장은희님, 콩디의 딸이요. 콩디를 보더니 긴 옷을 빨리 입으라고 하시네요. 입으시라고 하래요. 감기 걸린다고 딸이 콩디를 걱정합니다. 아우, 아기가 너무 예쁘다. 엄마도 걱정해주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내미입니다. 장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아우, 너무 예쁘다. 이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곽영희님, 콩디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문자 수다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송유찬님, 콩디 KBS FFM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내일 6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방송 1주년에 만나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은경님, 내일은 라라랜드 1주년이 된 날입니다. 라라랜드 새싹님들 모두 내일 4시에 라라랜드에 와주세요. 본방 가자 하시면서 저 대신에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월 30일 딱 1년 한 살 됐습니다. 라라랜드가 로고송을 만들어준 가수 신고은 씨 그리고 반딧불의 남자 황가람 씨 두 분 모시고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님, 최재영님, 이재환님, 문종태님, 6601님 오늘 좋은 소식 있습니다. 우리 아들 공군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콩디가 요새 제 인사를 안 받아줘서 속상하대. 속상해 우리 이소영님. 그리고 0390님, 양설라님, 1230님, 박홍선님 문자 잘 읽었습니다. 박영미님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이 노래 전하고요.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사 뒷진 남자 왔네. 저 남자 왔어. 저 남자 방 빼라는 거죠.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리 쪽은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도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부평 부근 3, 4, 5차로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일대 사고 처리 여파로 정체가 심합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쪽 남동부근 4차로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은 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T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 많이들 해보셨나요?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그 덕분에 아주 강렬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행복감은 소원해진 사이를 다시 이어주기도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깊어지게 만들어주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스트인들을 위해 저도 서프라이즈 이벤트 한번 준비해볼까요? 뭐가 좋으려나?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 7924님께서 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커피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으로 이노진 왔습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뭘까? 서프라이즈가 뭐지? 예, 아유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원혜진님이 인디는 이벤트 준비 안 해도 괜찮아요. 인디가 이름 불러주면서 사연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이벤트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추억이 되는데요 하셨어요. 그래요. 이 스트인 대표 원혜진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예. 그럼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럴 수 없죠. 아 원혜진님 아, 이 말씀 너무 진짜 감사한데 삼행시 바로 들어갈까. 원 원하는 건 단 하나 인디. 해 혜택은 단 하나 인디. 진 진짜 이벤트는 인디. 야, 와, 짠 거 아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박수와 환호, 예,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트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출발해 봅니다. 이선희님, 오늘 어떤 서프라이즈로 두 시간 재밌게 해주시려나? 저 기대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항상 기대 이상의 그 무언가를 선사하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예, 아, 바로 지금 원혜진님과 이선희님께 커피 한 잔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인디의 서프라이즈 이벤트. 예, 요겁니다. 대단하죠? 우와, 상상도 못한 이벤트죠? 커피 한 잔씩 바로 갑니다. 자, 사실은요, 이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7월 4일이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4주년이거든요. 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박수. 야, 벌써 4년이나 됐다니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다 우리 스틴 덕분입니다. 그죠? 이 사랑, 정말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한 주를 통으로 예, 스틴 4주년 특별 주간으로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아주 거창한 게 준비되어 있지만요. 아, 거창한 걸 준비한 건 아니지만이라고 써있네. 자, 오늘 두 시간 동안 이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바로바로 쏴드리려고 예, 준비 중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많은 사연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힘차게 달려가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 날이 갈수록 이 커피 한 잔도 경쟁률이 좀 높아져요. 근데 예, 오늘은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일주일 내내 통으로 그냥 싹 다 그냥 예, 보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받아가세요.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테이크의 와, 이 노래 너무 좋죠. 나비 무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스드인의 지금 그곳의 이야기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이려도 6242님 오 통큰 인디 오 시원하게 쏘시네요. 오 좋아요 좋아. 저도 커피 주시면 스윗 드라이브에 뼈를 묻겠어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그 귀한 아유 아니야 6242님을 위해 쓰시고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방선혜님 스드인 처음 시작할 때 문자 보낸 곳이 귀가하는 지하철이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장소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4년 축하드립니다. 아, 그 순간 기억나세요? 와 부들부들 떨던 인디의 진짜 그 방송 기억나세요? 선혜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8551님 안녕하세요.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용기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버텨왔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상담도 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해요. 사람 때문에 사직까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참 속상하네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오늘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이군요. 살다 보면 아니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마음 힘든 게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에, 마음 맞는 사람 같이 일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데 우리 8551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을지 아이고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한번 오늘 지내보고 또 내일 한번 부딪혀보고 해봅시다. 박태양님 혼자 야근하면서 듣습니다. 덕분에 이어폰 안 끼고 들어요. 오늘 끝까지 같이 드라이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월요일날 야근하고 계시네. 우리 그 아유 제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저보다 일찍 퇴근하시는 걸 목표로. 아유, 성함이 너무 훌륭합니다. 박태양님 선파크 아 좋습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방금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드라이빙 포인트에 이어서 샤이니의 Stand By Me 내 옆에 있어 듣고 왔습니다. 한보람님, 한보란님, 예, 보란님. 인디 4주년 축하드려요. 저는 오늘 엄마 건강검진 시켜드리러 병원 다녀왔어요. 인디도요, 건강검진 꼬박꼬박 해서 꼬부랑 할아버지 돼서도 건강하게 50주년, 그리고 100주년 특별방송 해주세요. 예, 허언은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우선 어머니 건강검진 시켜드린 거 정말 너무 예, 효도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받으셨어요? 오, 저도 이제 올해 받아야 되는데 예, 무엇보다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 스님 만나려면 그래야 되겠죠. 작년에 안 받아가지고 올해 연장 신청했는데 오늘 받아야 되는데 예, 잘 챙길게요. 50주년? 와, 50주년. 제가 워낙 현실적인 사람이라 한번 세봤어요. 지금 4주년이니까 약간 46년이 더 필요하죠. 그럼 2026년에 46 더하면 2072년. 제 나이 지금 51로 잡으면 97까지.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여튼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예, 내일 그만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9610님, 정말로 커피 줘요?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한데 커피 한 잔으로 달래주세요. 그랬대요. 알았대요, 알았대요. 아이고, 기분 나쁜 일 뭐가 있었을까? 앞으로는 이제 자세하게 무슨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욕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시원하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 확 풀어드리란 게. 9610님도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콩 게시판 보니까 잠깐 의자가 자꾸 내려간다. 한 번도 안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서서히 방송 사고처럼 그거 내려가네. 예, 아, 어디까지 했지? 예, 어쨌든 커피 한 잔 보내드려. 아, 콩 게시판 보니까 그거 봐, 커피 다 주는 거 아니지? 이렇게 또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럼요. 사연 소개 되신 분들께 드리는 거죠. 아,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그냥 막 그냥 아무거나 올리시면. 아니, 아무거나 올리신다는 표현이 좀 그랬다. 죄송해요. 예, 사연이 채택되셔서 제가 입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그분께는 100% 그냥 다 커피 드린다는 겁니다. 나가서 땅을 파봐요. 커피 나오나. 진짜 커피 한 잔씩 그냥 건강한 놈으로다가 드릴 테니까 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집니다.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인음악 가게 어떤 주제로 펼쳐지냐면요.

0: 컴온.
1: 오, 들으셨어요?
0: 컴온.
1: 예, 영어 COMEON. 발음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네. 컴온.
0: 컴온 요
1: 할 때 컴온입니다. 가만히 노래 듣다 보면 노래 가사 중에 컴온 진짜 참 많이 있습니다. 뜻을 포함하는 컴온도 있지만 그냥 여흥구처럼 습관적으로 컴온을 붙이는 노래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노래 제목에도 컴온이 많습니다. 예. 노래 제목이나 가사 속에 숨어있는 컴온. 예. 많이 많이들 스트인으로 데려오란 얘기입니다. 예. 데려오셔서 컴온 하셔가지고 스탠바이 미, 내 옆에 있어, 이런 의미 다 맥락을 다 담고 있어요. 존칭이 아닌 거는 플리즈 스탠바이 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스탠바이 미, 내 옆에 있어. 어쨌든 오늘 주제는 컴온입니다. 컴온이 들어가는 어떤 노래든 환영해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에 선곡된 분들께는 역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겁니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가지고 두 곡 엮어봤습니다. 2698님께서 조성모의 다짐 청해 주셨고, 장혜진님께서 솔리드의 천생연분 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 선곡되신 분께는 커피 한 잔씩 나가고요. 그 중에 가장 재치 만점 선곡을 보내주신 분은 오늘의 센스쟁이로 임명해서 커피 두 잔 아주 다불로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커모온이 등장하는 노래 만나보시죠. 커커커 커모온 요.

아 이거 진짜 많이 썼다. 아 DJ DOC의 해변으로 가 요청해 주신 4569님. 저 노래방에서 후후 원투 후후 컴온 요 이 부분에 필살기 춤춥니다. 기대할게요. 열심히 쳐주세요.

늘 지금처럼 건강하고 멋지게 라디오 진행 맛깔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신청합니다. 5328님께서 인디

엄청 많이 나왔죠. 컴온. 네.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컴온 하면 냉동인간 쭈니 형의 현란한 도입부 영어 랩이 빠질 수 없죠. Like this. Everybody come on. 1897님.

김성철님이 오, 이 노래도 너무 좋아. NRG 히트송이요. 천번 만원 버스 안에서 컴온 들어가는 노래를 찾아서 급하게 보내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차가 엄청 막혀요.

저는 이 리듬이 너무 좋아요. 듬직, 듬직. 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박수 소리도 같이 진짜 차진, 진짜 착착 달라붙는 듬직, 듬직, 듬직.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히트송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커먼 노래. 진짜 커먼이다잉? 와, 0521님. 커먼 금지령 떨어지면 우리나라 가요 절반은 없어질 것 같아요.

0: 새삼 정말 많다. 아, 그니까요. 아, 영어 가사가 도입된 이후에 예, Come on, 예, Hi, Baby 이런 거부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막 거의 영어 가사가 막 90% 넘는 그런 노래도 나오고 막 이러죠. 심지어는 뭐 영화에서도 Come on이 많이 쓰이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게 Come on이잖아요, 그죠? 김현미님, 아, Come on 노래 나오는 노래는 다 신나네요. 오늘 선곡 월요병 다 날려버리는 노래여서 완전 신나요 하셨어요. 아, 그렇죠. 우리 제작진의 이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역시 소나무 쓰인 김현미님. 박미정님, 오늘 유인음악가게 저에게 실망했어요. 어쩜 정말 하나도 안 떠오르냐. 왕년에 노래 박사였는데 이젠 아닌가 봐요. 또르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보내주시는 생각들 이렇게 하면서 좀 예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주제가 딱 나오면 또 이렇게 폭발시키면 되는 거죠. 미정님 이렇게 혼자 솔직한 마음 담아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 이 세 분께도 커피 쿠폰 오늘 사연 소개되면 다 드린다니까요. 진짜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정님, 현미님, 그 다음에 21님, 예, 0521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즐겨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센스쟁이 발표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Sweet Drive.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유인음악가게 컴온 특집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센스쟁이는 컴온. 아 진짜 그래. JYP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아 열심히 운전하고 있을 김무형, 나홍강 동료들에게 전하는 음악입니다. 인디 선곡 컴온 해주신 1115님께 드리겠습니다. 커피 두 잔 나갑니다. 컴온 이게 나오죠. 바로 들어볼게요. 아유 동료분들도 챙겨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지문 터널 입구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부근 1,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구간 처리 여파로 안성분기점에서 남사진이 나들목까지 3km 정체입니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은 문수 1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었습니다. 한지원님이요. 인디, 오늘은 달에게 소원을 빌면 연인이 생긴다는 스트로베리 문이 뜨는 날이래요. 인디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소원 비세요. 나도 빌어볼... 아, 나 결혼했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신청합니다. 크크 하셨어요. 네.

0: 6월의 보름달인 스트로베리 문. 아, 오늘 진짜 보름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모르셨군요. 저는요, 그 매달 적립식으로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고요. 비실 분들은 한번 빌어보시고. 아, 참, 6월의 보름달, 이게 찾아보니까 무슨 미국 동부 지역의 원주민들이 6월의 보름달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 포스팅이 뜨네요. 이 시기가 딸기가 있고 수확되는 계절과 겹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하여튼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 스트로베리 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잠시 후에 2부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 슬퍼서, 아이, 짜증나서, 다양한 이유로 기억에 남은 오늘의 장면들이 있죠.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듣다 보면 스며드는 사랑스러운 인디의 허밍과 함께합니다.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오늘은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음을 잡고요.

0: 스비트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힌트곡 휘성의 인썸니아, 불면증이란 뜻이었습니다. 인썸니아, 인호진입니다. 교동인씨일 거예요. 인썸니아. 저도 잠 못 이룬 날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 그럼 도착한 문자 한번 봅니다. 오늘은 잘 오신 거예요. 오답을 보내주셔도, 이렇게 막 재미를 걸어오셔도 커피 드립니다. 신비님, 김건모의 첫인상이요. 인디의 첫인상은 호감형. 진짜 감사합니다. 첫인상? 김건모 씨. 김건모, 목소리 흉내내는 걸 알겠는데, 첫인상. 1623님, 김건모 첫인상이요. 제목 생각 안 나서 처음부터 불러봤어요. 그쵸.
1: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낭낭하고 있으냐,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는 너는 참 보였어.
0: 어디가 있어? 그죠? 아니었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6847님,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헛나갔다. 삐그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뻔했다. 공영방송에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난 것인 것 같은데, 성진영님,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광 내리고. 명절 생각나네. 좋죠. 비광 아니었죠. 예. 비광은 2점입니다. 예? 예, 아니에요. 3점부터 쳐줘요. 어쨌든 신비님, 1623님, 6847님, 성진영님도 커피 보내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할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였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밤 불면증 생각나시죠? 그래서 인썸니아 휘성의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고 불리잖아요. 김건모 선배님께서. 그래서 Isn't she lovely? 예,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도 시작하면서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합니다. 레게의 황태자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왜 비는 안 내리는 건가요? 더워 죽겠네. 제말이요 진짜. 아, 저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최현주님 축하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제 그만 듣고 싶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출구 없는 인디의 허밍 감사합니다. 8962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힌트곡이 명곡이네요. 저도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설쳐요. 푹 자고픈데 커피 받아도 되나? 그러네. 푹 자야 되면 커피를 안 마셔야 되는데. 낮에 드세요. 낮에 쟁여놨다가 내일 드세요. 바로 사지 마시고요. 오미진님도 축하드립니다. 세 분 호명했죠. 여기 일곱 분을 더 모셔서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다가 어떻게?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세요. 정답 꼭 듣고 옵니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였습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잘 즐겨주고 계십니다. 이경진님, 매일 다른 채널을 듣다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선곡이 너무 좋네요. 하하. 신나는 추억의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오, 그럼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다가 문득 깨가지고 어, 여기가 어디지? 했는데도 정말 너무 선곡이 좋아. 뭔 소리야? 깜짝깜짝 놀란다는 얘기죠. 예, 깜짝깜짝.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해피 FM 진짜 24시간 우리 방송으로 확 돌리고 싶은데 또 룰은 룰인께 2시간만 딱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해피 FM 수도권 지역 106.1MHz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저녁 6시부터 8시 귀갓길에 저녁길에 함께하는 좋은 음악 친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네. 대본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만나볼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는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십시오. 뭔가 스디인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단편 글, 에세이 뭐 이런 거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으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보내주십시오. 7217님이 신청하신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4000번님 인디 방송 들으면서 운동 중입니다. 여긴 대구의 등촌 유원지고요. 예. 등촌 유원지. 날이 더워서 운동 끝내고 시원하게 아아 한잔 할까 싶네요 하셨습니다. 새싹 문자신 것 같은데요. 우리 소나무 스틴 4000번님도 계시는데 새로운 4000번님 등장. 대구에서 사진 찍어 주셨는데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와. 등촌 유원지 저 강 이름이 뭘까요? 근데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운동도 마침 끝내시고 보람찬 하루를 잘 끝내신 기념으로 제가 시원하게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아 저녁에 드시니까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으니까 내일 예, 낮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5759님 올해는 중학생 아들 덕분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원이와 은미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다들 다른 길을 가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편하게 안부를 묻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인연이 될 것 같아요. 행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요즘입니다. 그랬군요. 우리 학부모님 친구 맺으신 것 같아요. 사진 세 분께서 예쁘게 거울샷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네. 기대도 안 했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세상도 열리고 우리 아들도 좋은 친구들 잘 만난 것 같고 행복이죠. 소중하게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3님 국민 간식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요? 주식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죠. 맞죠. 쌀떡볶이랑 튀김을 국물에 찍어서 한 입 먹으면 야 그 자체가 행복. 경산의 흥흥 떡볶이집. 저 방송 좀 알죠. 음식점 이름 얘기하면 인디한테 혼날까봐 자체적으로 모자이크해서 보냅니다. 맛있겠죠. 아이고 방송쟁이 다 되셨네. 그냥 아 모르는 척 이렇게 보내주셔도 예, 보는 사람만 이렇게 또 홍보가 되고 또 적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네. 경산의 흥행 떡볶이집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 본인이 운영하시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도움을 주고 싶으신 곳일 수도 있고 아, 콩 게시판에 한번 예, 상호명 좀 올려놔 주세요. 우리 아시는 분들만 딱 보게. 아, 최고죠 떡볶이. 아유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먹고 싶네 또. 와 진짜 굵직굵직한 떡볶이가 아주 그냥 맛나게 보입니다. 7011님 영어학원 운영하는 스트인인데요. 오늘 시험 본 학생들이 잉글리시 테스트 잘 봤다고 대박 났다고 연락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각자 학교 가가지고 결과도 잘 받아오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내가 정말 애써서 하루 종일 매일 신경 써서 가르쳤는데 잘 배웠구나 싶어서 최고의 행복을 또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 그만한 일이 없죠. 우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어학원 운영하는 스트인 처음인 것 같은데 어휴 멋있는데요.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아, 우리 송윤선 PD.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딱딱 어떻게 알고 이렇게 넣어놓으셨어. 아, 3510님이 신청하신 노래였군요. 보아의 마이 스위티. 그러니까 그래도 신청곡도 딱 조율을 해가지고 딱 라인업을 탁 짜서 요소 요소에 싹싹싹싹싹싹 스며드는 정말 명품 선곡 자랑하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아, 이리 3 KBS는 너무 많은데. 양승무님께서 대구 등촌 유원지를 흐르는 강 이름은 금호강입니다. 바람이 불면 강변의 갈대밭에서 비파 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물이 맑고 잔잔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아, 감사합니다. 전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승무님께서 금호강. 아, 그러니까 비파 소리. 아, 뭔가 그 가야금 할때 그런 금그 한자인가 보다. 그리고 호수호자 써가지고 금호강이군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바람소리 길축제 뭐 이런 것도 그 지역에서는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해요. 금호강 등촌유원지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리고 MIN님, 민님께서 영어쌤 부럽네요. 우리 집 시험 잘친 고등학교 1학년에게 한 소리 하려다가 입꾹 하고 이어폰으로 스팀 들으면서 분을 삭히는 중입니다. 진짜 이렇게 보내셨어. 우리 집 시험 잘 쳤다. 그 마음 어떻게 달래드릴까? 아우, 제가 뭐 어떻게 할순 없고 그냥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예, 다음을 또 기약하죠 뭐. 아이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문자를 또 하나 보내셨네. 또 민님께서. 근데 인디는 공부 잘하셔서요. 어머님이 배부르셨겠어요. 저는 허기가 너무 밥을 먹어도 허기가 점점점 하고 말을 못 닫으시고 엄마는 배고프다 하셨어요. 아들 전화번호 좀 줘보세요. 아들인지 딸인지. 아이고, 이렇게 또 유쾌하고 해학 있으신 부모님 자녀분들은 잘 되실 거예요. 유쾌하게 공부도 잘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1학년인데 뭘. 아유, 걱정 마세요. 1학년 때 잘하다가 3학년 때 꼬꾸라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았어요. 항상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뭐 전교에서 놀다가 1, 2, 3 쭉쭉쭉 떨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또 엄청 잘해. 그래서 전교 한 4등 이렇게 하다가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그런 것보단 나아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자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님이 정말 정말 속이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님과 우리 승무님께, 금호강 알려주신 승무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옵니다. 아, 2195님께서 0세대 아이돌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1세대, 2세대, 뭐 물론 0세대 그 이전도 좋고요. 아니, 즐겨서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광복 이후에 히트곡은 다 된다. 그래서 신청하신, 와, 최신곡입니다. 예.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예, 걸어놨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룰라의 연인까지 듣고 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으로 진행된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9943님, 토요일에 이사하고 이제야 옷 정리하고 있어요. 인디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까 친한 친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금방 갔네요. 4주년 미리 축하해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사하시는 것도 정말 큰일 하셨고 진짜 무더웠을 텐데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이제 정리도 또 한짐이죠. 그래도 차분하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토요일날 이제 이 방송 4년째 되는 생일인데 그래서 특별 스윗드라이브 4주년 주간으로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찾아주셔서요. 빛내주시고 뭐 별거 있나요 생일이? 매일이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면 매일이 생일이지 뭐. 우리 어머니 같네. 엄마는 매일 행복해? 뭐가 특별히 뭐 필요한 거 있어? 매일 생일이지. 목소리가 약간 양인 선생 같았네. 황만웅님, 인디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을 돌아보니까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소소한 행복도 참 많았네요. 남은 하루 내일 마지막 6월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 내일도 만나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만웅님 내일도 딱 유종의미 잘 거두고 만나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 5798님께서 신청하신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리면서 이제는 대부분 구간 수월합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5km 정체 남아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 부근으로만 짧게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신갈 분기점 부산 진출로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나 강릉 휴게소에서 강릉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도로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은 거창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제 일지선 창원 쪽 내서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내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서걱서걱 종이 위에 연필 자국이 새겨지는 경쾌한 소리와 코끝을 스치는 흑연의 냄새, 힘을 주는 만큼 진해지고 힘을 빼는 만큼 옅어지는 선들, 그 흑색이 이리저리 번지는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한 자루의 연필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대략 4만 5천 개라던데요. 내가 연필을 쥐고 마지막으로 썼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기억해보려 해도 이제는 아득하기만 합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워도 정직한 흔적이 남죠. 그래서인지 손으로 쓴 글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진심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쓰이고 가볍게 지워주고 금세 사라지는 말들, 그 속에 살아가다 보니 몽땅해진 연필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자미로콰이 Seven Days in Sunny Jun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9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로만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이 참 많죠. 그중 하나가 연필이 아닐까 싶은데 서걱서걱 연필심 소리 흑연 냄새에도 좋고요. 칼로 나뭇결을 따라서 깎아내는 과정도 참 좋습니다. 예. 은색 기차 모양 그 연필 깎기. 저는 좀 서럽네요. 연필 깎기 얘기라니까. 이거를 안 사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 저기 저희 때는 이게 국산 그 지금도 있나요? 이 깎기가 연필 깎기가 있나요? 예, 하이땡땡 그 있어요. 하이샷땡 그거 나오기 전에 일본에 저기 출장 갔다 오시는 친구 아버지들이 예, 요거 그 일제 예, 일제 연필 깎기 좀 약간 무거운 아시죠? 그거? 예,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루는 친구가 우리 집에 연필 깎으러 와. 진짜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재수가 참. 그 갔어요 또. 가요 저는. 아 그걸 보고 싶으니까. 예. 아 예. 칼로 저는 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연필 깎기가. 예. 저희 어머니가 그걸 깎아주셨는데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아무튼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겁니다. 요즘은 손으로 글씨 쓸 일이 적어졌죠. 예, 휴대전화에다가 다 메모하시고 뭐 웬만하면 예,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쓰더라도 연필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 초등학생들도 연필을 안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연필을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샤프를 쓰거나 예, 뭐 볼펜을 쓰거나 이런 기도한답니다. 2129님 저 초등학교에서 근무해서 그런가 샤프보다는 연필을 많이 쓰는데 주로 아이들이 도서관에 있었으면 하는 희망도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0996님 그래서 저는 일기를 매일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꾹꾹 눌러쓴 일기를 어느 날 문득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뭉클하고 하더라고요. 예. 1504님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딸은 몽당 연필이 귀엽다고 예쁜 그릇에 소중하게 모아놨더라고요. 그 개수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겠죠. 아 맞아요. 몽당 연필. 그거를 저기 그 이제 다 쓴 예, 볼펜 그 깍지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예, 썼던 기억이 나는. 그게 참 창피했는데 저는. 예, 저는 참 창피했어요. 그걸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예, 우리 어머니 욕 많이 보시네요. 우리 어머니. 안정례 씨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했는데 저는 제 인생을 연필로 쓰고프네요. 아 그러시구나. 2129님 요즘은 다 있는 그곳에 가면 자동으로 깎아주는 게 5,000원에 팔아. 아, 진짜요? 그렇구나. 와 예 사오고 싶네요. 연필 쓰지도 않는데 잘. 아, 박미현 씨, 에, 늘 수고가 많네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예,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1가지 맛 가게의 아이스크림 쿠폰 예,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 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베이스먼트 잭스 핫앤콜드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의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9일 월요일 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734님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여름 환경 정리 때문에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려나? 아휴. 진짜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만드셔야 되죠. 막 꾸미느라고 또. 예. 아유. 이거 혼자 하시는 거는 아니죠. 예. 3734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5000님. 내일부터 기말고사인 중딩 아들 때문에 속 터지는 저녁입니다. 잘 보라고는 안 한다. 최선만 다해라 했는데도 FM 생활인 아들은 오늘도 9시 취침 예정입니다. 9시에 자야 해서 학원도 못 간다는 아들입니다. 예, 참으신 세 번 머릿속에 써봅니다. 꼭! 꼭 시험 때만 어? FM 생활을 해. 다른 때는 안 하다가. 그죠? 잠이 오나? 9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은 뭐 다행이죠. 그나마. 아니죠? 아, 예, 열불이 올라오는 속, 예, 아이스크림으로 달래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릴게요. 아, 이소형 씨가 신청하신, 예, 막스 랍의 섹스밤 듣고요. 월덱, 메모리즈.

월덱 메모리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소형 씨가 신청하신 막스 랍의 섹스밤. 예, 들었습니다. 아, 이거 개그맨 김영철 씨가 부르셨나요? 목소리가 비슷해요. 근데 희한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비슷해져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김영철 씨하고 막스 랍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장난기가 있고 익살스러운, 네, 그런 얼굴이긴 해요. 네, 막스 랍의 얼굴이 보고 있으면, 네, 제스처도 그렇고. 성남의 한상범 씨, 이 노래 들으면 개그맨 김영철 씨 생각나는 건 저 혼자일까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루 무사히 마치고 편히 쉬면서 편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 졸립네요. 예, 뭐 좀 조셔도 되죠. 예, 황규유.

유씨 야근하고 퇴근 중 걸어가며 둠칫둠칫 여기는 분당 야탑 탄천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7571님 58살입니다. 26년 근무한 전직장에서 희망퇴직 이직 성공을 위해서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서류 합격하고 면접 보러 가면 매번 낙방. 이유는 들러리라는 면접관들이 쉬는 시간에 들었네요. 조회수 올리려고 하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기회 좀 주세요. 그러게요. 예. 쟤는 정말 나이 앞으로 이쪽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예. 여기에 대한 좀 대책들도 각 기업들이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글쎄요 58이시면 아주 젊으신데 아주 부부라고 아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젊으세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0064님이 신청하신 The 1975 About You.

셀레나 고메즈, 베니 블랑코, 오호스 트리스테스, 예,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9일 월요일 밤 생방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까 그 7571님 예, 사연 들으시고 박영태 씨가 저도 27년 직장 퇴직 후 57세에 이직 성공해서 9개월째네요. 이직 잘 되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화이팅입니다. 에이, 그래요. 이게 본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죠. 예,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젊다. 예, 할 수 있다. 날 원하는 곳은 많다. 예,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 0736님 바쁠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좋은데는 자기 것만 딱 하는 직원. 아, 날도 더운데 정말 얄미워요. 꿈지는 어느 편인가요? 아니, 제가 그러면은 제 것만 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희는 근데 그럴, 예, 그런 업무가 아니어서, 이게 뭐, 예, 그, 제가, 아, 저는, 아유, 예, 저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구나.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하면 훨씬 더 빨리 일이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것만 하고, 그래, 뭐, 당신 일은 당신 일, 내 일은 내 일. 이런, 아, 그러네요. 아, 3349님, 처음 들어봅니다. 예, 어쩌다 보니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게 돼서, 예, 처음 들어봐요. 팝이라 해서 다른 데로 가보려다가, DJ님 목소리가 좋아서 들어보고 있는데, 선곡이 좋네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제 목소리가 약간 미끼죠. 예, 미끼.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제 미끼를 던졌다가 이제, 오! 여기 음악이 튼실한데? 예? 음악이 아주 좋은데? 요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아. 1253님 고딩 중딩 키운 50대 초반 남성이에요. 예,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 업무를 보는데 담당 공무원이 저를 보고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헐, 충격. 염색도 하고 서울 말투로 바꿔보렵니다. 저는 경북 경산이에요. 꿈디 서울말 많이 가르쳐줘요. 노래도 한곡 신청해보아요. 예. 제가 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죠. 그냥 방송을 많이 들으세요. 예. 그냥 영어 배우는 것처럼. 아니, 뭘 굳이 뭐 서울 말투를 바꾸세요. 예. 아니, 주딩, 공딩, 주딩, 아니, 중딩, 고딩 키우시면은 아버님 맞지 뭐. 아버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아저씨보다는 아버님이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자, 브루노 메이저 Nothing 신청하셨고요. 개빈 제임스입니다. Doubles. Tracksuits and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are.

고품격 퀴즈 드림밥 드림 퀴즈. 네, 오늘은 청취자 손민호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연상 퀴즈입니다. 다섯 개의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음식을 맞춰주세요. 소풍, 은박지, 단무지, 라면, 자두. 자,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힌트 드릴까요? 이것을 미리 말아두라고 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이스 폰시, 데미 로바토가 부른 에차메라 굴바를 잘 들어보세요. 말아두, 말아두, 말아두세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김밥, 2번 국밥, 3번 쌈밥.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Hey, Fonzie.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루이스 폰시 데미 로바토의 쥐메라 꿀파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김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마크 앤서니 You Sang To M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둠이 내린 도로 위 곳곳에 돌발 구간 자리하는데요. 또 야간 작업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터널 안 작업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감속 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산 방향 진출로에는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1차로 통행 어렵고요. 양지부터 덕평까지는 양방향으로 3개 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고 또 강릉 휴게소부터 강릉 분기점까지도 작업으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주 1터널을 나오자마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사고 잔해를 처리하면서 한 개 차로만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반대 부산 쪽 창원 1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정체인데 터널 안 2차로 막고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빌 위더스 Lean on Me 386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042님 나이 드니 별거 다닌 모든 게 생소한 게 많네요. 갑자기 TV 너튜브가 안 나와서 아들에게 톡했더니 전원을 껐다 켜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금방 되는 걸 문득 나이 듦이 겁나네요. 어쩌죠. 드림팝 들으며 위안

예전에는 그냥 속는 셈 치고 전원을 껐다 켜봤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요, 아예 그 생각 자체가 나질 않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AS 센터에 이제 그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상담원이 전원을 껐다 키래요. 아하! 그렇지. 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전에는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는 게 좀 많아지는 듯 합니다. 아, 슬퍼지네요. 예. 이공사님한테, 예,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원숙 씨, 낮 시간에는 백디가 하시는 백뮤직. 예, 저녁 이 시간에는 꿈디가 하시는 드림팝이 최고죠. 예. 감사합니다. 8시 때에는 동시간대 팝 프로그램이 없죠. 예, 없죠. 예. 저희가 8시 때 팝 프로그램 중에서는 1등이에요. 예. 청취율 1위에요. 팝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유, 좋단다. 김한결 씨, 제가 당한 미끼는 꿈디의 잔소리였습니다. 아, 누가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해주냐. 그렇죠. 예.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참 행복한 시절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윤미라 씨, 남편이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술 좀 그만 좀 먹으라고, 조금 먹으라고, 술값이 장난 아니라고 했는데 남편이 당신 카드값도 만만치 않아 라고 해서 제가 그거 다 당신한테 이뻐 보이려고 산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당신 이쁘게 보려고 술 마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아, 그냥 더워요. 이 남편분 말도 또 일리가 있네요. 아니 아니 남편분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예, 들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더더우시겠네. 어떡하냐. 자,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258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RG로 We're in this love together 들었습니다. 9291님 월요일부터 야근 지금 퇴근합니다. 바람이 시원해서 좋네요. 걸어서 퇴근 중입니다. 달도 떴나요? 오늘 뭐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그래서 예, 핑크빛 달이 떴다라고 그러던데 예, 이따 끝나고 갈 때 한번 봐야겠습니다. 박혜진 씨, 나이 들면 체력 분배 잘해야 된다는 걸 꼭 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 5대에선 선제길 걷고 왔는데 3만 보 넘게 걸었더니 50 넘어 준비 없이 갔더니 다리가 내일 정형외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선제길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가파른가요? 꽤 힘든가요? 힘든 코스인가? 아 그래요? 이게 뭐 평탄한 길은 아니군요. 예. 근데 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저기 그 준비 운동 좀 하시고 그다음에 평소 좀 걸으셨으면 예. 3만 보. 아 죄송합니다. 아프시다는데. 아 왜 이런 식이 항상. 아프시다는데 왜 따져. 그렇죠. 뭐 저도 뭐 쉽다고 하는 길 걷고 나서 저도 아프다고 예,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예. 예 오늘은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아니 저기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예, 가보셔야죠. 예. 박혜진 씨한테 예,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저 인간은 아마 저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 내가 뭘 바래. 그래. 자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네, 0645님 주말에 옷장 정리를 했어요. 겨울옷 안 입는 옷 싹 예, 정리하니 옷장이 절반이 비어버렸어요. 안 입는 옷은 집앞 의류 수거함에 버리려고 나가는데 남편이 깜놀하며 그거 왜 버리냐고 아들 주려고 일부러 안 입는 것 중에 어울릴만한 거 골라놓은 거래요. 헐 사춘기 아들한테 저거 주면은 큰일 날 텐데 우리 남편 출장 좀 길게 다녀오더니 이상했어요. 출장은 어디 저기 뭐 환경 선진국으로 다녀오셨나? 가서 뭐 자극을 받으셨나? 그래 옷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재활용해야지. 아 에. 그래요. 아니 아들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주지 마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0853님 엄지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고 염증이 생겨서 붕대 감고 일하는데 팀장님이 저 대신 험한 일을 다 해주시네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이도의 땡큐 신청합니다. 아유 예 진짜 아까 그 어떤 분은 정말 날도 더운데 자기 할 일만 한다라고 예 그러셨는데 어유 착하시네요 팀장님. 그리고 제주의 김상재 씨가 오랜만에 예, 오늘도 저녁 이 시간대 팝스 예, 방송 최고의 드림팝 이상호 굿 예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은 까마귀이니 사연 올리겠습니까? 근데 사연도 평범한 내용을 방송하더라고요. 좀 드림팝은 좀 더 내용도 한 차원 높게 진행해 줍서. 아 그래요? 예. 자, 신청곡 여러 곡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 또 샤데이의 곡이 있네요. 예, By Your Side. 선곡이 마침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얹어갑니다. 자, 0853님이 신청하신 다이도의 Thank You 그리고 샤데이 By Your Side.

0853님이 신청하신 다이도 땡큐 그리고 샤데이 by your side 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옷 싹 다 정리하셨다는 사연 들으시고 이현주 씨가 아버지가 아들들 거 물려받아야죠. 그나마 신식 오실 건데요. 예. 근데 이게 그 본인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스타일이랑 좀 맞아야지 무조건 젊은 사람들 옷을 입는다고 다 젊어지진 않아요. 젊게 보이지 않아요. 어색해요, 되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옷만 입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한보현 씨하고 예, 송승호 씨.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핑크빛이 돌긴 하는데 이걸 그냥 육안으로 봐야지 아마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박용숙 씨가 오늘 달 장난 아니에요. 저 여의도 사는데 여의도에서 정말 잘 보여요. 아, 이따가 꼭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경자 씨도 달 떴어요. 예쁘네요. 스트로베리 문 색상이 약간 주황빛 도는 아무튼 달의 색상이 다르네요. 아, 양지 씨 저녁 먹고 아빠랑 둘이서 호수공원 걸으면서 시원한 바람 맞고 음악 분수 보고 왔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지금 예, 그 반포대교 이제 끝났네요. 예. 분수가 항상 나오는데 대교에서 예. 오늘따라 또 야경이 멋지게 보입니다. 제이미 폭스 Fly Love.

김민지 씨가 신청하신 팻 메스니의 마이 송 들었습니다. 구상미 씨, 모기향 틀어놓고 베란다에서 듣고 있는데 뭐랄까 캠핑온 느낌? 너무 좋으네요. 예. 또 이게 마이 송이 흐르니까 여름밤 아 그러네요 진짜. 예. 외갓집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 돌돌 말린 모기향 예, 그거 틀어놓고 예, 이렇게 부채 붙여 주시던 예, 외할머니 예, 생각이 또 납니다. 4942님, 요즘 저에게 계절성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복숭아만 먹는 병이요. 냉장고를 열어도 복숭아, 후식도 복숭아, 야식도 복숭아. 하루에 몇 개씩 먹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 복숭아 농장 주인이냐? 그거 놀립니다. 다른 거 아니면 눈에도 안 들어오고 복숭아 향만 맡아도 자동으로 손이 가네요. 복숭아 철이 끝나면 자연 치유되는 병이라 다행이지만 그 전까지는 지갑이 먼저 아를 것 같습니다. DJ님도 이런 계절 한정 먹는 병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요. 예, 저는 입이 짧아가지고요. 아, 입이 짧으니까 복숭아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요. 저는 예, 일단 복숭아를 무지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시들 때도 없이 복숭아만 먹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일단 비싸면 좀 주춤해요. 예, 가격이 좀 비싸다 싶으면 그래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이게 대단한 열정이네요. 예. 아직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John Pizzarelli, What is there to say? 그리고 Kurt Elling, Moonlight Serenade.

John Pichelwelly, What is there to say? 그리고 Kurt Elling, Moonlight Serenade 였습니다. 박순섭 씨가 신청하신 진혜림, A Lover's Concerto.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내지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캐롤 키드 When I Dream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철학자 칸트 하면 걸어다니는 시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걸로 유명하죠. 정해진 틀에 갇혀서 생활하는 칸트의 일상을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칸트는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단순히 원하는 대로 아무것이나 할 수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세운 규칙이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매일 변함없이 찾아오는 이 시간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아마 남이 아닌 나의 의지로 누리는 순간이기 때문이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김기아의 나만의 방식, 6월 29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우리 꼭 어릴 때 부모님이 방 청소해라, 공부하라 그러면 이러잖아요. 아,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니까 더 하기가 싫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이죠. 네, 그때 정말 이건 진실입니다. 아, 말을 안 했으면 잘했을 텐데 말하니까 시킨 거 하는 게 돼서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대로 아무리 싫은 일도 규칙을 세워서 한다면 그건 또 할 만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는 다들 귀찮지만 중요한 일들, 스스로 세운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2026년 딱 반인 6월이 끝나고 7월로 넘어가는 주가 이번 주입니다. 밤그대가 준비한 상반기 특집

0: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면서 하반기 계획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되지 않더라도 다른 날 소개해드리니까요.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어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026년 거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잔뜩 실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서주형님, 2026년 돌아본다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는 바로 달리기입니다. 혼자 하긴 심심할 것 같고 아내한테 같이 하자고 했더니 지금도 하루하루가 바쁜데 내가 달릴 힘이 어딨어 이러면서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옆이 운동장인데 한 번만 뛰어보자, 응? 그렇게 시작된 달리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점점 늘어났고 그렇게 달리기의 재미를 알게 된 우리 부부는 3월에 인생 처음으로 대회에 나가서 10킬로 완주를 했어요. 욕심이 앞서던 저는 경기 며칠 전 발목을 다쳐 아내보다 늦은 성적으로 골인했지만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더 열심히 달려볼게요. 물론 아내는 힘들다면서 가끔 달리기 파업 선언을 하는데 제가 끝까지 잘 데려가 볼게요. 와, 대단하십니다. 처음 시작해서 10킬로까지 뛰신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10킬로를 뛸 수 있다면 하프를 뛸 수 있고 그 다음은 완주할 수 있다. 풀코스. 자, 어떠십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서지영님? 응원드립니다. 김혜정님, 제가 올해 일찍 일어나서 건강하게 아침밥 차려 먹는 게 목표였거든요. 분명히 두 달 정도는 잘 지켰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니까 그래, 아침은 무슨 아침, 잠이나 더 자자 게을러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아침밥을 안 먹으니 배도 고프고 배고프니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 재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침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뛰어넘어서 아침의 여유와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하반기는 다시 한번 아침형 인간으로 알차게 달려볼게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밤그대 가족들은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제가 자꾸 반성하게 됩니다. 아침밥을 그냥 때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차려 먹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응원드립니다. 동물원의 아침이면 들려드릴게요.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먼저 들으신 곡 동물원의 아침이면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서종채님, 상반기에는 너무 바빠서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5년째 일하는 중인데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라 제가 좀 욕심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주말에도 일하느라 아내와 놀아주지도 못했네요. 물론 아내는 저보다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같이 여행 가고 전통시장 나들이 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장도 보면 즐겁잖아요. 그러고 보니 춘천 사는 아들 집에도 한 번밖에 못 놀러 갔어요. 아들이 캠핑을 좋아하는데 하반기엔 캠핑장에도 놀러가서 9살, 7살 손주들과도 신나게 놀아주고 선물도 사주며 즐겁게 보내렵니다. 와, 종채님 행복한 하반기 예약하셨네요. 물론 일 욕심 이것도 좋은 거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딱 그때만 또 존재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원래 좀 가족들이랑 자상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 같습니다. 김효영님, 유치원 다니는 딸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 연년생 남매 육아로 정신없이 바쁜 상반기 보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아침마다 웃으면서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지만 맨 처음엔 적응을 못해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겼으니 하반기에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 데려가서 모래놀이 실컷 해주고 싶네요. 얼마 전에 딸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자랑한다고 자기도 바닷가 놀러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휴가도 미리 냈으니 강릉 바닷가 여행도 하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렵니다. 멋진 추억 만들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유, 연년생. 쉽지 않네요. 그것도 7살, 6살인 거잖아요. 아이고,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놀러 다녀도 조금 여유 있게 편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유피의 바다, 쿨의 애상 들려드리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4038님, 40대 중반을 넘기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구나 느끼는 와중에 올해 초 노안이 찾아왔네요. 휴대폰을 멀찍이 떨어뜨려서 볼 때마다 웃기면서도 슬퍼요. 근데 그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휴대폰을 너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휴대폰 보는 시간 줄여보려고요. 지난 주말에도 아내랑 아이들이랑 가까운 공원 가서 휴대폰 내려놓고 초록초록한 자연을 눈에 담고 왔더니 확실히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자연의 그 초록빛이 눈을 저절로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 마음 다 힐링해주는 것 같아요. 노안은 뭐 40대 초반에도 요즘 많이 오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1406님,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됐어요. 처음엔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되다니, 나 아직 한창인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손주가 사랑스럽게 꼬물꼬물 되는 걸 보니 빨리 쑥쑥 커서 할아버지 이렇게 직접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아침 아들을 며느리가 톡방에 올려주는 손주 동영상이랑 사진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남은 2026년도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잘 크는 거 지켜보며 나중에 손주랑 놀아줘야 되니까 제 체력관리도 성실하게 하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려요. 정말 할아버지의 행복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손주는 그냥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보내드립니다.

김동규 에스더의 다시 태어나도, 먼저 들으신 곡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어요. 허진 언니.

님, 올해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자격증 딴 거요. 지게차 기능사에 이어서 정보기술 자격 시험도 봤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딸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작부터 제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둘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지금은 공부가 재밌습니다. 하반기엔 가족들과 함께 달리기에도 도전해보려고요.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과의 추억도 남기고 싶어서요. 와,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요즘은 달리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하고 대회도 같이 나가는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 힘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경쟁도 되고 아무튼 가족들과 달리기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재용님, 2026년 상반기 전기기능사 자격증 따는 걸 목표로 했는데 결국 못 이뤘습니다. 현실에 치이다 보니 날 풀리면 바쁜 거 지나가면 몸 상태 좋아지면 계속 핑계만 대다가 흐지부지 됐네요. 이대로는 끝내고 싶진 않아서 하반기에는 다시 마음 다잡고 도전하렵니다. 이번엔 말로만 아니라 진짜 결과 만들어보고 싶어요. 응원해 주실 거죠? 완전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전기기능사 자격증 어려운 건 다들 몇 번씩 도전을 하니까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또 도전하시면 되죠.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YB의 흰수염고래 들려드릴게요.

0: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했습니다. 특집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이광조의 오늘 같은 밤, 유지원의 밤오리즘 그대에게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지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박정훈은 1989년 데뷔했고요. 오석준, 장필순과 함께 만든

합동 앨범 수록곡 내일이 찾아오면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노래는 1990년 발매한 2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박정훈이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언제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살며시 그대 이름 부르곤 했어.

왠지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16년 개봉한 니콜라스 홀트,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영화 이퀄스. 이 작품은 사랑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미래사회 이퀄스가 배경이고요. 어느 날부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증상이 나타나 혼란에 빠진 사일러스가 주인공인데요. 사일러스가 직장 동료인 니아 역시 자신처럼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랑은 다 주는 거야. 뭘 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 주고 싶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먼지 폭풍에 휩싸인 텍사스 대평원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크리스틴 헤나의 장편 소설 사방에서 부는 바람 중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것이 아니라 두렵기에 용감했다.

너를 느끼게.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오늘 같은 밤이면 박정훈의 노래, 이어서 먼 훗날에, 그리고 박정훈, 오석준, 장필순의 내일이 찾아오면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이퀄스 중에서 오로라의 윈터 버드, 파라모어의 디코드, 링킹파크의 인디 엔드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듀스의 사랑 두려움, REF의 찬란한 사랑, 솔리드의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싸이의 예술이야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말 전국의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쉬어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캠핑장에는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온 사람들이 줄지어 산에 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대요. 바다로, 계곡으로, 또 숲으로, 여러분은 어디서 지난 주말을 보내셨을까요? 누군가는 여름을 찾아서 밖으로 떠나고 누군가

6월 29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어요. 월요일에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은 집콕이 취향이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 걸 즐기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집콕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날씨가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셨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우리 또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8240님 어제 6살 아들이랑 신랑이랑 부산 외양포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셨고 시원하셨겠다. 근데 아직은 조금 춥지 않을까 싶은데 장영수님 맞아요. 부산 바닷가에 피서객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집에서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며 피서객 구경했습니다. 조망하셨구나. 조망. 그리고 7916님 저는 주말에 남편이랑 야구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엄청나게 열이 나도록 응원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야구장도 다녀오셨습니다.

0: 오셨네요. 김미정님, 주말에 집콕했어요. 몸살이 났어. 몸살 났어. 애들 학원 픽업 계속 해주고 잠만 잤습니다 하시면서 김미정님도 문자 보내셨습니다. 어여어여 몸살하고 이별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여의도는 아주 화창합니다. 나무들이 너무나 근사하게 풍성풍성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등등등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정말?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이소연님, 뽀니 언니 너무 더워요. 계란 프라이도 익을 햇볕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셔서 너무 더워. 그렇게 더워. 그리고 구문서님, 오늘 첫 곡 DJ DOC의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어깨 춤을 조금 쳤더니 우리 구문서님 바로 콩디 어깨 춤과 목 운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신나 신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바로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는 양산입니다. 월요일부터 햇볕이 쉽지 않네요. 저녁에는 시원한 도토리 묵밥을 해 먹어야겠습니다. 사마나 치로님 보내주셨고, 콩디 가수로서 컴백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2525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문자 오늘 1등 하셨어. 1등 주인공이 되셔갖고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다 읽어버렸네. 아, 뭐 가수로 컴백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아, 내일 기사가 났어야 되는데 오늘 났어 벌써. 내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깜짝 선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요즘 힘들다는 사연들도 너무 많고 또 실제로도 머리가 복잡하고 또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1주년이 딱 되는 날 그냥 들으면 기분 좋아지시라고 노래 두 곡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작사를 하고 그동안 녹음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내일 발매가 되는 날이에요. 난 12시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컴백 뭐 이렇게 거창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모님도 뽀니 누나 내일 가수 컴백 축하드려요. 뭐야. 그리고 1주년 라라랜드도 축하한다고 해주셨고요. 천은경님도 언니 내일 컴백이요? 하시면서 별거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589님, 여기는 성남이에요.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시원한 땀 흘리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운동하며 흘리는 땀은 정말 시원합니다. 그쵸 그쵸.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0589님 또 이렇게 더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기차 카페 다녀왔습니다. 실제 폐기차로 만든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분당에도 있는데. 아, 분당은 배구나. 내부도 기차 느낌이 났고요. 덕분에 여행 다녀온 기분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이클 탈 때 기차 카페를 가본 듯한데. 0022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요 김원준 씨의 언제나 듣고요. 계속해서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본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4275님, 뽀너니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영심님은 주말에 대딩 작은 딸이랑 속초 가서요. 모둠 물회랑 회덮밥 먹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장도 보고 오셨다고 우리 영심님 문자 주셨고 김수진님 사랑하는 콩디 언니 오늘 잠깐만 조퇴할게요. 그 대신에 되는 대로 듣기 모두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우 감사해요. 오늘도 이쁘요 김수진님 보내셨습니다. 이쁜 문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살고 계시는 조혜심님 여기는 봉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 털옷이라 너무 덥네요. 문자만 봐도 더워. 얼마나 더울까요? 먼지가 얼굴에 묻고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스크 같은 거 그래도 착용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더 더울까? 그리고 김우님, 콩디 밖에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안 쓰러졌네요. 그렇죠? 문자 보내신 거 보니까. 시원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셨습니다. 시원한 커피 오네 우리 키무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혜경님 콩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최은정님 콩디 1주년 미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4668님 1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영웅님 이보님 노래 기대할게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백상미님도 컴백 축하드린다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임혜정님 노래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냥 기대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빼고 그냥 내일 그냥 만나보시면 어떨까. 부담스럽다. 그리고 9587님 저는 어제도 오늘도 감자를 캤습니다. 감자 캤소. 수확량이 많아야 하는데 썩어서 얼마 안 돼 속상합니다. 저 아침마다 요즘 감자를 먹거든요. 이렇게 쪄줘서.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감자밭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아들과 신랑 모두 고생하네요. 힘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9587님에게도 시원한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2님 저는 아주 허탈한 기분입니다. 허탈해. 왜 그러실까요? 납품 하나 하려고 2시간 달려왔는데 현장 사정 때문에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다시 2시간을 진짜 허탈하다. 허무하다. 다시 2시간을 돌아가야 합니다. 준비하고 이동한 시간까지 생각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 셈이라 너무 허탈합니다. 그러겠네요. 준비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반나절이 훅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32님에게도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잡을 뛰어요. 콩디 투잡 뛰어. 0223님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1시간 반 뒤에 퇴근하고 다시 카페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가 시원한 커피 좀 주세요로 보이는 걸까요?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111번 버스 아니에요. 라라랜드가 나와서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동생 생일이라 가는 중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2317님 보내주셨습니다. 남동생 분 생일 저 이번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111번 버스 기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다가 얻어 걸렸나? 106.1이? anyway, 그래도 뭐가 됐든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객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나는 일 말고 부자 되는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해수욕장 다녀온 사람 저요 하시면서 진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1239님도 주셨고 그리고 좀 내려볼까요? 콩디 아버지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간병하는 게 꽤 힘드네요 하시면서 오성님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거 아우 내가 할게 라고 정말 쉽게 달려들 만한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죠. 또 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실 텐데 어여어여 좋아지셔서 빠른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오래 아프셨잖아요. 뭐 아픈 티는 전혀 안 냈지만 근데 확실히 그 엄마 옆에 있으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 옛말이 아 무슨 말이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고 오늘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2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을 맞아보고 싶습니다. 타타타. 룰라가 노래합니다. 3-4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디바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딱이야.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매지.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말이죠, 언타이틀의 책임져가 되겠습니다. 책임져. 이 노래 참 좋은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 어떠세요? 더위로 짜증 만땅인 나를 열받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있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지. 화나는 월요일 콩디와 부셔버려. 어,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뭐 때문에 속이 타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깨부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장창창. 어떡해요? 이렇게요. 아,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면 어떡하지?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언타이틀의 책임져,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네, 언타이틀의 책임져 듣고 왔습니다. 어우, 속이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그렇죠. 시작 전부터 속이 아주 시원하죠. 강은옥님 보내주셨고, 임혜정님 지금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웃으셨으면 좋겠어. 와하하하 하시면서 한유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웃음소리 너무 시원하네요. 황은희님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아우 모냥 뒤처리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들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네요. 어우 시원하다. 우리 수선아님 오늘 소개팅이 있어서 풀메했어. 풀메이크업 했어. 그리고 샤랄라 원피스 입고 출근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창문 더럽다고 닦으래요. 콩디 우리 박정술 사장님 혼내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패션 점수가 아주 100점이었었네요. 근데 사장님 아유 우리 박 사장님 샤랄라 원피스 입고 출근했는데 아 또 이렇게 더러운 창문을 닦으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 그래서 우리 수선아님이 조금은 섭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깨지는 소리도 대중소 있어요? 아니면 한 가지인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 수선아님의 사연은 그냥 대충 아니야 대충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다이님 우리 부장님 자꾸 트집을 잡아요. 저는 똑바로 했단 말이에요. 임 부장님 제발 트집은 그만이요. 그만!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트집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 우리 고다이님 이 시원한 소리를 왜 들려드렸냐면 오늘 새싹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더 기분 좋아지시라고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피까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오늘 커피 대신에 컵빙수 싸드릴게요. 컵빙수 그리고 이거 올려드려야 됩니다. 귀엽지만 바로 문자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보라님 7살 저희 딸이요. 아침에 등원시켜 해서 밥 먹는데 김으로 조각 만들고 양치하러 들어가서 치약 보고 놀고 거울 보고 놀고 빨리 가야 한다고 해도 놀고 느릿느릿 아주 그냥 제 속이 아닙니다. 아 진짜 귀여우니까 봐주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그리고 최은정님 그쵸 이런 사람들 꼴보기 싫지. 콩디 저는 진짜 매너 없는 사람 에티켓 없는 사람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 안 만나면 되지. 대중교통에서 지킬 건 좀 지킵시다. 세상 혼자 삽니까? 그러니까요.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면 이거는 얌체인 거예요. 얌체. 조오김님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볼일 보고 카페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냉동실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재료 상해서 속상합니다. 혼내주세요. 이거는 뭐 우리 남편분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오김님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 소개해드렸고 9784님 여기는 칼국수 집인데요. 겉절이 배추김치 담는데 소금 넣으라고 했더니 설탕 넣은 남의 편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배추가 어쩐지 달더라고요.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남자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소금하고 설탕 다 하야니까, 새하야니까. 아, 그리고 3735님, 콩디, 중2 둘째 아들한테 일주일 용돈 3만 5천 원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홀랑 다 써놓고 저보고 또 돈을 달라고 하네요. 내가 네 용돈 주는 기계냐? 확 하시면서 3735님 어머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타샤니의 노래까지 듣겠습니다. 경고!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 오늘은 화나는 월요일 콩디와 부셔버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은영님 콩디 언니 부서지는 거 아니죠? 사연 듣는데 재밌네요. 깜짝

0: 깜짝 놀랬지만요 하시면서 놀랬어 놀랬어 우리 이은영님 문자 주셨어요. 원혜진님 콩디 저는 저의 사춘기 아들 때문에 열받아요. 아, 뭐 말하면 하기 싫다는 듯이 아들을 부르면 왜 맨날 이래요.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이러다가 화병 생겨 죽겠습니다. 아, 사춘기 아들이니까 아, 왕이잖아 왕 집안에. 아, 우리 혜진님 속이 좀 편안해지셔야 되는데 고아지셔야 되는데 제가 컵빙수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채연님 친구가요 주식이 올랐다면서 자꾸 자랑만 하고 밥을 안 사요. 아 그럴 거면 자랑을 하지 말라고 놀리냐 하시면서 김채연님 문자 주셨습니다. 갱년기인지 사소한 거에도 열받아요. 신랑이 말만 걸어도 왕짜증이에요. 내 남편 확시 하시면서 박규희님이 보내주셨는데 갱년기신가? 진짜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아니면 축구 져서? 사소한 거에도 열받는다고 하시면서 박규희님 문자 주셨고 9033님 아 이분 열날만 합니다. 스포츠 용품 도매 하고 있습니다. 축구 때문에 화가 나요. 아 월드컵 특수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절망이에요. 머리에서 스팀 나요. 아 진짜 아 이놈의 정말 축구 진짜 아우 이거 아 이게 얼마나 가야지 이 화가 그쵸 가라앉을까요. 김옥주님 군산에서 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밭에서 가꾼 배추를 뽑아 동생들한테 김치를 담가주니 누나 김치가 짜네 하네요. 야 이제 올케한테 담가달라 그래. 확. 그러니까요 올케분이 이제부터는 김치 담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요 오늘 덥다고 본인은 절대 안 움직이고 다 저한테 시켜요. 근처 거래처에서 샘플 받아올 게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다 제가 가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음료까지 부탁하고 너무해요 부장님. 나도 덥다고요 하시면서 꼬르륵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화나는 월요일입니다. 콩디와 뿌셔 월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50분 벌써 50분이 흘렀어. 0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9: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 렌트카.
1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1: 뭐니뭐니 해도.
13: 우리 김미정님, 콩디에 저희 신랑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아니 어떻게 살지 그러면? 그리고 정현모님, 1주년 전날 다 부셔주는 뽀니 누나. 시원하지 현모야? 그리고 고혜경님, 축구 생각하면 좀 화나요. 아휴, 날만하죠. 윤지연님,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을 하네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우, 나 힘들게 비행기 타야 되잖아. 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 야, 안 궁금하거든? 그리고 화가 나요. 장사 안 된다고 사장님이 저에게 짜증을 내요. 저도 장사 안 돼서 신경 쓰이는데 사장님이 자꾸 화를 내니 덥고 짜증나요 하시면서 손문호님 보내주셨습니다. 짜증날 만하네요. 그리고 이수우님, 진짜로 축구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하셨고. 오늘 진짜 많이 부셔버리는 우당탕탕 라라랜드네요. 박민경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203님, 소리 좋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회식 장소 정하는데 아무거나 해놓고선 나 이거 못 먹는데, 나 저거 알러지 있어. 뭐 어쩌라고요, 그쵸? 7203님이 보내셨고, 오늘 낮에 친구 집에서 점심 먹고 콩 깔아줬었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진수야, 원래 라디오에서 부서지는 소리 진수야 원래 라디오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맞아? 나 어떡해. 아니 오늘만 그런 거예요. 우리 0947님, 어우, 우리 컵빙수 제가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시죠? 오늘 뮤직매직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10분 뽑아서 컵핑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

0: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배나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저는 김해에 사는 아들 둘맘 미니 엄마예요. 지금 라라랜드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처럼 라라랜드 애청자이자 콩지의 팬이거든요. 지금도 자취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20살이 되었답니다. 생일이에요. 2006년 이맘때에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되었다는 설렘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큰아들 이경민,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할 거라고 보니 언니가 꼭 좀 전해주세요. 저희의 재밌는 얘기거리가 되어주는 라라랜드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잘 들을게요. 콩지 화이팅!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VOS의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저 이번도 아까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아드님 이경미님 지금 20살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님이 깜짝 이벤트를 하셨는데 우리 이경미님 때 맞춰서 들으시고 어? 우리 엄마? 나? 이렇게 놀라셨으면 좋겠네요. 이경미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배나리님에게 어머님 이름 너무 예쁘시다. 배나리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택님은요. 같은 김해 시민으로 너무 반갑네요. 우리 딸도 20살이에요. 어? 이쪽은 아드님, 이쪽은 따님. 둘이 친구 되면 그것도 좋겠고. 설지원님, 저도 그럴 날이 올까요? 지금은 변성기 사춘기 중1 아들인데 20살이 될 날이 말입니다. 아유, 오죠. 라라랜드 애청자라면 분명 사랑스러운 엄마와 사랑스러운 아들일 것 같아요. 설지원님 보내주셨고, 우리 아들도 20살이고 혼자 자취하는데 모두 내 자식 같고 예쁘네요. 백상민님. 그리고 햇살바람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둘째도 06년생 아들이에요. 8월 말 입대 예정이고

0: 지금 친구들과 일본 여행 중이랍니다. 범준아, 오겐키 데스까? 하시면서 어머님이 또 이렇게 햇살 바람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생일 잘 보내고 있겠네요. 무사히 즐겁게 일본 여행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범준님도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아님, 콩디 오늘 라라랜드 애청자 김정환님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우리 정환님이 이름이 두 분이 같습니다. 또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서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홍정아님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김정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생일 진심으로 저희분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봄풀리 주제를 또 내드려야죠. 이번에는 열 내리는 노래 시원한 해열풀리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을 식혀야죠. 그쵸? 화가 났으니까 이제 식혀야 합니다. 해열해야죠.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박 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 황은희님 오늘 방송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요, 열내리는 노래, 시원한 노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풀리로 찾아갈게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하소연님, 유엔의 파도, 파도치는 바다 가고 싶어요. 안수미님, 파도 소리 들으면 속이 뻥 뚫려서 좋아요. 박태천님,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유엔의 파도 신청해 봅니다. 그 외에도 안일호님, 그리고 이하나 이이님, 강하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유엔이 노래합니다.

냉면이란 단어만 들어도 입맛이 살아납니다. 요즘에 냉면 딱이에요. 먹고 싶네요. 4283님.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 먹고 싶어요. 여름 끝이에요 하시면서. 9082님. 열내일인데 최고죠. 최수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원하고 계십니다.

망고라떼님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7916님 콩디의 포지션의 썸머타임 시청합니다. 최슬기님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 바로 이거죠. 그리고 938 하나님도 썸머타임 포지션의 노래 듣고 싶어요. 오늘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시원한 곡 나갑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오늘 봄풀리 열 내리는 노래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내려갔어요. 열, 열 좀? 시원한 해열풀리로 함께했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유엔의 파도,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포지션의 썸머타임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재옥님 콩디와

같이 흔들 흔들. 노재웅 님이 노래는 님들이 주문이야. 그리고 양우성 님, 미스터2의 오, 이 노래도 좋았겠다. 하얀 겨울 생각만 해도 추워서 가슴이 오싹해집니다. 황지인 님, 김해에서 주셨습니다. 제가 작은 분식집을 하는데요. 늘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보라를 켜봤습니다. 크크크. 언니 이 시간은 춤추고 계시는군요. 하셨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3287님, 냉면 먹고 후식인 거 아시죠? 바로 팥빙수. 그쵸, 팥빙수. 여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러시면서 윤종신의 팥빙수 신청해 주셨고, 백상민님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 확 시원해진다 하셨어요. 5902님, 시원해지는 여름 노래하면 이 곡이 아닐까요? DJ DOC의 여름 이야기. 구혜원님은 현아의 아이스크림, 시원한 디저트 생각이 났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윤종신의 수목원에서도 상상만으로 시원하다고 하셨고, 미숙님, 3521님, 레드벨벳의 빨간 맛, 열날 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 먹으면 금방 내려가쥬. 그리고 3737님, 저는 열을 식힐 때면 이 노래를 듣습니다. 시스타의 So Cool. 그리고 정경희님, 저는 G-Dragon의 삐딱하게 내 안의 반항심을 합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노래여서 듣고 있으면 열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오늘 봄플리 끝곡으로 선택이 되셨습니다. 우리 정경희님, 오늘 GD의 삐딱하게 띄워드리고, 저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지난 주말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했다. 말이 좋아 여행이지. 집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급 떠나게 된 거다. 아,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새로 사자고 했잖아. 고칠 수 있다며. 어려운 거 아니라며. 아유, 설치까지 며칠 걸린다는데 너 다음 주에 어쩔래? 여행 시작부터 싸움의 연속이었다. 너는 그냥 시댁 가고 나도 우리 집 가서 좀 쉬자 라는 내 제안에 굳이 여행을 고집한 것도 내가 아닌 남편이었다. 아이,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근처 바닷가라도 갔다 오자. 우리 연애 때 급으로 여행 많이 했잖아. 아직 휴가철 아니라 호텔방도 빈방이 있을 거야. 내가 운전할 테니까 자기네 옆에서 그냥 자, 알았지? 대학생 아들 내미도 방학과 동시에 친구랑 놀러가고 집에 없었다. 그래, 아유, 더운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노는 게 낫겠다 싶어 꾸역꾸역 남편을 따라 여행을 나섰다. 어때? 나오니까 좋지? 우리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비빔밥 한 그릇 먹을까? 어? 우리 연애 때 가끔 먹었잖아. 우리가? 비빔밥을? 어디서? 휴게소에서? 언제? 핸들을 잡고 신나서 얘기를 하던 남편이 급! 말수가 적어졌다. 남편의 추억 속 여자가 내가 아닌 걸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 비빔밥 아닌가? 아니네. 내가 착각했네. 칼국수 맞지? 아닌가? 수제비인가? 그래, 수제비다, 수제비. 자기가 수제비에 감자 둔 거 참 좋아하잖아. 내가 내 거 막 퍼주고 그랬잖아. 기억하지? 아우, 내가 요즘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어우. 안 그래도 불편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나 만나기 전에 딴 여자랑 비빔밥도 먹고 했겠지. 됐다, 그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밖을 구경하는데 남편이 또다시 혼자 주절대는 소리가 들렸다. 와, 여기 많이 변했네. 우리 연애할 때 이 근처에서 순두부 사 먹었잖아. 기억하지? 어? 자기가 아닌가? 그럼 그 바닷가에서 핫도그에 설탕 안 발랐다고 화낸 건 그건 자기 맞지? 그것도 아닌가? 아, 수영하다가 바닷물에 선글라스 빠뜨린 건 자기 맞지?

그래, 그건 나 맞다. 뭐? 그건 나 아니고 딴 여자고. 아니 근데 자기야, 어우 추억이 되게 많다. 재밌네. 더 얘기해봐.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또 얼마나 나누게 될까 하고 생각한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쿨의 맥주와 땅콩이었습니다. 맥주와 땅콩 두 분의 얘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고요.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먼저 보내드릴게요. 박민경님 띠로리 그냥 조용 하셨고 신유숙님은 아이고 어쩌나 크크크. 또 장천용님은 이별 여행 간듯 점점점 에이 설마요. 그리고 윤정희님 추억이 정말 많으신가 보네요 크크크. 그리고 태천님은 더위 먹으신 듯. 그리고 4190님 비빔밥까지는 참을만 하네요. 또 순두부

분은 어떤 분인가요? 핫도그는요? 도대체 몇 번의 연애를 하신 거예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남편분이. 심은영님, 인기짱 남편이었네요. 그런 남편을 결국 사연자님이 픽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지영님이 위너입니다, 위너.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야, 근데 추억이 되게 많다. 재밌네. 더 얘기해봐. 라고 우리 이지영님이 받아치신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우리 지영님이 이미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다 지난 얘기고, 그쵸? 굳이 뭐 연애, 결혼하기 전에 연애 안 해본 사람 뭐 있겠습니까? 거의 드물잖아요, 그쵸? 뭐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첫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 그런 거 뭐 다 지나갔는데 그거 하나하나 캐서 얘기를 나눠봐야 뭐 좋을 게 있겠어요. 아주 우리 이지영님이 유머러스하게 아주 통크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뒤에 선곡하셨나 봐요. 맥주와 땅콩. 정말 최고의 궁합 아닙니까? 맥주에는 땅콩. 그렇죠? 이분 오늘 사연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와, 요거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6064님. 오늘의 라방에 마이크 빌려간 엄마 아들입니다. 우리 이경민님이 진짜 방송을 들으신 거야. 평소에 듣기만 했던 엄마라 목소리 나올 때 놀람과 동시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어머, 항상 나랑 놀아줘서 고맙고 좋은 아들이 될게, 사랑해 엄마 하시면서, 와, 감동이다 감동. 진짜 아드님이 들으셨나봐요, 배나리님. 그리고 라라랜드도 더 열심히 들을게요, 콩디 하셨습니다. 20살이라고 하셨는데 콩디 누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말이네요. 아, 농담이에요. 우리 배나리님도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라방 듣고 이제서야 아들하고 통화했습니다. 아드님하고 통화하셨어. 이벤트 대성공입니다 하시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라라랜드 식구들 모두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두루두루 인사를, 두루두루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용님 새싹이신데 근데요 왜 그렇게 뒤집어 쓰고 계세요? 안 더워요 하셨는데 여기 추워요. 저 여기 팔도 좀 추워서 계속 이렇게 하고 비비고 있고, 목 뒤는 추운 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0: 내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장은희님, 콩디의 딸이요. 콩디를 보더니 긴 옷을 빨리 입으라고 하시네요. 입으시라고 하래요. 감기 걸린다고 딸이 콩디를 걱정합니다. 아우, 아기가 너무 예쁘다. 엄마도 걱정해주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내미입니다. 장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아우, 너무 예쁘다. 이 마음이 이쁘지 않습니까? 곽영희님, 콩디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문자 수다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송유찬님, 콩디 KBS FFM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내일 6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방송 1주년에 만나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은경님, 내일은 라라랜드 1주년이 된 날입니다. 라라랜드 새싹님들 모두 내일 4시에 라라랜드에 와주세요. 본방 가자 하시면서 저 대신에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월 30일 딱 1년 한 살 됐습니다. 라라랜드가 로고송을 만들어준 가수 신고은 씨 그리고 반딧불의 남자 황가람 씨 두 분 모시고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님, 최재영님, 이재환님, 문종태님, 6601님 오늘 좋은 소식 있습니다. 우리 아들 공군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콩디가 요새 제 인사를 안 받아줘서 속상하대. 속상해 우리 이소영님. 그리고 0390님, 양설라님, 1230님, 박홍선님 문자 잘 읽었습니다. 박영미님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이 노래 전하고요.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사 뒤진 남자 왔네. 저 남자 왔어. 저 남자 방패라는 거죠. 이사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0: 시 이번에 라라랜드.
1: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2: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오, 산신령님 최고 최고.
3: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4: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어, 그냥 다 들을래요.
3: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0: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남몰래 좋아하던 소녀들은 꽃잎이 흩날린 나무 아래서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잡겠다고 종종거리며 뛰어다녔을 거예요.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여놓고 첫눈이 올 때까지 그 꽃물이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요. 아카시아 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주문처럼 중얼거리던 청춘도 있었을 거예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설렜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 그 순수한 두근거림이 그리워지는 밤이에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Dreamer, Little Dream, Beautiful South의 노래로 KBS 라디오 Pops Freedom 출발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옛날엔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Pops Freedom입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참여 방법은요,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Pops Freedom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L2로 시작해서 89로 끝나는 그대는 좋은 밤 되세요, 인사 남겨요,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습니다 하셨어요. 다시 오셨다니 정말 좋은데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도 남겨주셨거든요. 오아시스의 Talk Tonight 하고요. 다이도의 Life for Rent 이어드리죠. 진짜 이거 좀...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0년 차트를 열어볼게요. 어제 날짜로 1990년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은 엘튼 존의 Sacrifice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오늘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뉴키즈 온 더 블록의 Step by Step이에요. 뉴키즈 온 더 블록은 당시에 전 세계 10대들의 우상이었죠. 이 노래의 메인 보컬은 조던 나이트가 맡았고 중간에 숫자를 외치는 인상적인 파트는 막내인 조이 맥엔타이어가 맡아서 곡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뉴키즈 온 더 블록이 부릅니다. Step by Step.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이었습니다. 어제 기차와 관련된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다로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요? 항구에는 떠나는 배도 있고 돌아오는 배도 있죠.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묵묵히 불을 밝히는 등대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항구와 배 그리고 등대는 오래전부터 노래 속에서 그리움과 기다림, 희망의 상징으로 등장하곤 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세 곡도 그렇습니다. 먼저 보즈 스캑스의 하버 라이츠.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나간 사랑을 떠올리는 잔잔하고 따뜻한 노래고요. 이어서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패트릭 왓슨의 라이트하우스는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노래한 곡입니다. 그리고 노을빛 바다 위에 붉은 돛배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나킹콜의 Red Sails in the Sunset까지 오늘은 바다를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모두 잠들어버린 깊은 시각. 거리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네. 달림도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 홀로 쓸쓸히 미소 짓고 있네. 가로등 불빛 아래 시든 낙엽들이 내 발밑에 쌓이고 있어. 게다가 바람은 윙윙 구슬픈 소리를 내기 시작하네. 추억을 회상하며 달빛 아래 나 홀로 과거의 아름답던 시절을 다시 꿈꿀 수 있지. 그때는 삶이 무척 아름다웠는데 내 기억으론 그때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과거에 즐거웠던 그 추억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모든 가로등들이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을 예시라도 하듯 깜빡거리며 운명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어. 어떤 이가 투덜거리고 가로등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보니 곧 아침이 밝아올 것 같아.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야 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만 하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여명이 밝아오면 오늘 밤도 역시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거야. 그리고는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야.

우리는 누구나 지나간 아름다운 시절을 그리워하죠. 하지만 결국 새로운 아침을 향해 다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뮤지컬 캐치를 대표하는 명곡이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메모리였습니다. 이어서 마리 마닐로우의 Even Now, 크리스티 버그의 나타샤 댄스 들려드릴게요.

바리 매닐로우의 Even Now, 크리스티 버그의 나타샤 댄스 나란히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닮은 노래 두 곡이에요. 먼저 나라 레앙의 오트라바스 다시 한번 하고요.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우 카를로스 조빔에게 보내는 우정의 편지 같은 노래죠. 베니시우스 짐 모라에스와 토키뉴가 함께 부른 카리타 아우통 세텐타 이과트루 톰에게 보내는 편지 74 들려드릴게요. 여기에서 74는요. 이 노래가 발표된 1974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나라리앙의 오트라바이스 다시 한번 하고요. 베니시우스 지 모라에스와 토키뉴가 함께 부른 카르타 아우통 세덴타 이콰트루 톰에게 보내는 편지 74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2026년이 절반이 흘렀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요. 후회되는 것도 많겠지만 그걸 발판 삼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괜찮다 말할 수 있는 하루로 그려나가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프랑크 잭스필드 오케스트라의 슬레이피 라군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준비물은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여기에 친구가 좋아하는 간식, 함께 찍은 사진, 귀여운 문구용품을 더해서 포장지로 예쁘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서로에게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책을 준비했는지는 비밀이라는 거.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담은 북데이트. 어때요? 꽤 근사한 데이트 아닌가요?

0: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잔나비 꿈과 책과 힘과 벽이었습니다. 북데이트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은 일본까지 아주 핫한 문화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고른 책을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포장해서 주는 거 너무나도 멋진 데이트 같습니다. 상하 가족분들께 제가 책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참에 책 추천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책을 정말 잘 안 읽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걔 중에서도 정말 제 이 좁은 책 리스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저희 아나운서 실의 선배님 중에 이상협 아나운서께서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라는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요. 저는 그 책을 지역 근무할 때 선배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상엽 아나운서의 팬이었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선배님 저 선배님 팬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 지역 근무하고 있는 대구까지 새 책이 나왔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아 제가 참 우울한 시절에 그 책을 보면서 많은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닌데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뭐 선배님께서 워낙 여행을 좋아하셔서 여행 가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저처럼 지역근무를 하셨을 때 그때 그 우울했던 마음을 어떻게 달래셨는지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수필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도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제 주변 분들께 제가 추천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물할 수 있다면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선배님께서 이 라디오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최애 책 혹시 있으신가요? 다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살잖아요. 우리 문자로 그리고 또 콩에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함께 보고 저도 요즘에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양식을 좀 길러보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랜드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10cm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1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데요. 며칠 전 동네 편의점 가는 길에 단골 손님이 다른 미용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완전 띠로리 흑흑 하지 마요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아, 이럴 때 어떡해요. 아,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런 게 또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아, 저희 어머니께서도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하시는데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 학원에서 도와드렸었어요. 알바 형식으로 강사를 했었는데 학생이 다른 학원으로 옮길 때 진짜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왜 내가 뭘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니? 마치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것처럼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또 옮겨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유입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1님, 그리고 이게 또 호기심에 딴 데 갔다가 아 역시 여기만 한 데 없었어요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니까 네,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으로 잘 보내드리고 내가 짱이지 역시 난 돌아올 거지 이런 마음으로 네, 잘 마음을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진짜

0: 자영업이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김정호님, 저는 사람이 어쩜 이리 부지런하지 못할까요? 5시 약속이고 가는데 1시간 걸리면 적어도 3시 40분엔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해서 맨날 지각을 하니? 왜? 그러게요. 5시 약속인데 1시간. 아, 3시 50분에는 이제 40분이면 좀 너무 일찍 도착할 수 있고 50분에는 나가는 게 맞죠. 근데 뭐 그게 사람이 항상 기계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나 정호님처럼 이게 또 정시에 이렇게 출발해서 살짝 1분 2분씩 늦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면은 이 버릇을 좀 고치게 되긴 하더라고요. 지각을 하는 거는 참 좋지 못한 습관인데 아, 이 5분 10분 일찍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원님 그쵸. 지각하지 않도록 10분만 더 일찍 나서기 같이 연습해봐요.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9734님의 신청곡 휘성의 With Me 그리고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들려드립니다.
1: 우와, 우와, 우와. Yo, uh-huh.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휘성 위드 미에 이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미싱 유 들려드렸습니다. 6547님께서요. 가게 오픈 준비 중인데요. 안 그래도 정신 없는 와중에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뭐야? 라고 온 거 있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으유, 그리고 좀 나가서 먹지. 아니 이 회사는 왜 회식을 안 하죠? 이렇게 아 회식을 오히려 원하시는 이거 제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이랑 좀 다른데 이거 막 알콩달콩하게 막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저녁 먹고 왜 또 오늘 회식인 거야?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그게 좀 이상적인 제가 상상한 그건데 이게 현실이군요. 왜 회식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새벽인데 새벽 5시인데 가게 오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녁 뭐야? 이거는

조금 우리 남편분께서 아니 우리 6547님의 그 굉장히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가 봐요. 눈 딱 뜨자마자 오늘 저녁은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게 만드는 요리 솜씨의 보유자신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남편분께서 살짝 늦게 보내셨어도 우리 6547님께서 기분 좋게 하셨을 텐데 아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오늘 저녁 메뉴 뭔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0456님께서는요. 방학이 시작돼서 행복한 대학생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야무지게 놀 거예요. 친구들 몇몇 모아서 국토대장 정도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체력이 꽝이거든요. 괜찮을까요? 아, 국토대장정이 아직도 있어요? 저 대학생 때 있었는데. 저는 안 해봤고 제 친구들이 그때 해봤는데 중간에 탈주했다 그랬거든요, 걔네는. 하다가 그게 무슨 자전거로 하는 국토대장정이었나? 그런 걸 하다가 네, 중간에 빠졌다고 힘들어서 요즘에도 있군요. 아이고. 아, 근데 제가 진짜 생각이 드는 게 대학교 방학, 특히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초반에 그 시기의 방학이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방학 때는요. 이제 중학교 때는 아마 학원에 가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고등학교 때야 뭐 수능 준비해야 되고요. 대학생 3학년만 돼도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방학 때 무슨 스펙 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방학은 무조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해외여행도 갔다가 아르바이트도 해봤다가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국토대장정도 해보고 진짜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4위 그리고 13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4위는 자체 제작 아이돌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입니다. 멤버인 우지씨가 이 곡을 직접 만들어서 자체 제작 아이돌이란 별명을 더 붙이게 됐고요. 이어서 13위는 위너의 Really Really인데요. 위너가 4인조로 재정비하고 처음으로 발표했던 노래입니다. 이 곡이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멤버 진우씨의 킬링 파트 널 좋아해 이 파트도 많은 분들이 따라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 위너 Really Really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 이어서 위너의 Really Really 듣고 오셨는데요. 정말 제가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 아이돌을 본 게 위너였어요. 그 릴리 릴리의 무대를 봤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아마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가 서울 과기대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거기에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교 축제에 가봤습니다. 그때 위너를 영접하고 와 진짜 멋있다. 아이돌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잠깐 제가 당시에 좋아하던 박효신 씨를 배신할 뻔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이돌의 무대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뭐 공연 같은 거나 저처럼 축제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실제로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와 진짜 에너지가 장난 아니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에 저는 그랬었네요. 예, 정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막 대학 축제도 다니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곡을 들었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함께 나눠주시고요. 6543님께서요. 집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간식을 모아놨거든요. 거기에 온갖 과자들이 다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발견하더니 모라모라 하셨어요. 사실 제가 당뇨 위험군이거든요. 헉! 잘 숨겼다 생각했는데 에? 지금 어떤 말씀을 들으시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죠? 혼내켜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아버지께서 당연히 뭐라 하시죠. 6543님. 안 돼, 안 돼. 제가 이 당뇨에 대해서 잘은 모르긴 하는데 단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안 돼요. 왜 숨겨놓고 과자는 특히 제가 빵순이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과자는요. 진짜 그 대량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첨가물과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 위험군이시면 안 되죠. 안 돼. 안 돼요. 6544님 혼나야 돼요. 안 돼 안 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2804님께서는요. 바다를 그린 지 20년이 되었는데 6년 전인가? 명리학 하시는 지인분이 제가 사주에 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바다 그림에 애착을 갖고 행복한 바다를 그리고 있는 한국 화가입니다. 7월 개인전 준비로 밤샘 작업을 하다가 처음 글을 남겨보네요. 신청곡은 비에 너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와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바다를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군요. 개인전까지 하시고 우와 작가님이시네요. 근데 진짜 사주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나의 그 사주 오행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끌리고 있는 거죠. 와 신기하다. 저는 나무, 목이랑 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푸릇푸릇한 거를 되게 좋아하고 여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사주의 세계는 알수록 신기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바다. 바다도 참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2804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좀 궁금한데 저한테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저도 함께 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비에 너야 신청해 주셨는데 이게 부제고 제목은 Feel It이라고 하네요. 2804님의 신청곡 비에 Feel It 듣고 오시죠.

비의 노래 필릿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은주97님께서요. 막내 동생이 입대했어요. 저랑 12살 차이 나는 동생이라 진짜 애기거든요. 애기가 나라를 어떻게 지킨다고 네 몸뚱아리나 잘 지키지. 엄마 아빠도 안 우는데 제가 엉엉 울어서 누가 보면 사연 있는 가족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약간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 12살 차이 나는 동생이면 진짜 애기다. 그쵸? 생각해보면은, 와, 12살 차이 나면은, 제가 20살 때 그 애기는 8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저 같아도, 아유, 애기 같은 내 동생이 군대 가면, 또 군대가 뭐 아무리 조금 예전보다야, 많이 그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막 훈련도 고되고 거기 가서 이제 모르는 그 남정네들이 같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생활도 하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요 어쩌겠습니까? 다들 하는 거니까 잘 견디고 그곳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배울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고 와라 이런 마음으로 보내줘야겠죠. 참 건강하게 잘 씩씩하게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은주97님 막내 동생 진짜 많이 아끼시나 보다. 아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동생은 없지만 동생이 간다 생각하면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방탄소년단의 스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8: 대학교.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는 2AM의 영화처럼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영어 가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당신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든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세 번째,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네, 특히 아프로비트, R&B, 힙합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는 아티스트 That's on the Map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펠레바가 협업한 2020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제목은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들으면서 함께 파악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가 담긴 가사 찾아보세요.

오,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이 첫 소절인 거죠. 미션 문장. 당신이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인데 이 말은 곧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라는 거예요. 예,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늘어놓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이 리듬과 멜로디 그대로 기억해 보시면 좀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어렵지 않죠? I'll do anything for you that I've never done before. 아, 이건 좀 기억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I'll do anything for you. 당신을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라는 뜻이죠. That I've never done before. 내가 전에 해본 적 없는 일도 하겠다라는 문장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도 하겠어요. 뭐든 하겠어요. 그 다음에 Don't you know that you're beautiful? 이번에는 살짝 달라졌어요.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이거 아니고 Don't you know that you're beautiful?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거 모르겠어요? 아,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뜻이 되겠죠. I'll do anything for you like I've never loved before. 이 부분에 살짝 더 달라진 거 눈치채셨죠? I'll do anything for you. 당신을 위해 뭐든 하겠다. Like I've never loved before. 마치 내가 전에 사랑해 본 적 없는 것처럼요. 라는 문장입니다. 네,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네, 이 보컬 창법이 간질간질 아주 부드럽게 불러줍니다.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같아요. Let me notice your true fright now. 무슨 뜻이죠? Let me notice your true fright now. 이제 당신의 true fright, 진짜 두려움을 let me notice, 내가 알아차리게 해줘요 라는 뜻입니다.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이건 무슨 뜻이죠? 어떻게든 somehow 라고 끝났으니까 let me into your heart,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라는 문장이에요. 어떻게든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라는 미션 문장이 뭐였다고요? Let me into you.

이번에는 남자 보컬이 부르는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가사 잘 들으셨죠?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an do, baby.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an do. 그죠? Let me in. 내가 들어가게 해줘요. 내가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I won't let you down. 이거 무슨 뜻이죠? 맞아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미션 문장인 거죠.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ill not let you down. 이 문장이에요. I will hold you down. 이어지는 소절 어떤 뜻인가요? 내가 당신을 hold you down.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아래로 붙잡다. 아래로 붙잡을 거다. 예, 좀 이상한 표현이 탄생이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뜻으로 I will hold you down. 내가 당신을 끝까지 잡아주겠다. 지켜주겠다라는 뜻으로 이 down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 상황입니다. 곁을 든든하게 끝까지 지켜주겠다. I will hold you down. 이해되시죠? I don't wanna stumble before. 나는 전처럼이라는 뜻으로 I don't wanna stumble before. 그 다음 stumble이라는 단어도 소개해드리면 S-T-U-M-B-L-E라는 철자이고 발을 헛디딜 때, 그 다음에 또 휘청거릴 때, 비틀거리거나 더듬거릴 때 그럴 때 이렇게 stumble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I don't wanna stumble. 나는 예전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this feeling is unusual. 하지만 이 감정은 unusual하다라고 했어요. 특이하네요? 특별하네요가 더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이 감정은 좀 특별하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에 또 멜로디도 좋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Dabs on the Map, Feleba의 Beautiful.

0: 그럼 내용 기억하시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나요? 이런 의도로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오, 기억나시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Can't you see how beautiful you are?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이 가사도 기억나시나요?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이거였거든요.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어떻게든 당신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줘요. Let me get close to you. 내가 당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게 해줘요. 이런 문장도 좋겠네요. 세 번째,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뭐였죠? I won't let you down. 이거였습니다. I won't let you down. I won't disappoint you. 좀 더 직접적인 disappoint, 실망시키다 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봤어요. I won't disappoint you. I won't let you down. 둘 다 좋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두 번째, 어떻게든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세 번째,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네, 왠지 하루 종일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이렇게 부르면서 지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솔루텍
8: 1544-8777.
7: 아니, 보면...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031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서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양양에 방을 두 달 예약해놨어요. 맨날 서핑하며 놀 겁니다. 기다려야 받아야 NCT BC의 서프 신청할게요. 두 달이요? 와 진짜 화끈하시네요 2031님. 두 달 동안 서핑 재밌게 하시고요. 항상 안전 제일인 거 아시죠? 조심히 재밌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NCT VC의 Surf.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어정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벌써 다닌 지 3개월이 지나가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유치원 졸업식 때 춤췄던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 추억삼아 신청해봅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을 추셨다고요? 아,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유치원의 아들이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노래 들려드릴게요.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

모닝 웨이크업 댄스 4902님 숙취가 너무 심합니다. 살려주세요. AOA의 빙글뱅글 들려주세요. 아니다. 들려주지 마세요. 진짜 돌아버리면 어떡해. 아니다. 그래도 들려줘요. 듣고 싶으니까. 지금 아직 술이 덜 깨신 것 같습니다. 이분. 노래 들으시면서 숙취 깨셨으면 좋겠고요. 더 돌아버리시면 안 돼요. 4902님. 신청곡 재밌게 들려드릴게요. AOA의 빙글뱅글.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아, 오늘 이렇게 미라클 모닝러들로 소개해드린 분들은 참 독하신 분들이에요. 새벽 시간부터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저희 라디오에 사연까지 사진까지 남겨주시고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2620님께서요. 요즘 6시에 남편이랑 아파트 뒤에 산책로 걷고 있어요.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 충격 먹고 우선 열심히 운동하네요. 저도 같이 나오는데 하루를 운동과 함께 일찍 시작하니 너무 좋아요. 아, 이게 건강검진에 정말 좋은 효과네요.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바로 관리해야겠다. 예. 건강검진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부부가 둘이 함께 나란히 오붓하게 아침 운동하는 거 너무 보기 좋은데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뛰는 뒷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시간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2620님 그리고 5141님께서는 귀여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상쾌한 아침 오랜만에 달리러 출발해요. 매일 감사합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제 발을 한 발을 이렇게 내딛은 사진이에요. 지금 운동화로 이렇게 갈아 신는 나 이제 운동화로 갈 거야 하는 그 느낌으로 사진을 컨셉이 점점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이제 평범한 운동 사진이 아니라 좀 스토리가 있는 운동 사진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진들. 많이 많이 인증샷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독한 우리 독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소개해드린 2620님 그리고 5142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1: 아침부터 누가 깨톡을 보내는 거야? 어?

0: 유원아 일어났니?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아씨 이 번호. 아 이 자식이 진짜.
1: 야 허영아 나 오늘 네 가방 빌린다.
0: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1: 어, 왜 깜짝이야. 야 가방 하나 빌리는 거 가지고 미쳤다 그러니 언니한테도 진짜. 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린다 너.
0: 아 언니한테 한 말 아니거든.
1: 근데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뭔데? 누구한테 한 건데 그러면?
0: 아니 언니 있잖아 그 전남친 기억나지 걔?
1: 뭐?
0: 걔가 지금 나한테 톡 보냈다?
1: 아니 걔 지가 바람펴놓고 너한테 야, 네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날 안 챙겨서 나 너무 외로워서 나 바람폈어 이렇게 너 적반하장 그랬던 걔 말이야. 저 완전 XX 걔가 연락을 했다고 너한테?
0: 어 아니 무슨 진짜 아침부터 아니야 대낮부터 술 마셨나 어떻게 나한테 깨톡을 생각할
1: 야,
0: 수가 있어?
1: 야야야 절대 답장하지 마 진짜. 애초에 그런 놈 차단했어야지. 너 그거를 열어두고 이제 당장 차단해 당장.
0: 자 보자 이것만 쓰고 아 정리하고 아 자 됐다 이제 팀장님한테 보내기만 하면 끝.
2: 아,
0: 누구지? 유원아 회사 출근했니? 보고 싶다? 아,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참자 유원아 너가 화낼 가치도 없는 놈이야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그니까 이딴 깨톡은 살포시 넘겨버리고. 아니 진짜 지가 뭔데 나한테 연락을 해? 무슨 배짱이야? 아 아니야 릴렉스. 어차피 끝난 사람이야.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0: 송지은 미친 거니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였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감정.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다.
1: 야, 오늘 참. 진짜 아, 메소드 연기 잘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네. 내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0: 아... 이게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뭐 한 번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1: 네, 알아서 네. 이렇게 다 슬슬 푸네요.
0: 아니 왜요? 뭐 전 애인의 연락을 받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1: 있죠.
0: 아나운서도.
1: 저는 있기도 네.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아. 술이 맨수야. 아, 왜 했을까? 진짜.
0: 아, 근데 아, 그 심리가 정말 궁금해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연락을 하지 거의 안 하거든요. 정말 웬만하면 안 해. 왜냐면 어차피 연락을 해서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재회하기 쉽지 않잖아요.
1: 네, 저도 이제 바야흐로 네. 대학생 때였죠.
0: 네. 예.
1: 사랑해 죽고 사랑해 울고 네, 사랑해 웃고.
0: 아, 어려서
1: 그때 뭔가 이제 싸우고 나면 네. 그 싸웠을 때 모든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0: 네.
1: 그냥 홧김에 얘기를 하면
0: 네.
1: 약간의 미련이 남잖아요.
0: 아.
1: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이제 잘못했다는 식으로 구구절절 연락이 오면
0: 네.
1: 나도 아직 감정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래 받아주자 해서 받아주고 그럼 다시 아. 붙고 그럼 또 싸우고
0: 그쵸,
1: 또 사랑이 울고
0: 다 안 되죠?
1: 그래서 제가 네. 잘 받아주는 편이었는데
0: 아.
1: 그런 사례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0: 네.
1: 다시는 헤어지자고 하면 받아주지 말자가 제 주의가 돼버렸어요.
0: 정말요? 그쵸. 뭐 이게 순간적인 감정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그 저는 다 받아줬는데
0: 네.
1: 다시 헤어지자고 하는 건 또 상대편이었어요.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아줬는데 왜 나는 또 차이는 건가 싶어가지고
0: 아 근데 그 심리 알 것 같아요. 뭔가
1: 진짜 나 억울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0: 뭔가 이제 그 당장 그 상황에서 왜냐면 순간 힘들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붙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이 사람이 나 다시 넘어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감정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 아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 잡을 때 막 생일이 한 달 남았는데 내가 생일 뭐 축하해 주려고 뭘 준비했는데
0: 네.
1: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안 될까? 뭐 이래가지고 네. 마음이 흔들려서 만났더니 생일 지나고 나서 바로 차였어요. 자기 자기가 준비한 이벤트만 하고 싶었나 봐.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0: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1: 아니, 진짜.
0: 네. 준비한 건 해야지. 뭐 헤어졌다고 해서 뭐 어떡해요.
1: 네, 그 뒤로 절대 안 받잖아요. 그래서.
0: 아 진짜요? 네,
1: 지금은 이제 받을 일이 없어졌지만.
0: 이제 받으면 안 되지.
1: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0: 네.
1: 말 조심해야겠어요.
0: 아 저는 구 남친한테 연락이 오면은 전 되게 착하게 받아줘요. 근데 전 좀 화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헤어질 때 남자친구들이 저에게 잘못을 해서 헤어지거든요.
1: 예.
0: 그래놓고 막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힘들다고 해요. 그럼 좀 아 진짜? 어떡해? 이러면서 약 올리는 편이에요.
1: 맞아요.
0: 되게.
1: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아닌가? 아이 건너짚었는데?
0: 아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이제 얻어 걸립니다.
1: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0: 네. 뭐 아무튼 감정에 휩쓸려서 저는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 그럴 순 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성을 잘 따라야 되는
1: 그쵸.
0: 것 같습니다.
1: 저도 딱 한 번 그렇게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0: 네.
1: 일어나서 엄청 후회했거든요.
0: 그러니까
1: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신중히
0: 내가
1: 내 감정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연락하지 마시길. 네, 서로 힘듭니다.
0: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1: 왜요? 최근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0: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나 봅니다.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보이 넥스트 도어의 I Feel Good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보이 넥스트 도어의 I feel good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8568님께서요. 매일 독방 육아하다가 어제 오랜만에 자유 부인 모드였거든요. 친구들이랑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며 신나게 떠들었더니 여기저기 온몸이 다 쑤시네요. 피곤하지만 마음은 흡족합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자유 부인. 전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자유 부인? 뭔가 왜 저런 말을 만들었을까 했는데 아 진짜 육아의 현실을 제 친구들의 상황을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저 용어 만들어줘야 된다. 자유 부인 조금 자주 시켜줘야 된다. 왜냐면은 진짜 뭐 요즘에는 뭐 엄마 아빠 둘 다 육아를 하지만 보통은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종일 밖에 일하러도 안 나고 집안에서 아기랑만 둘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고 싶고 궁금하고 바람도 쐬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자유부인 조금 자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시간 보내셨다니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8568님 조금 더 육아 이제 좀 더 힘내시고 자유부인 조만간 또 하시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0: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소리 질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0408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경서의 칵테일 사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월말이라 오늘은 낮 동안에도 교통량이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은 자주 막히는 구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송내까지는 불편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그리고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 턱 끝까지 숨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달려간다.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 눈물이 흘러, 아니 내 얼굴 가득히 흐르는 땀방울. 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안녕 나의 사랑 그대, 미안해.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중에서. 6월 30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님 어서 오세요. 또 김병근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출첵합니다. 아침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미현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 우리의 아침 방송 너무 기다렸어요.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해주셨네요. 그쵸. 늘 오는 아침이지만 늘 어제와 다른 새로운 아침입니다. 그 아침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최아람님 안녕하세요. 벌써 2026년 상반

분 모두 다 백군이신 것으로 백군 이겨라. 이성훈님, 경아님 오늘부터 올 고등학생 딸내미 기말고사인데 깨워놓으면 또 눕고 우아조 블루스피커로 틀어놓았어요. 수민아 일어나 경아님이 좀 깨워줘요 하셨네요. 아우 얼마나 피곤하면. 수민아 피곤하지? 그래도 학교 가야지. 일어나 시험도 파이팅. 수민 일어났나요? 꼭 알려주세요. 일어났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 일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어떤 일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지칠지 미리 생각해 볼까요? 치과 치료 받을 때 지칠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하루 종일 회의 있어요. 이렇게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 일 예상해서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조이에요. 그럴 때마다.

9714님 경아님 저 됐어요. 저 됐다고요. 자격증 합격했어요. 합격이란 글자를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1838님 축하해 주세요. 친구 아들이 이번 주말에 결혼해요.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조우현 곽은지 커플 알콩달콩 잘 살아 많이 많이 축하해. 이론님 아니롭니다. 얼마 전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는데 말할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드디어 저희 다운이가 9주차가 되었네요. 부모님께 저녁 식사하며 깜짝 발표해서 모두가 눈물로 기뻐했어요. 경아님도 축하해 주실 거죠? 나현아 너무너무 고생했고 사랑한다. 3530님 우리 아들이 원하는 직장에 7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아들 자취방 정리하면서 걱정을 했더니 아들이 이젠 걱정하지 말라네요. 언제나 든든한 울 아들 축하해.

클리프 리차드의 Summer Holiday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생일, 기념일, 입사, 이사 등등등 축하할 일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 일 보내주세요. 오늘 언제 가장 지칠까 생각해보고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릴게요. 오, 이성호님, 경아님, 수민이 울 딸 일어나서 꾸벅꾸벅하고 있을 때 경아님 목소리 들었어요. 잘 일어났고 시험 아주 잘 칠 듯 감사해요 하고 후기 주셨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김병수님, 6월을 보냅니다. 다가오는 7월은 좋은 일만 듬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속절없이 보낼 수밖에 없지만 뭐 우리에겐 7월이 있으니까요. 7월을 잘 보낼 마음으로 결심으로 오늘 6월 잘 마무리하시죠. 이영선님, 조금 늦어서 버스 놓칠까봐 엄청 뛰었더니 숨이 차서 가슴이 아프네요. 아휴, 뛰시는군요. 저는 요즘 이제 한 10초 뛰면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예 뛸 일을 만들지 않거든요. 아, 정말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아, 아침부터 막 뛰게 되면 기가 쪽 빠져가지고 아, 영서님 심호흡하시고 기력 차리십시오. 5631님 소방대원 남편이 퇴직해요.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오늘 날짜로 퇴직이신가요? 아니면 곧 퇴직이신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간 그 정말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0481님 안녕하세요. 애호박 오이 따고 포장하면서 인사드려요 하셨네요. 아, 뭔가 초여름의 기운을 담뿍 담은 맛있게 익은 그 식물들, 먹거리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같이 좀 그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 뭐 이런 게 좀 느껴진다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4883님 안녕 경아님. 어제는 경아님 목소리를 못 들어서 오늘 아침은 더더 많이 반갑네요. 아우, 이렇게 반가워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화기를 잊고 출근해서 어제 하루 너무 힘들었답니다. 오늘은 2시간 꽉 눌러 드릴게요 하셨어요. 아, 어제 전화기를 안 들고 다니셨어요? 좀 이러시는데 많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부분에선 좀 디지털 디톡스가 된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지만 아, 근데 이 핸드폰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겠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아주와 같이 들으시고 또 일도 편하게 하시길요. 김상혜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출근 시간 1시간 늦춰져서 경아님 우아주 들으면서 거의 한 달여 동안 잘 누리고 있었는데 7월 16일자로 또 저의 일상이 있는 현장으로 발령 예정입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도 우아주는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사연을 보내거나 그러기가 조금 힘들어진 것이고 우아주는 계속 같이 해준다고 말씀해 주세요. 김상혜님. 같이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컷 상상해보죠. 바닐라 어쿠스틱이에요. 굿바이 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가족과 함께 다녀온 해수욕장. 본격적으로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사람도 사람인데 햇볕도 엄청 쨍해.

해서 구석에 빨간색 파라솔 하나 펼쳐놓고 그늘 밑에 자리를 잡는다. 햇볕을 받아 모래알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인데 삼남매는 파라솔의 진한 그늘 밑에서 모래놀이에 빠져있다. 색색깔 플라스틱 양동이와 역시 색색깔 플라스틱 삽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 파라솔 그늘 밖으로 발이라도 내밀면 아 뜨거 할 정도로 볕이 뜨겁던 날 신나게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쿨의 해변의 연인, 해별의 여인이네요. 죄송해요. 해변의 여인,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123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어머, 벌써 해수욕장에를 다녀오셨어요. 꽃놀이 시즌 끝난 지가 언제라고. 와, 벌써 이제 바다놀이 시즌인가요? 박미연님, 일상 한 컷 코너 너무 좋아요.

시원한 풍경 그려지는 그림 같은 파라솔 형형색색 행복 전해지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특히 그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때 갖고 노는 그 색색깔 플라스틱 양동이, 색색깔 또 플라스틱 삽 이런 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귀엽고 그걸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참 귀엽고 그 자체가 행복이 눈에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김영감님, 바로 강릉이나 대천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다, 제부도로 달려가자 하면서 지금 뭔가 마음이 부릉부릉부릉 하셨네요. 허승희님, 삼남매라 해가 뜨거워도 셋이서 잘 놀겠쥬. 전 외동 키워서 아이랑 둘이 모래놀이 했어요. 해수욕 모래 너무 뜨거워용 습하고 하셨네요. 아우, 우리 유한이는 허승희님과 같이 모래놀이를 하면서 잘하군요. 잘하는군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다놀이 하는 사연과 사진 또 보내주시겠죠? 저는 그걸로 대리만족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다니시면서 또 좋은 곳 만나시면 이렇게 저에게 나눠주세요. 1239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허지혜님, 금요일에 퇴사했는데 이번 달에 퇴직금 나온다고 어제 연락받았어요. 이번 주에는 회사 안 가서 너무너무 신나요. 오늘은 가평으로 여행 갈 거예요. 하고 아우 정말 지금 신나 봐요. 진짜 사연에서도 이 글에서도 신나하시는 게 아주 가득 느껴지네요. 아우 퇴사할 시기까지 또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시면서 또 기분도 전환하시고 이후에 행복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직을 뭐 그간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일단 좀 쉬시면서 그 이후에 이직을 뭐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0140님, 시골에서 형님이 마늘 한 방울 보내주셨어요. 매년 보내주시는데 반은 버리는 것 같아 늘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퇴근하고 조금씩 마늘 까서 믹서로 갈아 보관해야겠어요. 오늘부터 마늘 지옥에 빠집니다. 하셨네요. 한 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버리는 게 있으셨던 거죠? 마늘 우리 한국인의 소울 식품 아니겠습니까? 좀 또 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이 정리하시는 게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또 다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주 뿌듯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좀 마늘 지옥이 아니고 마늘 천국으로 향하는 길 그 시간 보내보시죠. 1890님 휴가 날짜는 정했는데 뭘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언제쯤으로 정하셨는데요? 여행을 가야 할지 바빠서 못했던 집 정리와 보고팠던 영화나 드라마를 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먹고 자며 쉴지 하지만 휴가일이 정해지니 왠지 모를 설렘이 한가득입니다. 그거 알죠. 일단 뭐 기다리는 그 동안이 가장 즐거울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가 결정하시긴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행 추천이요. 여행 추천.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도 다 의미는 있지만 굳이 휴가가 아니라도 주말이나 이런 때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집 정리, 영화, 드라마 보는 거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이건 다른 때 할 수 있는데 휴가 날짜라고 하면 좀 이제 더 긴 시간일 텐데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같이 좀 설레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주연님, 경아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제 해놓은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오이지 정리하느라 이제야 들어왔네요. 오늘도 음악 들으며 힐링할게요 하셨어요. 그럼 같이 음악 들을까요? 롤러코스터의 해바라기, 김현철의 왜 그래.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날도 더운데 여러분을 지치게 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유경희님, 오늘 정기 검진일이에요. 병원에서 지치겠죠. 교수님께 좋은 얘기 못 들을까 봐 걱정돼요. 아유, 섣부른 걱정은 그물인 거 아시죠? 검진 잘 받고 오세요. 송창규님, 18킬로 뛰고 지쳤습니다. 18킬로, 이건 지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대단하시네요, 송창규님. 5248님, 새벽부터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자도 따느라 밥도 못 먹고 저절로 다이어트, 살이 쭉쭉 빠지는데 지금도 손이 후들후들 떨려요. 지쳤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2672님, 오늘 이러고 하루 종일 용접해야 되는데 벌써 지치네요. 날은 덥고 내 마음도 타들어가고 유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용접 보호구라고 해야 하나요? 그 눈 부분만 투명하고 전체 얼굴, 머리가 다 가려진. 아,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무게도 그렇고 이 더위에 이 더우실 텐데 수분 보충 잘 하시고 파이팅입니다. 9620님, 숙취 때문에 벌써 지쳐요. 어제 제가 오늘의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9620님의 숙취 해소제는 무엇일지. 생각보다 덜 지치시길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추첨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아이린 카라예요. What a feeling.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9376님이 남편분께 마음 전하셨는데요. 37년 직장 생활한 남편이 오늘 퇴임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저도 응원 드리면서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래요. 유심초의 노래 1부 끝곡으로 들을게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 살펴드릴게요. 중앙선지에선 양산 쪽으로는 남양산 부근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금 이전부터 꽉 막힌 정체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2지선 김해 쪽으로는 냉정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천안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요.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혼잡하고요. 더 가서는 기흥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지체입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판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평택 고덕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3, 4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꽃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0: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UV의 이태원 프리덤입니다. 유머 감각이 넘치는 와중에 음악적 완성도도 높은 곡인데요. 라임이 기가 막힌 가사가 등장합니다.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여기에서 는 누구일까요? 1번 김태원, 2번 톰 크루즈, 3번 브래드 피트.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에 이어지는 기타 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1번 김태원, 2번 톰 크루즈, 3번 브래드 핏.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UV의 이태원 프리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0: 함께해요.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4: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7: 이 노래 다 알지? UV의 이태원 프리덤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배달하는 집배원 제가 제대로 불렀죠?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오늘의 정답 1번이죠. 6240님 1번 김태원. 이 곡 제 어릴 때 벨소리였어요. 어릴 때요? 그렇게 옛날 노래인가? 7801님 1번 김태원. 기타는 김태원이 짱이죠. 근무지가 이태원인데 택시 타고 가는 길에 이태원 프리덤이 나오니 기분이 좋은지 싫은지 출근 파이팅입니다. 오락가락 하실 때는 그냥 좋은 걸로 하시죠. 6024님 1번 김태원. 오늘 면접 있는데요. 경환님 목소리가 긴장된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네요. 면접 잘 봐서 출근길에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파이팅. 이정민님 1번 김태원. 김태원님의 혼자 왔니 광고 생각나요. 아, 이게 예전에 그 핑크색 스키복 입고 나왔던 그 광고 맞나요? 그 윤기 나는 머리카락 흩날리시면서 나왔던 그 광고였던 것 같은데. 남자는 핑크죠. 네. 지훈자님 1번 김태원.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악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오랫동안 하고 팬심 전하셨네요. 손우경님 1번 김태원. 가족들 다 퀴즈 마치고 있어요. 누가 당첨될지 두근두근두근두근. 손우경님 당첨.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2351님 아이고, 알람을 안 듣고 그냥 잤더니 늦잠을 자버렸네요. 아침에 헬스장 갔다 출근하곤 했는데 이젠 힘들어서 그냥 출근합니다. 잠 많이 자니까 좋긴 하네요. 하셨어요. 운동 정말 중요하죠. 그렇긴 한데 수면 정말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그 근육이 커지는 거는 잘 때 커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운동할 때는 근육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그랬다가 그게 잘 때 회복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게 바로 그 원리랍니다. 제가 잠순이라서 잠이 중요한 걸 강조하려고 제 잠을 변명을 뭔가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51님 그 잠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한상윤님 쉬는 날이라 아내하고 손 꼭 잡고 미술관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꼭이요. 손 꼭 잡고 가셔야 해요. 얼마 전에 저도 불과 한 1, 2주 됐나? 저도 미술관을 좀 다녀왔는데요.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미술관이 그림 자체를 보는 것도 참 좋지만 그 공간이 주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이 좀 약간 고요하기도 하고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그 예술에 빠질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현실에 무언가를 털어낼 수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는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내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날게요. 뉴 키즈 온 더 블럭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유키즈 언더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이어서 들으신 곡은 로비 윌리엄스의 스프림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은희님, 오늘 휴가 내고 푹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해서 점심에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집 청소, 냉장고 정리 중입니다. 된장찌개에 깻잎전, 수육 겉절이에서 한상 차려봅니다. 대장금이신가요, 장은희님? 요리 잘하시나 봐요. 아, 누구를 이렇게 초대해서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한다는 거 참 따뜻하고 애정이 가득하고 참 대단한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된장찌개, 깻잎전, 수육 겉절이, 야, 이 한상 정말 근사합니다. 이은미님, 금요일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견인되어 타이어 4개를 다 교체했는데, 어머, 어제 새벽 고속도로 오르기 직전 타이어 하나가 또 바람이 빠지고 공기압 노란불이 들어와서 출근 못하고 정비소 갔어요. 고속도로였다.

그러면 많이 위험했을 건데 그나마 다행. 오, 정말 말씀처럼 다행이네요. 지금 아우 아우 아우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김아현님, 잔디를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초록이 눈을 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 산책 중이신가 봐요. 말씀만 들어도 진짜 초록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8654님, 아빠가 맨날 운전연수 시켜주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많이 느셨나요? 9714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겨 경아 언니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원래는 베이킹 취미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옷 그리는 것에 관심이 생겼어요. 베이킹 사진이랑 옷 그림 사진이랑 보내드려요 하고 사진을 4장이나 보내주셨는데, 9714님 강원도에 사는 고2 학생 우리 우아족 가족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자격증 딴 것도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활기차게 아주 다양한 경험하면서 이 시기를 너무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스케치하는 그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옷들이 뭐 아이돌들이 아마 무대 의상으로 입거나 아니면 갈라쇼나 행사에 입을 만한 그런 멋진 패션 의상들, 그런 그림과 또 아주 맛있게 만든 베이킹 한 사진도 보내줬네요. 이렇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이 아주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즐겁게 보내는 게 가장 멋지네요. 박미현님, 시골 마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초여름 향기가 나네요. 시골 버스를 타고 고향집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는 팔순 엄마께 좋아하시는 콩자반 가지고 달려갈 생각에 벌써부터 감사한 날이네요 하셨어요. 따뜻한 고향 잘 다녀오세요.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들입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1887님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 느끼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혜은의 문어의 꿈.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빈칸 채우기. 6월의 마지막 날 아침,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여러분 취향으로 선곡표 채워주세요.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빈칸 채우기 첫 곡은요, 9716님 신청곡입니다. 김현정, 혼자 한 사랑.

빈칸 채우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송기무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어제 6월의 붉은 달 스트로베리 문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 시간에 당연히 자고 있었습니다만 7080님 보셨나봐요. 어젯밤 스트로베리 문이 밝았는데 제 마음은 어둡기만 했어요.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하셨네요. 꼭이에요. 지금 노래 전해드립니다. 김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포넌블론즈의 What's Up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앙선지선 양산 쪽으로 남양산 부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고 처리는 마무리됐습니다. 흐름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워낙 정체가 극심했던 만큼 아직 뒤쪽으로는 대동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 고덕 부근의 사고도 정리는 됐는데요. 송탄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송파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안암 분기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는데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에 이동이 더 불편해졌고요. 마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어려운데요. 영동대교 부근 두 개 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려고 하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밥 먹으면서 TV에 나오는 뉴스도 보고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고 메일도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의 집중력도 뚝뚝 끊어져 버려요. 나이 들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제대로 집중할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밥 먹을 땐 휴대폰 딱 덮어놓고 맛을 음미하고요. 대화할 때도 상대방 얘기 제대로 귀담아 듣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생각을 모으면 산만해진 마음도 정리되면서 집중하는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 펼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죠.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